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남녀창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문학의 기쁨을 선사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헤세는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바쁘게 움직이고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야 할 우리 삶의 태도라는 점에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건 분명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런데 그런 조바심이 우리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진정한 여가를 갖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많아졌어도 은은한 즐거움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세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사소한 기쁨,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예민한 촉수조차 사라진다면 헤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걸 텐데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사소한 기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쌓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할 텐데요.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날, 그런 기쁨들을 차곡차곡 저금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경풍년과 염양춘인데요. 오늘 이 음악은 평소 자주 듣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해금과 생황 두 대 악기의 어울림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림의 해금, 허지영의 생황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조합으로 된 연주였죠. 자진한잎 중에 두 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 염양춘 들으셨는데요. 해금과 생황병주였습니다. 김정림의 해금, 허지영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발매된 김정림 해금 독주곡 8집 김정림의 정악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천년만세 골랐습니다. 천년만세란 이름은 아명이죠. 원래 공명은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 가락 도들이고요. 이 세 곡을 아울러서 천년만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만세는 천년만년이란 말과 같은데요. 길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영산회상의 한바탕을 연주한 뒤에 남은 여흥을 이 세 곡을 더 연주하면서 풀기도 하기 때문에 뒤풍류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들을 독립시켜서 독립된 음악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천년만세 듣겠습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총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한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지난 2008년에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대보름 명인전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풍류한마당 양주풍류란 이름으로 음악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114회 양주풍류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대취타 골랐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군악계열 음악인데요. 지난날 취고수가 연주하는 전통을 이어받은 음악입니다. 대취타에서 쓰이는 관악기는 태평소를 제외하고는 선율을 낼 수 없는 악기들이고요. 타악기의 경우 가죽 악기와 쇠소리 악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평소가 주요 선율을 연주하고요. 나발과 나각과 같은 한 음만 내는 악기, 또 용고와 같은 혁부 타악기, 자바라나 진과 같은 금부 타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악기 중에 용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용고는 북통에 용이 그려져 있다 해서 용고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허리에 고정시켜 놓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치는데요. 북의 윗면을 내려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용고를 연주하는 사람의 복식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손에 흰색의 한삼을 착용해서 손을 가리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주할 때도 북을 치고 난 후에 북채를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북채만 아래쪽으로 쭉 떨어뜨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언제 대취타를 연주하는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그런 연주 동작도 하나하나 유심히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취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12가사의 하나 처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사가는 속세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 공명을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천생 아재 쓸데없어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양한 수명하여 울림처사 되오리라. 이런 1절 2절 노랫말에 그런 정황이 잘 보이는데요. 타고난 나의 재주가 쓸데없어서 세상의 공명을 내려놓고 그저 몸을

보양하면서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서 처사로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울림처사가 되겠다 하는 자신의 결심이 2절에 나와 있죠. 아마도 세속의 삶과 맞지 않거나 세상의 이치에 편승하기 싫어서 그런 삶을 택한 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소박한 차림으로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자연을 즐기는데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강과 호수를 향해 갑니다. 그 노정에는 소나무 숲도 만날 수 있고요. 살구나무 동산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처사는 만나는 경치마다 감탄하는데요. 경계 무궁 좋으시고 경치가 한없이 좋다라고 합니다. 처사가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처사가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기록된 기행문 연원일록을 보면 당시 처사가를 감상한 소관문이 나와 있는데요. 소리가 더욱 맑아 마치 높은 산에 물이 흐르고 바람이 성근 소를 때려 능히 흘러가는

구름을 막는 듯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원일록의 기록에 처사가는 어느 여성 예인이 노래했는데요. 소리가 맑기가 마치 높은 산에 물이 흐르는 듯 바람이 성근 소를 때려 흘러가는 구름을 막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연원일록에 표현된 감상 소감과 유사한 그런 서정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금능 빛내 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러기꽃의 기러기는 말 그대로 기러기입니다. 치배들이 연주를 할 때 마치 기러기처럼 팔을 벌려서 옆으로 뛰면서 춤추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허허꽃은 허허하고 부르는 구호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쇠와 치배들이 연주할 때 서로 허허하면서 일종의 구호처럼 호응하는 순서고요. 쌍둥이꽃은 동작 중에 치배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원을 그리며 춤추는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판꽃은 판놀이죠. 여러 치배들의 개인 놀이를 펼치는 장면입니다. 금능 빛내 농악 중에서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 듣겠습니다. 금능 빛내 농악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능 빛내농악 중에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 들으셨는데요. 금능 빛내농악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끝부분 판꽃에서는 쇠와 징, 북과 장구제비들이 한 줄로 늘어서고요. 그 맞은편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소고제비들이 한 줄로 서서 각자의 놀이를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쇠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등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소리만 들었지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북도 큰 북과 소고 소리 구분이 돼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도 연상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능 빛내농악 중에 음악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농부가 들려드립니다. 조수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조수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가야금 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입니다.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 김창조의 손녀 따님인 김죽파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승된 산조입니다. 김죽파는 할아버지 김창조의 가락을 그의 제자 한성기를 통해 전수받아서 할아버지의 음악을 이었습니다. 김죽파가 7살 때에 할아버지에게 음악을 잠시 배웠지만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 한성기에게 음악을 배웠던 거죠. 오늘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박경소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 민요 이야홍 타령 들려드립니다.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민요 이야홍 타령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는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였죠. 헤세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위험한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바빠서 서두르고 급한 데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헤세의 이야기는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 분주함이라 하니 좀 천천히 뒤도 돌아보면서 느긋하게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월요일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헤세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은규의 영화

0: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끝맺음이야말로 모든 걸 빛내는 왕관. 길이 아무리 험해도 영예는 끝맺음에 달려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좋았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김동원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아프로틱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연주곡이었네요. 아, 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하길 잘했다 싶은 일들 참 많죠. 그 시간을 버텨낸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도 보람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글문화연구소 유지원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글자로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분야인지, 또 모두를 연결하기 위한 글자 디자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잠시 뒤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릴게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구민지의 노래, 계절이 주는 마음.

구민지의 노래 계절이 주는 마음 함께 들었습니다. 1178번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강원도로 캠핑 다녀오셨나 봐요. 물 흐르는 소리 듣고 강가에 작은 물고기까지 보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힐링이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장면이 좀 그려지네요. 그 기운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글자의 뜻을 찾으면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하지만 실제로 글자는 의미만 전달하는 부호가 아니죠. 시대의 정서를 담고 지혜를 전하고 누군가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글문화연구소 유지원 소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글자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아,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이라는 그래도 그 칭호가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나을까요?
1: 연구할 땐 소장님이라고 하고 디자인할 땐 실장님, 책 쓸 땐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그 세 네. 가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죠?
1: 네, 오늘은 소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한국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고 그리고 독일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를 하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을. 근데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네.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는 글자를 다루고요. 글자는 지금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귀로 듣는 것인데 글자는 눈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0: 그렇죠.
1: 글자에서는 모양과 의미와 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모양을 다룹니다.
0: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 서예랑 타이포그래피가 뭐가 다르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0: 예.
1: 캘리그라피 서예는 손으로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0: 네.
1: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서 뭐 책으로 인쇄를 하거나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랑 복제와 대량 생산을

0: 그래서 수많은 소비자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라서 가령 SNS를 하는 행위도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폰트를 끌어내서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 편집이 그 플랫폼에서 되고 이제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한
1: 그렇죠.
0: 번 올리면 여러 사람이 볼수 있잖아요.

0: 예열해서 편집해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총체적으로는 이 글자는 언어적인 메시지, 글쓰기는 언어적인 메시지인데 눈을 위한 말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투를 써도 뭐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명조체로 다시 보자라고 쓰면 아, 다시 보고 싶구나라고
1: 네.
0: 생각하겠지만 뭐 글자가 호러브란 글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시 보자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시각적인 눈을 위한 말투이고 비언어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영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1: 타이포그래피가 눈을 위한 말투라는 그 정의가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0: 네.
1: 정말 타이포그래피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리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그
0: 네.
1: 상호의 타이포그래피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보면서 아, 모양만 조금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0: 네,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1: 네.
0: 디자인 중에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고, 눈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래픽 디자인도 글자를 다루고, 타이포그래퍼들도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교집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에릭 슈피커만이라는 디자이너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1: 네.
0: 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딱 열었을 때 내가 작업할 화면을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
1: 네.
0: 그걸 텍스트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타이포그래퍼가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1: 그 일반인들은요?
0: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더 그래도 텍스트적인
1: 아.
0: 뉘앙스를 만들어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타이포그래퍼의 작업이고 그래픽
1: 네.
0: 디자이너의 작업은 총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뭐 브랜딩이나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 교집합은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지만 어느
1: 네.
0: 한쪽이 다른 쪽에 속하진 않고 차집합이 꽤 가령 폰트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은 아니니까 네 많이 겹칩니다.
1: 네. 그 소장님은 이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건가요?
0: 타이포그래피의 방점을 찍었지만 그래픽
1: 네.
0: 디자인도 한다고 볼수 있고,
1: 그렇군요.
0: 네.
1: 예. 활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캘리그라피와 다른 점은 대량 생산하는
0: 네.
1: 글자 기계로 찍어서
0: 맞습니다.
1: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속 활자 이런 것도 타이포그래피라고 볼수 있나요?
0: 맞습니다. 금속 활자도 사실 어떤 표준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도구랑 기계를 필요로 했고, 많이 찍으려고
1: 그렇죠.
0: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속 활자 시대에는 활자라고 불렀고,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폰트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의 직지가 타이포그래피의 먼 원류라고 할수 있고,
1: 네.
0: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으로 응답하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응답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의 금속 활자에서 이제 폰트 타이포그래피로 발전을 한 것처럼 지금 소개를 해주셨네요.
0: 네.
1: 그러면 현대의 그 타이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제가 아까 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1: 네.
0: 그 기술 발달에 따라서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응답한 역사라고 했는데 처음 그 구텐베르크나 직지는 책을 찍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이 많아지면서 광고가 필요해지면서 포스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글자들이 책에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1: 네.
0: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글자를 많이 보게 된 것이 19세기 이후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1: 네.
0: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무슨 폰트 써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전문가들이 사회에 살수 있는 건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좋은 기준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폰트는 없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폰트를 골라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오늘 제가 전문 용어를 딱 하나만 쓸 건데요.
1: 네.
0: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 이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가시성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듯이 예쁘고 눈에 띄는 글자예요. 그래서 가령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1: 네, 네.
0: 눈을 확 잡아끌어야 되는 거 제가 볼 생각은 안 했지만
1: 그렇죠.
0: 그게 가시성의 영역이고 광고의 영역입니다.

0: 사람들이 그게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폰트들이 있어요. 예. 앞에서 이렇게 뽐내는 폰트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판독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서 안내 표지판처럼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1: 잘 읽어야 돼요.
0: 네. 그 지하철 무슨 역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 없잖아요. 아름다워하면서 감탄하고 멈춰서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독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독성은 판독성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가시성 판독성은 양이 많으면 안 돼요.
1: 네.
0: 그 스크롤에 압박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1: 그러네요.
0: 가독성은 긴 글을 읽을 때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가독성이 나쁘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세 가지 차이가 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 네.
0: 그러니까 현대에는 가시성이나 판독성이 가독성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전문 용어 이 딱 세 가지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폰트 뭐 쓰는지 궁금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0: 네.
1: 나중으로 제가 미뤄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의 미적 감각에는 그 뭐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좀 달라진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글자를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시대나 문화에 따라 유행도 조금씩 달라지나요?
0: 네. 글자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1: 네.
0: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물들은 다 사람의 변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변화를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기술은 인간의 변화, 시대랑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이포그라피는 이제 2020년대 사회와 기술을 반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되면서
1: 네.
0: 이 디지털에 맞는 어떤 폰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관습적으로 쓰던 신신명체라던가 휴먼명조 한컴 바탕 같은 폰트들은 인쇄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1: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폰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화면에서 보면 눈이 되게 가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걸 계속 쓰면은 새로운 기술이 맞지 않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 전자책 전용인 리디바창체나
1: 예.
0: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디지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든 본명조 같은 폰트들이 최근의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명조체라고 할 수 있고요.
1: 아.
0: 그리고 또 눈을 위한 말투라고 했잖아요. 우리
1: 네.
0: 시대의 말투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젊은 작가의 이 패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책이 신신명체로 이렇게 조판이 되어 있으면 뭔가 말투는 어르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투랑
1: 어울리지 않는?
0: 예, 글 쓰는 말투랑 눈을 위한 말투가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말투에는 새로운 그 느낌을 반영할 수 있는 폰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1: 가령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요즘 세대들의 그 발랄함,
0: 네.
1: 그 경쾌함
0: 네.
1: 이것을 담은 폰트는 뭐가 있을까요?
0: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1: 네.
0: 제가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쪽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1: 네네.
0: 그 친구들이 패널을 만들었는데 배달의 민족체를 썼더라고요.
1: 아.
0: 왜 이걸 썼냐고 이유는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입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1: 네.
0: 명조체는 너무 자기들이 쓰기에 어음하는 느낌이라고 그러고 고딕체는 너무 단조로워서 이 자신들의 어떤 느낌을 반영하지 않은데 배달의 민족체는 왠지 그 멋진 소리만 하지 않고 그냥 뭐 청소했니 뭐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그냥
1: 일상 언어
0: 예,
1: 같은
0: 맞습니다. 그런 말투를 반영하기 때문에 왠지 내 말투가 거기 어울릴 것 같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1: 와. 이게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그 감각과 느낌으로 바로 아는 거잖아요.
0: 네.
1: 명조나 고딕을 봤을 때는 에헴하는 느낌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0: 네.
1: 잘 맞는 그런 거네요. 그만큼 글자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유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이나 거리에서 흔하게 만나는 안내판 그리고 표지판 이런 글자들은 아까 선생님이 그 지하철에서 우리가 그

0: 역명을 보고 감동하진 않듯이 어떤 트렌디한 감각보다는 사실은 정보, 누구나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공공글자, 공공시설물 글자에 꼭 필요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안내판 중에서는 네. 교통표지판을 들고 싶은데요.
0: 네.
1: 일단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퀴즈입니다.
0: 아, 퀴즈요? 네. 네.
1: 뭐 커피 쿠폰을 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교통안내 표지판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판독성이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판독성의 영역이죠. 빨리 네. 구분이 되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교통표지판을 예를 들면은 시속 100km로 지나갈 때 가령 뭐 분당을 지나가는데 정자역이 있는데 우연히 그 옆에 장자역이 있었어요.
0: 네.
1: 정과 장이 헷갈려서 다들 한 번씩 끼익 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신속 정확하게 판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지금 또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글자를 본 도리에 걸어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시력약자나 조금 어르신들이 판독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고향에서 왔는데요. 여기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고향 입구인 상암에 지금 방송을 하러 왔는데 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지 고향에 있는지 그 경계선이 애매할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딱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0: 네.
1: 물론 스마트폰을 켜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교통표지판을 보면은 서울만 서울서체를 써요.
0: 아,
1: 그리고
0: 그런가요?
1: 서울 밖의 모든 지역은 한길체를 씁니다.
0: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도로교통부. 아. 그래서 표지판이 한길체인지 서울서체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고향인지 서울인지 아.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서.
0: 아니, 그걸 보고 판단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사용한 데는?
1: 그 행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0: 아.
1: 서울에서는 전체 안내 표지판을 서울서체로 사용하니까 교통표지판도 이 서울서체를 아. 사용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0: 그렇군요.
1: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또 폰트가 필요하니까.
0: 네. 네. 아, 너무 재밌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1: 저한테 모양이 매일매일 그렇게 정보로 다가오는
0: 선생님은 그 바로 보이시겠네요.
1: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 하나는 이건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타이포그래피 연구하실 때 이거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타이포그래피 네. 연구자들끼리 아,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 공공시설 글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1: 네.
0: 물론 그것이 기본이지만 네. 안과 의사들과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1: 네.
0: 사실인가요?
1: 네. 그 아까 제가 타이포그래피는 기계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도 그렇지만 단 학문 자체가 처음부터 공학의 성격을 갖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100명이 쓰건 1000명이 쓰건 만 명이 쓸 수도 있고 애플 디자이너가 스마트폰 하나 디자인을 하면은 이 전 세계
0: 맞아요.
1: 인류가 다 쓰잖아요.
0: 네.
1: 사회학적 속성 그리고 통계학적 속성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이나 철학책도 많이 읽고
0: 네.
1: 하는데 신체 약자의 신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자 저시력이면은 점점 이제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자가를 읽기 어렵잖아요.
0: 네, 네.
1: 저도 이제 그 점점 약간
0: 저도 노안 이슈가 언지 안지 엔지 엔지
1: 맞습니다.
0: 네.
1: 이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제 수긍하는 단계로 왔는데
0: 네.
1: 이제 70대 이상이 되면 72세 정도 기점으로 이제 보이는 게 또 확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70대 이상의 눈을 모르잖아요.
0: 네.
1: 하지만 그분들도 글자를 보면서 글자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럴 때 저는 과학이 굉장히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의 힘으로 그분들의 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7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글자가 그분들의 눈에 맞춰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을 글자에 맞출 것이 아니고 글자가 그분들의 저시력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러려면 이 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했고
0: 네.

0: 예, 동부 이천동에 있는 센트럴 서울학과 안과의 김준형 황영훈 원장님께서 여기에 이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1: 아, 네.
0: 기꺼이 의학적인 지식을
1: 아,
0: 나눠주셨고
1: 이건 그
0: 제가
1: 소장님이 이건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함께 만들게 되셨다는 거예요?
0: 네네 맞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 연령 중심일 때는 특히 고령자 이슈가 많으면서 최근에 디자인적으로는 메디컬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게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1: 타이포그래피의 메디컬 디자인이란 하면
0: 네.
1: 뭘까요?
0: 그러니까 지금처럼 양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한다던가 가령 인지 저하가 오신 치매라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지를 위한 UX 디자인을 만든다던가 하는
1: 네.
0: 연구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뭐그 시력 저하나 뭐 노안으로 인한
0: 네.
1: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그냥 글자를 크게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거네요.
0: 네, 글자가 큰 것, 어느 정도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 네.
0: 너무 큰, 그, 인간의 몸은 유기적이에요. 되게 복잡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사연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익숙함도 많고, 다른
1: 네.
0: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1: 네.
0: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많은 글자를 보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1: 그래요. 네.
0: 그래서 크기만 하면은 이 공간의 크기가 그 글자의 크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이런 유기적인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제가 안과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일반 저시력이랑
1: 네.
0: 젊은 사람들의 저시력이랑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저시력이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시력뿐만 아니고 조금 시각 손상도 옵니다.
1: 그렇죠.
0: 황반변성, 녹내장,
1: 맞아요.
0: 백내장 같은 무서운 시각 손상들이 오는데 이런 시각 증상들은 너무 개별성이 강해서 폰트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기기에서 각자 커스터마이징하는
1: 네.
0: 방식이 맞는 것 같고 고령자 저시력의 특징은 이 젊은 사람들의 저시력은 그냥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데 고령자 저시력은 특히 대비감도가 낮아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계면이 특히 안 보여요, 잘.
1: 네.
0: 경계면을 또렷하게 해주는 방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눈을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고령자들의 눈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타이포그라피 장치 중에 자간행간 크기 이런 건 있어도 이 대비감도를 위한 그 장치는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눈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눈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더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말로의 노래입니다. 미량 머슴 아리랑.

0: 말로의 미량 머슴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아,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글문화연구소 유지원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영식님께서 유지원님 책에서는 많이 만났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는 인사해 주셨고요. 3849번 쓰시는 분, 글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교통 표지판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와, 엄청난 세계가 담겨 있군요. 자, 이전까지 그 고령자를 고려한 글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글자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겠네요.
1: 네. 예. 물론입니다.
0: 네. 그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저는 어린이는 이제 읽기보다는 네. 쓰기 학습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교과서 쓰기 글자가 어떤 네. 모습으로 제공이 돼야 적절한지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싹 터갖고 조금씩 네.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아이들 뭐 지금은 조금 더 빨리 한글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예전에도 그렇고 받아쓰기도 하고 실제로 한글 쓰기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 확실히 그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폰트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네, 그렇게 익히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혹시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일까요?
1: 네, 지금은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지만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 초등학교 이제 막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따라 쓰는 글자가 60대의 노련한 서예가가 쓰신 펜으로 쓰신 글자를 연필로 따라 쓰는 거라 이걸 따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손에 그 기교를 요하는 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0: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1: 네.
0: 예. 근데 그 인식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1: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어른 글자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돼서 배우고 중간과정 어린이용 글자가 따로 있어요.
0: 네.
1: 한 1학년에서 4학년 때 정도까지는 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든 한 네 가지 정도의 글자가 있어서 그걸 주마다 교육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0: 네.
1: 주마다 그 네 개 중에서 하나에서 네 개까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0: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1: 네.
0: 한국에서 이 노련한 그 어른의 글자를 처음부터 따라 쓰는 것은 가령 피아노로 비유를 하자면
1: 네.
0: 이 바이엘 체르니를 치지 않고 쇼팽부터 치는 거랑
1: 어머머, 어떡해요.
0: 비슷한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단지 어렵다, 따라 쓰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린이의 근육이 그 글자 자체를 따라 쓰기에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실제로 참관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린이들은 일단 앉혀놓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네, 앉혀놨는데 글자까지 쓰게 하면 정말 힘들어 하고요. 그래도 우리 다 글자 잘 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한8% 정도의 어린이들은 그 글자를 배워야 되는 7살, 8살의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끝끝내 글자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글자에 진입하는 장벽은 더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더 낮춰질 필요는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성인이랑 몸이 달라요. 몸도 작고, 손의 악력도 약하고, 소근육 운동도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글자를 7, 8살 때는 먼저 제공을 해줘야
1: 와,
0: 됩니다.
1: 이건 진짜 이것 또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럼 만약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글자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혹시 해주신다면,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폰트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글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0: 사실 이것은 그 교과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할것 같기 때문에 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될
1: 아, 또 얘기가
0: 문제이기는
1: 커지는군요.
0: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독일의 글자들은 그냥 예쁘고 쉽게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씨를 쓴다는 것은 종이는 교실 안에 운동장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따라 쓸때 몸이 리듬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글자를 개발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고, 일본에서는 2020년대를 전후로 해서 새로운 그 쓰기 교과서가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 모리야마 카이지라는 유명한 일본의 안무가가, 일본 사람들이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합류하셨어요.
1: 글자체를 만드는데 안무가가, 무용가가 함께 했다고요?
0: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 어린이의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쓰기 좋은 글자도 필요하지만 사실 또박또박 써서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사회성을 위한 글자의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쓰기 좋은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든 글자, 이 어느 정도 선은 교육자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성인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아유, 처음부터 어렵게 배워야 나중에 쉬운 것도 잘 써.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식의 어떤 강요가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에게 맞는 혹은 고령자에게 맞는 그런 글자, 그리고 글자체가 있다.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정말 새롭습니다. 글자 디자인이 세상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 사실 말을 못하면 또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 안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본게 녹내장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성경은 읽을 수 있나요? 글자는 읽을 수 있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글자를 읽는 자기 자신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지적인 정체성이나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고, 글자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눈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도 글자로 소통하기가 힘들어서 고통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지금은 고령자 어린이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왼손잡이 연구하고 싶고, 왼손잡이는 필순이 달라야 돼요.
1: 그렇죠.
0: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 교과서에 필순이 다른 왼손잡이용 필순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1: 아,
0: 근데
1: 그렇군.
0: 한국에서는 못본것 같고요.
1: 한국에서는 뭐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를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0: 그리고 난독증 ADHD 그리고 여러 직업군별로 또 아마 글자에 대한 곤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와 여러 다양한 신체가 다시 글자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글자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의미와 세계가 담겨 있다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 이런 여러 활동을 글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0: 글문화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글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연구가 저의 생산물이라면, 저는 아까 타이포그래피가 여러 다른 분야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학회라던가, 뭐, 동문학회라던가, 다른 분야의 학회들, 발표들도 많이 보러 가요.
1: 네.
0: 항상 아쉬운 게그 지식들이 너무 좋은데 그 분야 안에서만 고여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런 거좀 아쉽죠.
0: 네. 그래서
1: 네.
0: 저는 그 분야들을 읽는 역할을 하는 것도 타이포그래퍼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와.
0: 연구가 저의 생산물이라면 그것을 여기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저술이랑 강연으로 좋은 세상과 지식을 유통하는 것, 생산과 유통을 다 하는 게 글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저술을 하면서 글자 풍경이라는 책을 냈는데 책
1: 네.
0: 풍경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텍스트 작가이기도 하지만
1: 네.
0: 전시도 하고 전시 작가이기도 하고 책이나 그래픽 작업의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되게 신선한 지점이 아까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과 다른 영역, 전혀 다른 물리학과의 이 접점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과 또 그렇게 관심을 확장해서 뭔가 새롭게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멋지고 또 흥미롭고 또 존경스럽네요. 우리 이 유지원 소장님께서는 말씀 주신 대로 글 작업도 하시고 또 디자이너로서 이제 책을 많이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지난 2024년에는 민음사 출판사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10여 년 만에 완간했는데 그 10년에 걸쳐서 디자인 작업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0: 이 책은 2014년이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이었거든요.
1: 네.
0: 그 기념으로 이제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2013년 전이네요, 이제.
1: 그러네요.
0: 2013년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1: 네.
0: 2014년 봄에 10권이 전체가 나오진 못하고, 왜냐면 이 번역하신 번역자 선생님이 10년 동안 또 계속 번역을 하셨기
1: 그렇죠. 워낙
0: 때문에.
1: 양이 방대하니까요. 예.
0: 필생의 작업이셨죠, 그분에게
1: 네.
0: 또. 그래서 2014년에 첫두 권이 나오고, 재작년인가요? 2024년 8월에 10권 모두가 완간이 됐습니다.
1: 오늘 그래서 그 10권을 다 가져오시기에는 이게 두께가 만만치 않아서요. 무거우셔서 몇 권을 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시작 전에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 물성이 굉장히 좋고요. 아름답습니다. 와. 와,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이 전집 한 작품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전집이기 때문에, 한권한 권에 되게 독립적인 어떤 개성이 있으면서도 모두 다 이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어딘지 모르게 통일감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고 고려하셨던 점이 있을까요?
0: 일단 지금 제가 두권 그리고
1: 네.
0: 진행자님한테 한권 이렇게 세 권을 가져왔는데요.
1: 네.
0: 10권을 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정도 볼륨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책 등이 표지보다 넓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는 구입자분들이랑 독자분들은 책 등이 다 꽂혀 있는 광경을 항상 가장 오래 보게 됩니다.
1: 맞아요. 그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장했을 때 이 책등이 이렇게 나란히 꽂혔을 때그 느낌을 너무 사랑하죠. 예.
0: 그래서 그 독자분들의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를 했고요.
1: 네.
0: 꽂혀 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1: 맞아요.
0: 좋겠다라고
1: 네.
0: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통의 전집들은 똑같은 디자인의 색을 바꿔요. 근데 저는 이 전집이 하얀색으로 볼륨감을 가지길 바랬고,
1: 아, 그래서 통일해서 하얀색으로 꾸미게 되신 거군요.
0: 덩어리가 하얗게 보이도록,
1: 네.
0: 그다음에 리듬감을

0: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표지에 있는 리듬을 이책 등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10권을 모두가 다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몇 권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1: 그렇죠.
0: 배열하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 10권의 책을 어떻게 이렇게 꽂아도 리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아, 제가 좀 신기한 지점은 이게 막 멋을 내고 셰익스피어니까 전집이니까 뭔가 막 색감도 더 넣고 싶고 뭔가 좀 눈에 띄게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에 띄게, 특별하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오히려 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이 돋보이게 만드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소장하고 싶어지는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만들어진 네, 그래서 디자인을 해주신 그런 책입니다.
0: 여기
1: 예.
0: 표지를 보시면은 이 리듬 뒤에 그리드가 있는데 보통은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를 많이 쳐요. 그런데
1: 네.
0: 바둑판이 아닌 72도나 36도 이런 각도들을 사용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고 싶었고
1: 네.
0: 그 위에 그 질서로부터 도형들이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셰익스피어 캐릭터들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전체의 통일성도 잡았지만 이 5권 같은 경우는 이 리어왕의 광기가 이렇게
1: 돋보이게.
0: 이글이글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1: 네.
0: 9권 같은 경우는 헨리 5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국 왕조의 기틀을 잡은 기독교 왕이라서 질서정연한 건축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1: 와, 이거는 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책을 디자인을 할때 디자이너가 그냥 표지의 느낌만 구상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책에 담긴 내용, 이 소설이라면 소설 혹은 시라면 시, 그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 이것을 잘 담은 그러니까 겉옷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그걸 아주 잘 담은 느낌이네요. 우리가 지금 폰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폰트 얘기 안할수 없는데 이 폰트 디자인 특징은 뭘까요? 이번 전집에?
0: 이거 2013년 디자인이잖아요.
1: 네네.
0: 전체 이 제목은 2013년에 나와 있어야
1: 그렇죠.
0: 됐는데 지금은 폰트가 10년 만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특히 고전의 책의 제목으로 쓸 만한 폰트는 명조 계열과 고딕 계열밖에
1: 맞습니다.
0: 없었는데
1: 네.
0: 명조체는 셰익스피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쭐우쭐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비속어도 많고 이 생동감이 명조체에는 잘안 담기는 느낌이고
1: 네.
0: 그리고
1: 물한 모금 드시고요.
0: 고딕체도 너무 정보 전달적인 느낌이라서 약간 이 우쭐우쭐한 연극적인 느낌을 담으면서도 고전의 품격을 가진 폰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1: 네.
0: 기존 폰트로는 소화가 안 돼서 이 조윤준 씨라고 그 당시 제가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1: 네.
0: 그 학기 과제로 했던 디자인이 마침 이 성격에 맞아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7글자만 디자인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정당한
1: 네.
0: 부수는 지급했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1: 와.
0: 다른 폰트를 어디서 찾아보긴 어려울 겁니다.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지금 뭐 화면으로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하실 때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있으실까요?
0: 저는 책의 물성을 중요시해. 아까 전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촉각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글자와 책은 정신성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이고 재료와 물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고령자 연구와도 관련해서 시각이 약해지잖아요. 다른
1: 그렇죠.
0: 감각도 약해지기 때문에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같은 다중감각으로 시각을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놓이는 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물질적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지금 기계공학 하시는 유체역학 하시는 기계공학자분들이
1: 네.
0: 이 종이에서 먹물이 이렇게 스며들 때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0: 작용이 일어나요.
1: 네.
0: 그 작용 덕분에 우리가 종이책을 보면 뭔가 안심하고
1: 맞아요.
0: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는데 이 막연한 기분 좋음을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저는 네. 그 모델을 전시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고 그것을 다시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중감각에 대한 연구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1: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진짜 책을 읽을 때 우리 요즘 전자책도 많이 읽기도 합니다만 네.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 소리와 네. 이 손에 느껴지는 이 촉감, 감각이 네. 굉장히 사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위안도
0: 네.
1: 주고
0: 네.
1: 그래서 아직도 이 활자책,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0: 네.
1: 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뭐 앞서서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떤 연구 해가고 싶으신지 그 소망 뭐 이런 거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0: 지금 계속 말했지만 고령자, 어린이,
1: 네.
0: 왼손잡이 ADHD 연구 혹시 네. 글자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물성에 대한 연구, 시각뿐만 아니고 촉각이나 다른 감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전시 기회도 갖고 싶고 이 모든 연구들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싶고요.
1: 네.
0: 저는 요즘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0: 다들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 그렇죠.
0: 저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것 같지만 협업자들이 아까 안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공학자들도 계셨고
1: 네.
0: 협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협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해관계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라면은 협동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어떤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1: 네.
0: 글문화 연구사를 그 안에 위치시키고 싶습니다.
1: 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유지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3356번 쓰시는 분께서 왼손잡이들이 한국에 많은데 왼손잡이를 위한 필순 변화 공감 갑니다 해주셨고요. 6280번 쓰시는 분 타이포그래피가 교통 표지판 또 의료 영역에까지 우리 실생활과 이렇게 밀접하다니 놀라워요 라고 예 같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 타이포그래피가 필요합니다. 유지원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살타첼로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매그넘 가야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라틴어 중에 오티움이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가한 시간, 혹은 내 영혼을 채우는 능동적인 여가를 뜻하는 말인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기쁨을 누리는 이 오티움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조차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다음 일정을 걱정하느라 바쁘게 보내곤 하죠.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몸을 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의 빈 잔을 채우는 일일 텐데요. 여러분만의 오티움은 뭐가 있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흘러나오는 우리 소리에 가만히 마음을 기대어보는 것. 이 고요하고 아늑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나만의 오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퓨전 국악 그룹 풍요의 연주였어요. 비암사의 피리소리 전해드렸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순수한 휴식, 오티움에 대한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소음, 또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춰 세우는 것부터가 바로 오티움의 시작은 아닐까요? 내 마음의 보폭보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 지치게 느껴지고 숨이 차오를 때, 이렇게 익숙한 선율 속에 머물면서 나를 다독이는 그 시간만큼 안전하고 포근한 울타리는 없을 텐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하는 작은 틈 하나, 그 아늑한 그늘을 마련해 두는 일이야말로 나를 가장 아끼는 방법이 될 거예요. 남은 하루를 또 씩씩하게 살아낼 단단한 힘을 채우는 시간. 이어지는 우리 소리의 아늑한 숨결 속에서 여러분만의 오티움을 조금 더 깊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자 전해드리겠습니다.

텐데요. 임과 헤어지는 아쉬움과 쓸쓸함을 표현한 곡인데요. 몽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노래 귀 기울여 보시죠. 정가 앙상블 이풀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려요.

만큼은 휴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오티움을 충분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르만드 푸치의 안토니 가우디 3과 1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가우디의 천재성에 가려진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그 시절 책 대여점인 새책점에 관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는 곡 만나볼 텐데요. 익숙한 선율의 섬집아기가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동철 작곡의 메모리 전해드려요. 맥의 연주입니다.

매개 연주였어요. 메모리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은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까리 동백아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강원도 아리랑 중에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 말라라는 말을 재해석해서 그린 곡인데요. 동백기름을 머리카락에 발랐을 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남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머리기름을 발라봐도 예쁘게 보일 님이 없다면서 한탄하는 여인의 마음과 너무 유혹적이니 머리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남정네의 마음. 너울너울 잔잔하게 출렁이는 듯한 선율로 그려낸 곡 감상해 보시죠.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아주까리 동백아 전해드립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구엘 별장 작업과 함께 안토니 가우디는 에우제비 구엘에게 새로운 의뢰를 받았다. 지금의 노우데라 람블라 거리에 있는 400제곱미터 부지에 후원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웅장한 저택을 짓는 일이었다. 저택은 1888년 봄에 만국 박람회 개막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선을 보였지만 공사는 이듬해 여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가우디는 파사드를 20번이나 스케치했는데도 현재의 파사드는 바르셀로나 시청에 제출된 최종 설계도와 차이를 보인다. 끊임없는 수정을 통한 완벽함의 추구. 즉, 완벽주의는 가우디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구엘 저택은 모든 면에서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돋보인다. 한편 가우디의 작품에서는 창의력이 폭발하듯 드러난다.

다우디는 일관성과 끈기로 언제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다. 그 결과는 전통 안에서 혁신을 이루고 그래서 매우 독창적이다. 다우디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그만의 개인적인 흔적이 남는다. 모든 건 관찰과 사색, 그리고 동화작용의 결과이기에 반복이 아니라 되부름만이 있을 뿐이다.

가우디는 아무 이유 없이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적, 실용적, 예술적, 경제적 동기로 그렇게 했으며 기발하게 재활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가우디가 재활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작품은 콜로니아 구엘 성당이다. 그에게 재활용이란 가까운 곳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때 공사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콜로니아의 방직 공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손쉽게 제공했고 따라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 소성전의 나무 벤치들이다. 벤치 좌석과 등받이에 사용된 영국산 참나무 판자는 에우제비 구엘이 콜로니아의 방직 공장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한 자동 방적기의 나무 포장재였다. 벤치의 금속 부품들은 수작업으로 단조한 강철띠였다. 가우디는 쇠못 사용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그것은 쇠가 참나무에 포함된 탄닌 성분과 반응해 결국 나무를 부식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무 못, 한멜트,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황동 못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참나무가 벤치 다리로 쓰기에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리는 털가시나무로 제작했다. 가우디의 재활용은 재료의 물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출발했다.

박지하의 여러분의 연주로 워커 인 서울 듣고 오셨는데요. 겹겹이 쌓아 서울의 소리를 담은 연주곡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아르만드 푸치의 안토니 가우디 3과 2일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올해로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맞았어요. 기록보다는 오직 건축이라는 결과물로 자신을 증명해온 가우디의 삶을 복원한 책인데요. 가톨릭 사제이자 성경학 박사인 저자가 인간 가우디의 내면을 아주 깊이 있게 추적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천재 건축가라고 부르는 가우디의 독창성은요. 알고 보면 끊임없이 도면을 고치고 또 고쳤던 지독한 완벽주의와 성실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작은 벤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조차도 재료의 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가우디처럼 우리도 오늘 마주하는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르만드 푸치의 안토니 가우디 3과 1 함께 했고요. 청배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청배는 절을 청한다는 뜻과 굿에서 신을 모실 때 사용되는 무속가락이에요. 음악이란 선을 긋지 않고 즐기는 소리의 예술을 그리는 팀, IM. 이 팀 이름 IM은 IM 뮤직, 나는 음악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IM의 구음과 연주로 청배 만나보시죠.

청배 듣고 오셨는데요. IM의 구음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달구라는 곡이에요. 올라의 노래와 연주로 듣고 오시죠.

0: 올라의 노래와 연주로 달구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남원 농악 고사소리 중 집터 내력 준비했는데요. 류명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1: 여봐라 포수야. 지금까지 지신갑기가 다 끝났는데 고사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있는가? 이댁 안녕을 고사 소리로 빌어드리고 가자. 고설고설 고사로다 섬겨드리자 고사로다 안아드리자 고사로구나

이댁 산수가 이러한데 과연 집터는 어떠한지 집터를 한번 둘러보자. 이댁 집터를 둘러보니

풍이 건득 불면은 빈경 소리가 당자고 집터가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별이 국악단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함양 양잠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봐야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조선시대 책 대여점, 새 책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으로 해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회적 기업 놀이단의 연주인데요. 문희 듣고 오시죠.

사회적 기업 놀이단의 연주였어요. 문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구 반대편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요. 100년 전 한국의 빛깔을 고스란히 품은 아주 특별한 한복 한 벌이 전시돼 있대요. 사연의 주인공이 올해 104세를 맞은 메리 데이비슨 스미스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100년 전인, 그러니까 1920년대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당시 할머니를 돌봐주던 한국인 유모가 아기의 애군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형형색색 실크천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기워서 알록달록한 한복을 만들어준 건데요. 할머니는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옮겨 다니면서 80대가 될 때까지도 그 유모의 사랑이 깃든 소중한 한복을 평생 품에 간직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정착하면서 더 많은 사람과 이 아름다운 기억을 나누기 위해서 박물관의 기증을 결심한 거죠. 할머니는요, 요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박물관을 찾아서 100년 전 자신이 입었던 아기 한복과 뭉클한 재회를 나눴는데요. 먼 바다를 건너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는 저고리의 빛깔처럼 아기를 향했던 한국인 유모의 지극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는 모양입니다. 100년 전이라는 것도 시간의 역사가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것이 한복이라니까 왠지 더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그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면서 이어서 드릴게요. 한복의 이미지 중에서 자연을 닮은 한복의 여러 색을 다양한 이미지로 하는 색이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전주 가야금 연주단의 25현 가야금 조용한의 장구 반주로 한복 오색 바람을 꿈꾸다 전해드립니다.

0: 한복, 오색 바람을 꿈꾸다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가야금 연주단의 25현 가야금, 조용한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흥보가 가운데 비단타령 만나보시죠. 김명신의 소리, 박상주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려요.
1: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는디 각각 이름이 뜬 것이었다. 요건 문성삼백척 반드 도다일광단 아양누고소댕적성아미월광단 성왕무유지원진상허든천동원 천하구주산천 종목을 그려내는 진도문 적선이만 근군헌디장부길상송백단 등태산 소천하공부자대단 남양초당정주은내천하영웅의 와룡단 사이해가 분분요라는 내구 험성의 영초단 금방울방 가르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화예상의 머루다래 포도문 화란 준성만화방 장봉여품분의 화초단 과수 불적

이름은 강근우인 여장가 배부르다고 한보단 두개주마오글들은 행마천풍의 장원추 알뜰사랑 정느님이 나를 버리고 가지었추 두손길답 박자부 가지 말라 두리불 수업 인본의 골로 완전 독수공방상사단 추월정마공단이요 심상궁곡송님 간의 허허무섭다호피단 서기주원양 태무한 인정있는 인조사요 부의 나남 복수단 결식 과객의 궁초단 행실부족의 끝 주단이요 절개기에는 모초단 섭렁섭적 세발랑능 누방주 청사홍사통경이며 백남능 홍남능 원하사주 담포윤포세양포수수통호주 성천문주경상도 황제포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주공주 옥구자주 필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모이며 해남포도리마 장성모시 건산지 한산세모시 생수삼팔갑진군사관사천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안세까지 그저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의 책 대여와 서점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주인장, 사서 삼경을 딱 며칠만 더 빌립시다. 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에헤이, 김생원, 아, 벌써 사흘이나 지나지 않았소. 어서 반납하고 대여료나 내시게. 에이 참, 이제 막 공부가 되려던 참인데, 아, 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공부하겠소. 쉿, 목소리 낮추시오. 아, 높으신 양반네들과 어찌 똑같이 책을 보고 공부하겠소. 우리 같은 백성들은 여기 새책점에서 빌려있는 수밖에. 아니, 그냥 가면 안 되지. 아, 돈은? 연체료는? 오늘날 우리는 서점에서 쉽게 책을 사지만 조선시대에는 1880년대 초까지 책을 사고 파는 상설 서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회라고 해서 책을 사고 파는 거간꾼은 있었지만 가게를 열고 책을 파는 서점은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대부들의 지식 독점 때문이었습니다. 서점이 들어서서 백성들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면 양반들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없게 되니까요. 게다가 선비들은 장사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종 24년 5월 25일 퇴계 이황의 스승이었던 어득강이 임금에게 혁신적인 건의를 올리죠. 유생 중에 서책이 없어서 독서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책값이 비싸 사지 못하니 서점에 책값을 정해놓고 감시하는 관리를 두어 사고 팔기를 원활하게 하소서. 당시 책 한 권 값은 질 좋은 면포 선어필로 쌀 수십 말에 달하는 거금이었는데요. 하지만 임금인 중종은 전에도 의논했는데 모두 안 된다고 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실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나라 베이징의 문화거리 류리창에는 수만 권의 책이 꽂힌 대형 서점들이 즐비해 조선 사신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고요. 일본 오사카 역시 조선의 100배가 넘는 책들이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

자연과 벗하며 사는 모습을 담은 곡 수리제 전해드렸는데요. 정대석의 검은 곡, 김정수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점과 책 유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국 조선의 독서가들은 책을 사는 문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갈증을 풀어야 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방금 꽁트에서 만나본 새 책점이었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의 인기가 대단해서 새 책점에는 이 소설을 빌려가려는 여인들과 유생들로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네요. 과거에 응시하려면 책을 사서 10여 년은 죽어라고 공부해야 했던 시절. 책을 살 돈이 없으니 부지런히 베껴 쓰고 또 그마저도 안 되면 돈을 모아서 빌려 읽었던 거죠. 고향 파주에서 18년간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의 삶을 체득했던 실학자 서유구 선생은요. 그의 저서 임원경제지에서 이런 어리석은 임금과 사대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들 속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의 마음을 100분의 1만 따라갔어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비록 권력이 지식의 문을 걸어 잠갔을지라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정하게 책을 나누고 배움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 백성들의 활력이 전해지는 것 같죠?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서점과 책 대여 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송은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국문 뒷풀이 만나보시죠.

국문 뒤풀이 듣고 오셨는데요. 송은주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 가야금 트리오의 연주 준비했어요. 오리엔탈 블루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덕분에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다정한 마음이 더해져서 일이 잘 풀렸을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덕분에 라는 말에는요, 상대방을 향한 고마움 그리고 겸손함이 동시에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문득 돌아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참 열심히도 이 덕분에 라는 수신호를 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서로에게 응원을 보냈었는데요. 어느새 그 소중한 마음들을 잊고 지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만큼은 당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고 인사 한마디 건네볼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부산과 성남에서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무대들이 마련되는데요. 먼저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선 풍류, 여름을 열다가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처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원하고 흥겨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국악

가요계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의 정자경과 박혜선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선 성남시립국악단의 기획연주회 들락날락이 열립니다. 들락날락이라는 제목처럼 귀는 즐겁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악합주 유초신지곡, 민속악합주 대풍류, 대금 및 검은고 독주곡, 조선팝 등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류 여름을 열다는 6월 18일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성남시립국악단의 들락날락은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공연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이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씻김굿은 전라남도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식인데요. 망자가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이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대표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의 음악과 춤을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엔 특별히 서울을 찾아와 관객들과 만납니다. 공연에선 애군을 막아주는 송굿, 복을 기원하는 제석굿,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고풀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길닦음 등 씻김굿의 주요 장면들을 90분 동안 압축해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래와 춤, 연주가 어우러지며 전통의식이 지닌 깊은 의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삶과 죽음, 떠남과 남음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의 음악과 춤, 그리고 남도 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 6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 음악의 흥을 즐기는 축제부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까지 6월 서울 곳곳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6월 19일 금요일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제8회 서울국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인데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선 전통 명인부터 젊은 국악인, 시민 동호회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공연 2016 다시 보는 공연 봄날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먼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불세출의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공연됩니다.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우리 소리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어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요. 연희점 추리의 참여형 연희극 사자특공대 백수지왕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전통 사자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악축제와 공연 봄날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트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주말에 TV에서 빠친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 초반에 우리 민요 뱃노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1: 뱃노래 만경 장파에 몸을 실리요. 이거 맞나요?
2: 네.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할래요?
1: 아... 자,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움한 가누나. 요 구절이죠.
2: 그렇습니다. 파도 소리에 단잠을 깨고 노를 저으면서 만경창파. 큰 파도 속에서 갈매기를 탁 벗삼고 나아가는 에. 그런 뱃사공의 모습을 우리 삶에 빗대어서 부른 민요예요.
1: 맞습니다. 제가 뱃노래를 멜로디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진도아리랑 멜로디를 했었군요.
2: 잘하셨어요.
1: 네. 네. 좋습니다.
2: 우리 소리 통합이지 뭐.
1: 민요니까. 같은 민요니까.
2: 네. 그래.
1: 자, 오늘 월요일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시 크고 작은 만경창파가 시작이 됐죠.
2: 예, 뱃사공의 벗이 갈매기라면 즐거운 오후 2시 여러분의 벗은 뭐다? 바로 파트의 상사디였다.
1: 그렇죠. 민망해하지 말고. 자, 좋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3: 응이야디어 자 응이야디야 응이 여차
2: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이게 진짜 뱃노래였죠. 최수정의 소리 경기민요 뱃노래 그리고 자진 뱃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그렇죠. 이게 뱃노래죠.
0: 네.
1: 네. 네. 그 전에 했던 거는 진도아이다. 그렇죠?
0: 예.
1: 만경창.
0: 어우, 진도아이 좋더라.
1: 그렇죠.
0: 네. 근데 만경창파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는 해요.
1: 그러니까.
0: 예. 네. 아... 순간 헷갈릴 수 있고요.
1: 자, 아무튼 모두가 이 각자의 파도 만경창파를 다시 만나는 월요일이지만요.
0: 네.
1: 또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게 또 오늘 월요일 오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웃어야 돼요. 좀 웃고 가볍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제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죠.
1: 그렇습니다.
0: 자, 뱃노래와 파도 타기, 서핑의 지혜를 생활에도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나저나 이번 주는 약간 더위가 그래도 약간 꺾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1: 다행이에요.
0: 네.
1: 지금이 딱 좋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지금이 27도, 한 28도 정도 되거든요.
1: 딱 좋아요. 딱 좋아요.
0: 이 정도가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사실 지난 주말이 현충월이었잖아요. 현충일. 현충일이었잖아요.
0: 네.
1: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마음이 좀 그래서.
0: 맞아요.
1: 지난 주말에 그 현충일을 추념하는 연장선에서
0: 네.
1: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얘기요?
1: 우리가 살면서
0: 네.
1: 어? 이게 이렇게 잘 됐네? 때로는 내가 조상님 덕분에 살았나? 정말. 어떻게 네. 설명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정말 이거는 정말 선조의 덕이다. 요럴 때가 좀 간혹 있었지 않을까?
0: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거기서 멈췄을 때. 뭐 사고가 났는데 나는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라든지. 요런 것도 이거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었는데.
1: 그래요.
0: 이건 누군가의 운인가? 덕인가? 네. 조상님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진짜 살면서 조상님 덕에 살았다 싶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
0: 네.
1: 여러분들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잘 넘어간 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조상님 덕이었다 예. 하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1: 네.
0: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0: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끄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방지원의 노래 연주였습니다. 동해쪼 노래가락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여러분들의 문자 지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살아보니 선조님 덕분, 조상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넘어갔나 네. 싶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1: 있어요.
0: 말로 설명할 수 없는
1: 맞아요.
0: 내 능력밖에 무엇인가.
1: 네. 네. 네.
0: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먼저 6584님의 메시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밤에 야근하고요. 노들길 운전해서 집에 가다가 졸음 운전으로 혼자 둔덕으로 빠져가지고 차가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다음날 멀쩡히 출근까지 했는데 아내가 조상님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정말 그랬을까요?
0: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1: 전복 사고는 일단 무조건 위험한 건데 다행히도 전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멀쩡했다. 이건 진짜 누군가 도와준 거지.
0: 후유증도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 그러게요.
0: 바로 출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벨트 착용은 잘 하신 것 같고.
1: 그렇죠.
0: 근데 차는 저 정도 되면 아마 폐차?
1: 폐차로 가야죠.
0: 할
1: 사실상.
0: 상황이... 예. 네. 아무튼.
1: 사실 전복이라는 게 이렇게 구르면서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0: 그죠, 그죠. 바디가 다 틀어져 버리니까.
1: 맞아요. 사실상 이제 그거는 폐차 하셨을 것 같고.
0: 야.
1: 엄청 놀라셨겠네요.
0: 아니
1: 졸음 운전하다가 이렇게 전복되면은 눈 떠보면 전복돼 있는 건가?
0: 그쵸,
1: 어떻게 되는 거지?
0: 그쵸,
1: 느낌이?
0: 그쵸. 아마 기절하고 막 이랬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천만
1: 너무 무섭네요 정말.
0: 아무튼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6584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5님께서 오늘 제 생일인 줄을 어찌 아시고 네. 어쩜 이렇게 신나고 좋은 민요 뱃노래를 들려주시나요?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하. 남겨주셨습니다.
1: 그래요. 생신이시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0511님.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막내 며느리인 제가 15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아픈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0: 진짜요? 와.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1: 일단은 축하드려요. 이게 조상님 덕인지 아닌지 몰라도 엄청 다행이네요.
0: 그쵸.
1: 아픈 아들이 건강해졌다.
0: 근데 진짜 이런 영역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 믿어야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 해준 느낌이라면
0: 네.
1: 그런 거 다 조상님 덕으로 돌려서 나쁠 게 뭐 있겠어요.
0: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네. 그래 이렇게 평상시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 복을 짓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0: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1: 그 느낌이 네. 있어요.
0: 4311님께서 착함의 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홀 시아버님을 21년 모셨었는데 시누이 셋이서 중국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1: 와.
0: 제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하시면서.
1: 이야. 시누이에게는 이제 우리 아빠잖아요.
0: 그치.
1: 근데 우리 아빠를 또 이렇게 며느리가 에이. 해준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0: 참. 21년이나.
1: 네, 21년.
0: 새언니가 다
1: 새언니죠.
0: 케어를 해주신 거니까.
1: 그러니까
0: 잘 다녀오십시오.
1: 네.
0: 네네네. 잘 다녀오시고
1: 재밌게 다녀오세요.
0: 그러니까 진짜. 네.
1: 3077님 제가 비상금 50만 원을 아내 몰래 숨겨뒀는데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움직여라. 빨리 움직여.
0: 진짜예요?
1: 빨리 움직여.
0: 진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요? 비상금 50만 원을
1: 빨리 움직여라.
0: 야 아가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진짜로요?
1: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깼더니 마침 아내가요 그곳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0: 진짜예요?
1: 급히 아내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쉬게 한 뒤 장소를 바꿔 숨겼습니다.
0: 진짜예요?
1: 근데 며칠 후 꿈에

0: 돌아가신 장모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무섭게 쏘아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틀 뒤 아내에게 비상금이 털렸습니다.
1: 진짜요?
0: 야, 이 조상님들도 새 대결을 하시나 봅니다. 비상금 털리고 영혼까지 털린 저는 두고두고 할아버지를 원망했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조상 음덕이 저보다 더 컸던 거죠 뭐 하셨어요. 이거 진짜예요?
1: 할아버지하고 장모님하고 세력 다툼에서 할아버지가 일단은 밀렸다.
0: 아, 너무 웃기네.
1: 이거 진짜예요? 아유, 되게 웃기다 이거. 재밌어요. 아유,
0: 문맥상은 뭔가 지은 느낌은 아니고 네. 진짜 있었던 일을 보내주신 것 같긴 한데.
1: 아유, 근데 어떻게 그 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꿈에
0: 비상금을 중심으로 빨리, 조상님들이 움직였어요.
1: 빨리 움직여라.
0: 세력 다툼.
1: 아유, 너무 웃기다 이거.
0: 야, 근데 저승에서도 결국 장모님이 이기시네. 저승도 마찬가지네요. 아, 네. 유산균 선물 3077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 공연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공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지요.
0: 국립창극단 효명 공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대 날짜가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인데요. 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효명입니다. 효명.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을 네. 받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총 다섯 쌍의 네. 티켓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7416님께서 오전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왔는데
0: 네.
1: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0: 어이구, 다행입니다.
1: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 놓아요. 제 건강이 좋아지길 늘 기도하는 엄마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저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하시면서 추다의 차지스의 부기덩덩 신청해 주셨어요.
0: 아유, 예.
1: 진짜 축하드립니다.
0: 한시름 놓았다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1: 맞아요. 아유.
0: 이제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라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넘어오는 동안 얼마나 그 오르막길에서 많이 힘드셨어요.
1: 그럼요.
0: 다리에 힘도 빠지고 숨도 가빠지고
1: 벨벨 생각도 다 들고
0: 스트레스며 그쵸. 온갖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일단 아유. 한시름 놓으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1: 축하드리고요.
0: 하지만 또 다른 고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몸 관리 잘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1: 추다의 차지스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네.
1: 자, 듣고 또 신나는 마음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추다의 차지스의 부기 덩덩 듣고 오겠습니다.

0: 741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북이 땅땅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문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야, 나 진짜 조상님 덕을 봤어 하는 순간들. 귀여워님의 메시지입니다. 20년 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공군. 블랙 이글스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려 하자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순직하신 김도형 조종사의 아들이 현충일에 맞춰서 시구하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0: 아이고.
1: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일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셨어요.
0: 아, 맞네.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순국선열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1: 그럼요.
0: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그러게요. 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면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김도영 조종사님의 그 아드님도 분명히 그 아빠의 그 빈자리가 있을 텐데.
1: 그럼요.
0: 또 그렇게 밝게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김도영 조종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조종관을 놓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치.
0: 탈출할 수도 있었는데.
1: 네.
0: 아이들을 위해서.
1: 네. 아. 그 저도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0: 아.
1: 정말 정말 찡합니다, 진짜.
0: 그러네요, 진짜.

0: 아,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8031님께서 치매가 있으신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1: 아이고.
0: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 난리가 나죠.
0: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셔가지고 실종신고를 하고 진짜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옛날 집으로 엄마랑 신혼 때 사시던 그쪽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1: 어머.
0: 그때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조상님이 도우셨다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하늘나라에서 신혼 때처럼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야, 아이고, 참
0: 그러셨구나.
1: 아버지가 그러니까 치매면은 가장 최근 기억부터 이렇게 잊어버린다면서요. 네. 상실되고
0: 네.
1: 그래서 점점 이제 뒤로 간다고는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곳에 옛날 그 동네로 발걸음이 가셨던 거죠.
0: 아이고,
1: 아이 참.
0: 부모님이 많이 또 생각이 나시겠네요. 문자를 작성하시면서
1: 네.
0: 또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
1: 또 힘내시죠. 그런 생각 한번 하면서 그래 잊고 살았던 걸 또 부모님과 만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예. 어이. 자 일단은 803 하나님께 떡 선물 드립니다.
0: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3515님께서 시골에서 농사일 한 지 21년 남의 농사일 하다가 한 달 전에 밭 300평을 샀습니다.
1: 와.
0: 우리 노부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1: 아, 노부부이시라고 하셨어요.
0: 그러셨구나.
1: 300평을 이제 두 분이서 짓는 건가요? 네. 그러면?
0: 내 밭인 거야 이제.
1: 아 드디어 내게 생긴 거예요.
0: 네. 다른 밭 이렇게 해주는 네. 게 아니라 이제
1: 남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일을 하는 거죠.
0: 감개무량하시겠다.
1: 야 그러면 완전 전문가이시겠다 농사에.
0: 21년 하셨으니까.
1: 21년이면 구력이 보통이 아니시겠어요.
0: 프로 중에 프로죠.
1: 예. 네. 상급의 이제 상품들만 만들어내시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진짜.
1: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1: 7444님 장문의 메시지. 여기 경북 청송인데요. 작년에 정말 산불로 심각했던 경상도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까지 와서 그때 미리 대피도 못했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한 방에 다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0: 진짜
1: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거든요. 태어나서 대문 밖의 세상이 불풍경인 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0: 아, 그러셨겠다.
1: 그런데 산을 다 태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아 조상님들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요.
0: 그러셨겠다.
1: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또 불이 이어가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셨어요.
0: 그러시겠네.
1: 나는 일단 잘 피했어요. 근데 또 이제 내가 겪었을 그 고충을 누군가도 두려움에 떨면서 겪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니까 마음껏 야호 하고 좋아할 수 없는 그렇죠.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0: 또 그러면서 이 화마 속에 내가 있으니까 아, 내 생애는 여기까지구나 아마 그렇잖아요.
1: 거기까지 생각하셨어.
0: 그냥 집 앞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산 자체 타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1: 화마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거 가까이서 보잖아요. 진짜 인간의 나약함이 느껴져요.
0: 네.
1: 그 불길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0: 그래서 이제 누구야 안녕 뭐 이렇게 보낼 틈도 없었을 텐데
1: 네.
0: 진짜 새 삶을 살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시겠네요,
1: 그러게요,
0: 진짜.
1: 그러게요.
0: 다시 한번 안전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으심에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네. 자, 여러분들 문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우의 용천검 듣고 올게요.

0: 커피머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아.
6: 가만히 있어보자. 우찌야 우찌야 우찌야.
5: 조랭아.
6: 현충일 망종 지나면서 햇매실도 나오시고 아 매실청 담그는 집들이 많더라고.
5: 본디 망종부터는 콩을 파종해야 해서 농부들 손길 살림의 손길이 더 부지런해지는 시기 아니더냐. 근데 조랭아 너 망종이 왜 망종인지 아느냐?
6: 망종... 가만히 있어보자.
5: 또 가만히 있어.
6: 아, 망종은 말이야. 우찌야. 한자를 풀면 말이야. 까끄라기 망의 씨앗 종자. 아, 그러니까 까끄라기 있는 곡식의 씨앗을 다루는 때다 이거지.
5: 아하, 우리 초랭이 아주 칭찬한다. 바로 그 까끄라기는 보리 이사 끝에 뾰족하게 솟은 가시 같은 털을 말하는데 보리를 베다 보면은 그 까그라기가 팔뚝을 찌르고 목덜미에 박혀 온몸이 따가워서 망종의 망은 그 따가움을 말하지.
6: 가만 있어보자. 농사일이 더 바빠져서 그런지 망종을 둘러싼 속담도 죄다 바쁘다는 속담이더라고.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보리 환갑은 망종이라. 볼때던 부지깽이도 이를 거른다. 거든다. 능 속담도 다 망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5: 조랭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조랭아
6: 보자.
5: 논에 보를 옮겨 심어야지. 보리 베야지. 보리 베면 바로 콩 심어야지. 아이고 바쁘다 바빠. 농촌 바빠.
6: 가만 있어보자. 부지깽이도 일을 거르든다던데 우덜덕
5: 거르는 게 아니라 거든다고.
6: 거든다던데
5: 조랭아.

0: 가만 있어보자. 우덜도 콩 심는 일이라도 좀 도와볼까?
1: 어리시구나 좋단 말이란 배우와 놓고라.

난방에 연하였나.

왔으니 불레션 놓고 반쯤이 대갱아니 할로

0: 전국내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 연주였습니다. 오곡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야, 근데 소리만 듣고 여주환님께서 조국내 선생님 노래인가요? 하고 바로 알아맞추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0: 김명창이시네요.
1: 그러게요. 자, 지난 현충일이 절기로는 망종이었습니다. 네. 거두는 손과 심는 손이 동시에 바쁜 날이 바로 이제 망종인데. 네. 하나가 비워지고 하나가 들어오는 절기라고도 볼 수 있죠.
0: 네네네.
1: 자, 그래서 이 농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삶을 좀 배울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망종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봤고요.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퀴즈 풀러 가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도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수와 간식을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호주 시드니 공과대 연구진은요, 고지방 고당 식단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식단을 바꾼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가당이 기억력 회복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단 음식은 뇌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서 이것은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뇌 영역으로 식욕 조절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뇌의 이 영역,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엔돌핀, 2번 해마, 3번 도파민.
1: 네. 얘가 약간 동물처럼 생겨가지고.
0: 네.
1: 그렇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물 속에 살 것 같은.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아, 우리 뇌의 이것은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식욕 조절에 관여한다고 네. 합니다.
1: 근래는 제가 많이 안 썼지만 제가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가 못해서 저의 이것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곤 했는데 기억 네. 못 하시겠죠?
0: 그렇죠. 요즘 아. 근래 들어서는 그런 말을 안 했었어요. 많이 안 썼어요. 자, 엔돌핀, 해마, 도파민 중에
1: 네.
0: 코뿔소랑 좀 비슷한
1: 코뿔소
0: 등치에
1: 네.
0: 뿔이 없고
1: 네.
0: 입이 큰 그 동물 있지
1: 않습니까? 아, 네.
0: 오. 네.
1: 수박 한 덩어리 주도
0: 그죠 그죠 그죠 그죠.
1: 예.
0: 악어들이 있는데 거기 막 같이 네. 들어가고 막 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개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아, 이거 어떻게 드려야
1: 돼? 이거 진짜
0: 될까요?
1: 어려워요.
0: 어떻게 드려야 되죠? 한자 힌트로 갈 거예요?
1: 한자로 가야죠.
0: 달? 그걸로 갈 거예요?
1: 낮에.
0: 뭐? 아!
1: 낮에 뜨그락 뜨그락 뜨그락. 낮에. 밤에 말고.
0: 예. 네.
1: 낮에. 이리야. 이리야. 뜨그락 뜨그락.
0: 춘향이 걔 있느냐? 뜨그락 뜨그락 뜨그락.
1: 이걸로. 왜냐면, 아~ 낮에 뛰는 거예요. 낮에.
0: 아, 그걸로.
1: 에이, 예, 뭐, 아, 아유, 뭐 이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도저히.
0: 아, 그러네요.
1: 예. 진짜
0: 낮에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이걸로 뜨그닥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뜨그닥. 예,
0: 뜨그닥입니다. 예.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이걸로.
1: 정말 힌트 너무 너무 멋지게 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이게 멋져.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0: 그래. 우리 수준에 딱 맞아. 뜨그닥. 뜨그닥이면은. 다 끝나.
1: 아, 그런가요?
0: 뭐 이렇게 짜낼 필요 없어.
1: 자, 엔돌핀, 해마, 도파민
0: 중에 드그닥이면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드그닥, 드그닥, 드그닥.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 예. 네.
0: 뭐 초반에 우리 오프닝 할 때,
1: 네.
0: 여러분들의 뭐 자연강장제,
1: 예.
0: 네. 여러분들의 휴식처, 바투의 상사. 요것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1: 가져야 돼요.
0: 부끄러워하지 말고
1: 네, 맞아요.
0: 그다음에 힌트 드릴 때
1: 예.
0: 한자 힌트나 혹은 뭐 드그닥 이런 거 하더라도
1: 인정해야 돼.
0: 예, 전혀

0: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1: 알겠습니다. 네. 자, 낮에 뜨그당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직접 말씀하시죠.
1: 낮에 해가 떠 있죠? 해마가 정답입니다.
0: 해마.
1: 자, 그나저나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고지방, 고당 식단을 일단 드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요. 네. 그 식단을 바꾼 뒤에도 완전히 원래 그 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먹다가 뭐 나중에 안 먹으면 되지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고지방, 고당은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이 연구진의 지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1: 해마, 아, 해마 능력 좋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부럽고요. 자, 이제 해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김치 선물은 2079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어이구, 2390님도 단 거 좋아했었는데 좀 줄여야겠다 하셨고요. 4748님 엔돌핀과 도파민도 낯익은 단어고 마음에 들어요 하셨어요. 낮에 오케이 좋았어.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서울 갤러리 그림손에서는 정해진 진채 연구소와 함께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인 이번 전통의 재해석 전에서는 진채 연구소가 알리고 있는 이것 위에 그림을 그리는 진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통 채색 기법인 진채법은 이것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모래, 2번 한지, 3번 비단.
1: 야.
0: 전통 채색 기법인 진채법은 얘 위에 그림을 그린대요.
1: 야, 이거 한번 틀리면 야. 아니 여기 위에다 그림 그리다가 만약에 뭐 물감이라도 그것다가 이제 쫙 뿌려졌거나
0: 잘못했다.
1: 잘못해가지고 오, 이거 망했다 그런 순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0: 싸지 않죠.
1: 살 떨리겠는데요. 와.
0: 자, 모래, 한지, 비단 중에 제일 그래도 얘가 제일 고가 아닐까요?
1: 제일 고가예요.
0: 제일 고가입니다. 고가. 제일 비싸요. 저 모래, 한지, 비단 중에
1: 제일 비싸다는 제일 게 힌트입니다. 이 제일 정확한 힌트 같아요. 제일 비싼 겁니다.
0: 예쁘죠?
1: 네.
0: 고급스럽고.
1: 맞아요.
0: 자, 모래, 한지, 비단 중에 예쁘고 고급스럽고 비싸다. 뭐가 있을까요?
1: 아주 옛날부터 비쌌어요, 얘는.
0: 그렇습니다. 네,
1: 아주 오래전부터 비쌌고요. 지금도 비쌉니다.
0: 네.
1: 비쌀 수밖에 없어요.
0: 네.
1: 너무 아름다운 어떤 그 표면이 쫙 펼쳐질 때 우리가 이것결 같다고 하잖아요. 어머, 이것결 같아 이렇게 얘기할 그렇습니다. 때 모래결 같아, 어머 한지결 같아, 이야 비단결 같아. 자, 결을 붙여보면 나오죠.
0: 가뭄에 진짜 물이 없어요.
1: 당이 높죠.
0: 자, 그때 이제 뒤집습니다. 단어를 뒤집으면
1: 당이 높아.
0: 와, 고맙다. 드디어 오는구나. 이렇게 하죠. 자, 레모. 그다음에 지한. 담비.
1: 어머, 힌트가 이것결 같아.
0: 자,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1번 모래, 2번 한지, 3번 비단 중에 진채법. 이것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정답은
1: 3번
0: 비단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비단. 비단이 정답이었고요.
0: 그렇습니다.
1: 한번 검색해서 사진 찾아보세요. 사진만 봐도요, 비단 위에 채색된 그림이 정말 정말 멋져요.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요. 자, 16일까지 서울 갤러리 그림손에서 열리는 여섯 번째 전통의 재해석 전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진채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선물은 3163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네. 아주 멋진 분이 나와 주십니다.
1: 아쟁 연주자 조우리 씨가 바투의 상사들이 오랜만에 또 네. 나와 주셨어요.
0: 맞습니다. 6월 16일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번에 직접 작곡한 곡으로 네, 이 공연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1: 그러게요.
0: 네. 네. 자, 일단은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네. 1부 끝곡 신유진의 비단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대단히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비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보았으니 비단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뭔 색이 좋아?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

0: 어? 오늘 충북 괴산군 괴산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동네 문화장날이라는 게 열리고 있다는데 문화장날이면 장터에서 뭘 하는 걸까?
1: 오, 찾아보니까 괴산 문화장날은 장보러 왔다가 장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는 거라네.
0: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하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방문객들은 볼거리까지 즐기면서 장을 보는 거잖아.
1: 그렇지, 완전 일석이조지. 괴산 전통시장은 5일장이어서 지난 5월 13일을 시작으로 끝자리가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 장날 특유의 활기 속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열릴 거래요.
0: 문화 장날 아이디어, 이야 좋은데. 좋은 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활용해도 정말 좋겠다.
1: 그러게, 전국의 5일장에서 문화 장날이 열리고 지역의 전통 문화들, 지역의 농악, 풍물도 연주하고 그러면 참 좋겠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8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듣고 왔습니다.
1: 네. 장날에 공연 보고 장도 보는 충북 괴산 전통시장 문화장날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5일 간격으로 열리는 5일장이라서 앞으로도 끝자리가 3 그리고 8일 때는 날마다 이제 문화장날이 열릴 거라고 하니까요. 이거 진짜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공연까지는 아니어도 옛날에 그 이런 오일장 가면
0: 네.
1: 그 큰 가위에 딱따닥 뜨다닥 이렇게 하면서 네. 엿 이런 것도 판매하시고
0: 맞아요.
1: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0: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딱 장 갔는데 네. 너무 고요하고 진짜 장만 보고 오면은
1: 그렇죠,
0: 그렇죠. 그 에너지가 좀 안 받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뭔가 시끄럽게 여기서도 막 공연도 하고 장 보다가 또 눈길이 가서 이렇게 보다가 추임새도 넣고 그래서 또 장 보고 그 분위기가 사실
1: 그죠.
0: 장터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1: 오일장과 연계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통 문화와 전통 음악들, 농악과 풍물을 알리는 전통 문화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장 보다가 저기서 막 풍물이 열려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소고 들고 막 춤추고 그쵸? 놀고 얼마나 좋을까요?
1: 약간 우리 그래도 문화가 네. 그렇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
0: 네. 그러니까
1: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이를테면 오일장인데 거기서 바이올린, 첼로
0: 가능하죠.
1: 연주 약간 어색하지 않나 약간?
0: 근데 그것도 뭐 가능할 수
1: 그럴까?
0: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악과 함께한다라는 게 매력이 있고 우리가 뭐 장터 열 때 아, 돈 벌어야 돼 하고 물론 하는 거지만 그 목적만으로는 인간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어쨌든 삶의 터전이야 하면서 같이 막 놀고 또

0: 살건 사고 돈벌건 벌고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면 참 좋겠네요, 진짜.
1: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거 있었었는데.
0: 근데 애들 진짜 쫓진 않잖아요. 애들 막더
1: 더 오지
0: 달라들잖아.
1: 더. 더 박을
0: 오지 말라 그러니까 더 온단 말이에요.
1: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아무 엄청 많고.
0: 저 어린이 공연할 때도 애들한테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요. 그럼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 맞아.
0: 얼마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삶 속에 우리 음악이 있을 때또 살아있는
1: 네.
0: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요거 진짜 전국에 전통장에서 뭔가 다좀할수 있는
1: 네.
0: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훌륭한 아쟁 연주자. 자, 조우리 씨 만나러 지금 가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요즘에는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을 직접 작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분도 직접 작곡한 곡들로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1: 전곡 초연으로 펼쳐질 시선 아쟁의 매듭 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아쟁 연주자 조우리 씨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쟁 연주자 조우리입니다.
0: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좋으시죠?
2: 아, 네. 너무 좋아요.
0: 시작부터 자 우리 그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렇죠?
2: 네, 제가 작년 연말에
0: 네.
2: 모던 가곡이 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네. 찾아왔었고 네. 오늘은 이제 아쟁 연주자 조우리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어떠세요? 모던 가곡의 멤버로 출연했을 때랑
2: 네.
0: 조우리 내 이름으로 나오는 건 또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2: 그냥 너무 떨리고요.
0: 지금요?
2: 네. 다 같이 왔을 때는
0: 예.
2: 으쌰으쌰 힘도 나고
0: 맞아요.
2: 있는 구석이 있었는데
0: 네.
2: 혼자 해야 하니까
0: 네.
2: 말과 연주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2: 그냥 수다만 떨고 가고 싶네요.
1: 아, 저희는 연주를 꼭 듣고 싶어요.
0: 연주 들어야 됩니다.
2: 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1: 일단,
0: 기대하고
1: 네.
0: 계시고
1: 이번에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2: 네.
1: 올라가죠.
2: 네.
1: 조우리의 시선
2: 네.
1: 공연 제목이 시선.
2: 네.
0: 예. 그 시선은 우리가 아는 그 시선인 거죠?
2: 네. 그 시선도 있고 또 관념이라고 하는 또 그 시선도 있고요.
0: 아, 관념적인 시선도
2: 네,
0: 있고.
2: 네. 그래서 6월 16일 화요일이죠.
1: 네.
2: 오후 7시 30분에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연주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1: 아, 근데 원래 이런 작곡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2: 네.
1: 오래전부터 이런 곡을 써오셨었나요?
2: 원래는 그건 아니었고요.
0: 네.
2: 그냥 국악을 접하기 전에 피아노를 오래 쳤어요.
0: 네.
2: 피아노를 한 11년 정도
0: 네.
2: 네, 전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1: 아예.
2: 네. 네, 근데
0: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죠.
2: 기억하세요.
0: 네. 네.
2: 근데 이제 그런 그때의 그 베이스도 좀 있고.
0: 아하.
2: 네. 그리고 이제 아쟁이 음색을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쟁을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0: 예. 예,
2: 그런 음색을 아직 연주자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2: 네, 그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0: 이제 공연을 올릴 때 사실 네. 타이틀이 가장 신경이 또 많이 쓰이는 법인데
2: 네. 네.
0: 제가 아까 시선 할 때 우리가 그
2: 네.
0: 아는 시선요 했더니 그것도 있는데 관념이란 단어를 넣으셨어요.
2: 네.
0: 그 관념이 뭘까요? 어떤 관념에 대한 시선일까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곡 그 곡이 시선이라는 곡이 먼저 나왔었어요. 사실은.
0: 아하, 네. 타이틀처럼.
2: 네, 작년 10월에
0: 네.
2: 음원으로 먼저 발매를 했는데
0: 네.
2: 그 곡을 쓸 때의 저의 그 꽂혀있던 그 배경이
0: 네.
2: 옛날에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0: 어허.
2: 지금 와보니 정답이 아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구나.
0: 맞아요.
2: 근데 정답이 아니었던 게 정답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면에 조금 꽂혀 있어서
0: 어허.
2: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0: 네.
2: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0: 아.
2: 응, 그렇죠 자기가 그쵸. 이제 경험해 온 그런 경험치들로 이제 바라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아하. 저희도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판소리 쪽에서는
2: 네.
0: 여자 소리꾼은 머리도 못 잘랐거든요. 머리 따야 된다고.
2: 아.
0: 그래서 막 다 기르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2: 진짜요?
0: 그것도 옛날에는 그게 맞는 거라고 믿고
2: 그쵸.
0: 다들 따랐거든요.

0: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네. 이런 관념적인 부분으로 네. 바라보고 나온 곡이 바로 시선이고 네. 이번에 타이틀로도 이제 시선 이렇게 가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작곡은 어쨌든 연주와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근데 뭐 제가 작곡을 했다라고 해서 네. 작곡가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창한 그런 음악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네. 그냥

0: 넣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못하는 거 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함이 컸던 것 같아요.
2: 아, 나다운 음악.
0: 네.
2: 내가 생각하는 나다운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가 계기였던 것 같고 네. 말씀을 들어보니
0: 네.
2: 쌓이고 쌓여서 벌써 6곡이 완성이 돼서 이번에 초연에 올리시는 거고.
0: 네. 이번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산조 긴산조 발표회를 김일구 선생님과 네. 함께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1: 네.
0: 이제 창작곡을 한번 무대를 올려보자 해보자.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네. 뭐 시선은 당연히 만들었던 곡이니까 네. 그 타이틀을 한 곡 넣고 기존에 있던 곡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1: 네.
0: 근데 공연 자체도 좀 스토리텔링이 연주 공연이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슨 네. 이야기를 할까 이제 네. 생각을 하면서 보니 뭐 마땅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1: 네.
0: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 얘기하자 내 이야기고 내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야기를 직접 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연주도 하지만 네. 그래서 곡 소개도 제가 직접 구성을 해서
1: 예.
0: 네, 소개해드리고 네, 만든 과정도 살짝 네,
1: 얘기하고
0: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요.
1: 그러니까 따로 해설 사회자가 없네요.
0: 네.
1: 쭉 끌고 가면서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음악도 들려주고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군요.
0: 네.
2: 궁금하네요. 오늘 초연하실 공연하실 곡 중에 몇 곡을 오늘 직접 또 라이브로 해주시는 거죠?
0: 저는 오늘 6곡 중에 2곡을 네. 근데
1: 예.
0: 이제 그 곡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1: 네.
0: 일부분을 보여드리려고.
1: 아 그래요?
0: 네.
2: 전체는 아니고요.
0: 전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1: 네.
0: 그렇게, 예,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1: 아
0: 네.
2: 우리는 연주를 더 듣고 싶었는데.
1: 아니 근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공연을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 네.
1: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약간 뭐랄까요? 맛배기?
0: 맛배기로
1: 네. 이런 식으로 멘트하고
0: 아.
1: 이렇게 이제 연주가 붙는다.
0: 와.
1: 리허설 아닌 리허설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0: 너무 어려운데요.
1: 아, 예. 벌써 시작하셨는데?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리입니다.
1: 네. 시작했어.
2: 시선 네.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뭐
0: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2: 시작하겠죠.
0: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곡, 애착 가는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엔딩곡.
2: 엔딩곡.
0: 네. 마지막 곡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곡입니다. 네. 무소의 뿔처럼은 무소의 그 뿔 단단하고 큰
1: 네.
0: 하나의 뿔로 이렇게 단단하게 굳건히 자기의 길을 가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저는 무소의 뿔처럼 하고 여운을 남겼어요. 네, 그 의미는 꼭 혼자서 가야만 할까? 꼭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네, 요 정도.
1: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연주 들려드릴게요.
0: 네.
1: 여러분과 들어가는 거죠.
0: 네.
2: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네요.
0: 네, 그렇죠.
2: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 싹 들어가는.
0: 네. 괜찮나요?
2: 좋은 것 같아요.
1: 일단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0: 그날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 요거 이제 대본 따로 정리하셔야지.
0: 아, 해야죠.
1: 네, 해야죠.
2: 그러면 핀 차고 하시겠네요?
0: 아니요, 핸드만.
2: 핸드로.
1: 근데 또 이 곡 정보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중간중간 뭐랄까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하나씩
0: 에피소드.
1: 넣어 줘야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2: 살짝 풀리죠.
1: 그렇지.
2: 네. 기분이.
0: 지금 떠오르는 거
1: 네.
0: 그 같이 연주를 해 주실 일렉 기타 연주해 주실
1: 네.
0: 이하나 님이라고
1: 네.
0: 계세요.
1: 네. 하나 씨.
0: 네, 이분이 저와 네. 함께 작업을 해 주시는데
1: 예.
0: 그 아기를 낳으신지 낳으시자마자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산후조리원에서 저에게 연락을 받으시고 아기를 낳자마자 저하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1: 아
2: 언제요?
0: 그죠 한 아기가 아직 100일이 안 됐습니다.
2: 지금요?
0: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와 함께.
2: 그 쉽지 않을 텐데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1: 기타가 뭐 그래도 큰 움직임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0: 네.
2: 아기 애기고 어떡하죠? 애기는?
0: 그러게요. 애기는 아빠가 잘 봐주시지 않을까요?
1: 그때는 사실 아빠 손이 제일 또 많이 탈 때예요.
0: 네. 다행히 애기가 너무 네. 효녀여서 잘 자고 네. 그런 그래주는 바람에 네. 네. 제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1: 좋다. 이런 이야기 하나 씨 이야기 네.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들어가주면
0: 좋은데요?
1: 음악이
0: 네.
1: 아, 그 두 사람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네 하면서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팁이었습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네.
2: 그 아기가

0: 지금 무대에 와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아, 네.
2: 이런
1: 아.
2: 이벤트 아닌 이벤트. 네, 그렇지.
0: 그럼 연주 쓱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좋다. 아, 네. 아,
0: 네. 첫 번째.
1: 첫 번째 곡은 그 타이틀 시선이라는.
2: 아, 시선. 시선. 아, 이걸 소개를 해주셔 지금.
0: 나는 무소의 뿔인 그래, 줄 알았어요.
2: 무소의 뿔 듣는 줄 알았잖아.
0: 무소의 뿔처럼인 줄 알았는데.
1: 아, 이거는 애정하는 곡이니까 공연장에서.
0: 아,
1: 오늘은 네.
0: 안 하고
1: 잠시.
2: 자, 네. 다 계획이 있구나.
0: 시선에 대해서 말씀 저기 해주셔야죠.
1: 나 시선은 뭐, 네, 그냥 관념.
0: 요거는
1: 뭐.
0: 시선은 첫 번째 곡입니까?
1: 네, 첫 번째 곡.
0: 안녕하세요, 조울입니다.
2: 아, 네. 매력적이야.
0: 시선, 네.
1: 네, 뭐 시선, 뭐, 네. 아, 뭐 건반에 뭐 미디와 함께 연주하는 네. 곡인데, 아, 네, 네, 네. 네. MR을 틀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아젠과 건반이 이렇게 같이 가는 듯 다르게 네. 가는.
2: 네. 아.
1: 그게 좀 묘미인 것 같아요.
2: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다가 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네요.
1: 네. 오호. 확실해서 탁월하시네요. 음악적 해석이.
2: 아이 감사합니다.
1: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2: 예. 아 근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시선을 네. 라이브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리를 이동 부탁드리고요.
0: 나도 좀 연주하는 걸 봤다가 안 봤다가 해야겠다.
2: 무슨 소리세요?
0: 시선을 회피했다가 봤다가. 아. 이렇게.
2: 네. 자 지금 준비 중이시고 우리 씨 준비가 되는 대로 요 악기는 소아쟁인데 원래 아쟁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 아쟁이 일곱 줄이잖아요.
0: 네.
2: 근데 지금 이 소아쟁은 개량된 소아쟁이어서 줄 수가 더 많습니다.
0: 몇 줄인데요?
2: 총 12줄이라고 하셨죠. 12줄. 그래서 통도 좀 더 크고 음색도 좀 달라요. 자 그 포인트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조우리의 소아쟁 라이브로 창작곡 시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오. 오, 잘 들었습니다.
1: 미안해요 진짜. 조우리님의 연주였습니다. 네. 소화쟁, 소화쟁 네. 창작곡 시선 듣고 왔습니다.
0: 연주, 이 곡은 다른 사람이 연주 못하겠는데?
1: 못해요.
0: 네. 우리 씨 말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12줄을 다 쓰시네요.
2: 아, 네, 그렇게 일부러 또 썼어요. 아하. 네, 음역대를 좀 넓게
0: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모르는 저희조차도 이거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2: 아, 근데 또 이렇게 그걸 또 노린 거이기도 하고요. 네.
1: 아니 그 연주하실 때 네. 그러니까 곡을 만드신 게 피아노 유추하는 겁니다.
2: 네네.
1: 피아노를 11년간 치셔서 그러니까 클래식 기반이 확실히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되게 연주도 되게 클래식의 첼로 기법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곡 스타일도 약간 현대음악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클래식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전통 기반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가요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피아노와 만나는 지점은 또 약간 또 그렇게 된 것 같고 약간 그런 음악 세계를 좋아하시나?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2: 네. 그 아무래도 저도 전통을 많이 벗어나면 좀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최대한 그래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번 공연에 좀 타겟층은 그래도 이지리스닝에 더 가깝게 하고 싶었어요. 네.
0: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네, 마음이 있는 거죠.
2: 그래서 그렇게 네, 된 것 같네요.
0: 곡이
2: 네.
0: 한 곡 안에 한 여러 곡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여러 시선이 있는 것처럼
2: 네.
0: 그것도 의도하신 것 같고
2: 네.
0: 2390님께서는 우리님 아쟁 연주 너무 좋네요. 곡이 마치 서양 클래식같이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하셨고 7082님 정말 신기한 것이 그 음색만으로도 아쟁은 남도 민요가 떠오르고 해금은 경기 민요가 연상돼요 하시면서 얘기 주셨어요.
2: 네. 네. 감사하네요.
0: 1607님 전통 소화쟁이랑 소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12줄 아쟁 음색이 멋지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음색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2: 네,
0: 줄이 달라진

0: 뭡니까?
1: 아, 줄은 같은데요.
0: 네.
1: 좀 장력과 굵기가 다르지 않나 아. 싶어요.
0: 그에 따라서 음색은 달라질 수밖에
1: 네,
0: 없죠.
1: 아무래도 산
2: 음역대도 확실히 달라요.
1: 다르죠. 네, 음역대도 더 높. 산조화쟁이 좀 더 넓긴 한데
0: 네.
1: 이 창작곡 소화쟁이 더 높은 음역대까지 좀 자유롭게
2: 소화가 되니까
1: 네.
2: 창작하기에 적절한 거네요.
1: 네.
2: 그러면.
0: 울림통도 아까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좀 더 커요. 악기가.
0: 악기를 두고 가셨잖아요. 아까 네. 저 인구할 때도 막 떠들다 보면 내 목소리 메아리쳐
1: 그러니까
0: 울리더라고요.
1: 저도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요. 계속 여기 바라본 게 네. 이쪽에서 메아리쳐가지고
0: 맞아요.
1: 네, 울림통이 커가지고
2: 공공오이님께서 아쟁 우리 쌤 조 우리 쌤 발표회 축하드려요. 곡 설명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바다에 잔잔하게 울렁이는 너울처럼 편안해요 하시면서
1: 감사합니다.
0: 네. 문자가 많은데 7416님도 조우리님 소화쟁 연주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풍성한 소리에다 참 운치 있어요. 귀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하셨고 와 아쟁 소리가 너무 세련됐어요. 첼로 연주인 줄 하신 6019님도 계셨고
2: 곡 쓰실 때 약간 이렇게 악기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떠오르는 악상을 먼저 정리해놓고 이 음악에 어울리는 악기를 매칭시키는 스타일이십니까?
1: 저는 악기를 정하고 이 악기에 맞는 곡을 쓰려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2: 이번에 이 시선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와 아쟁으로만 네, 하겠다.
1: 네,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했고 피아노 편곡은 이하민 작곡가님이 해주셨는데
0: 네.
1: 이 곡은 이제 공연 때는 건반을 올리지 않고 싶었어요. 현악기로만 무대를 좀 연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건반 그 음악을 미디로 당일날도 MR로 연주를 할 생각입니다.
0: 공연장에서도
1: 네.
2: 그러면 공연 날에는 아쟁과 기타만
1: 네.
2: 나오는 거네요.
1: 네.
0: 아민 씨가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1: 그리 서운해하지 않았던 게
0: 아 그리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요?
1: 곡이 어려워서 허울 맞추기가
0: 어렵더라고 네.
1: 그래서 훨씬 좋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0: 네.
1: 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0: 그리고 네. 피아노가 사실 그 세팅하기가 그
1: 네.
2: 우리 씨의 곡이
1: 네.
2: 많이 연주되고 널리 퍼지기를 바라시지는 않았었어요?
1: 바랬죠 처음에는.
2: 네. 어려워가지고
1: 네,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의도는 많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 했는데. 네.
1: 그러지 뭐 글쎄요 그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2: 아, 연주자들은
1: 네.
2: 내공 있고 실력 네, 있는 연주자면 네. 뭐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0: 아 그러면 아직 연주자들 내 곡 갖다 써라.
1: 아 예. 연락만 주신다. 얘기만 해주시면
0: 악보 줍니까?
1: 아 드립니다.
0: 악보 준대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1: 아 무상이죠.
0: 아 진짜요?
2: 아니, 뭐 무상으로요?
1: 아 그럼요.
0: 그래도
2: 그 기본적으로
0: 그건 받아야지.
2: 그럼
1: 이러고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2: 뒤에서
1: 네 연락 오게 해놓고
0: 아 연락 오게 해놓고
2: 300원이라도 좀
0: 입질 와라. 네.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그 창작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본인이 창작하고 본인만 하고 끝나는 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항상
1: 네,
0: 늘
1: 맞아요.
0: 그 곡들을 서로가 이렇게 같이 그치. 연주할 수 있고 그런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 아쟁 창작곡이 많아요?
1: 요즘에 그래도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0: 네.
1: 활동을 하시면서 위촉을 받으시고
0: 네.
1: 개인 독주곡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독주곡에 대한 고민은
0: 네.
1: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2: 그러면 이렇게 창작곡으로 이제 발표회를 여시면
1: 네.
2: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1: 아 저한테요.
2: 네. 아쟁을 직접 하시고
0: 아 작곡으로
2: 곡도 잘 쓰시니까
0: 위촉으로.
1: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요.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0: 글쎄요. 많은 연락. 이게 연결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소화쟁 대화쟁 이렇게 창작곡을 골고루 해서 세 곡씩 연주를 하시게 됐는데 이것도 일부러 이제 약간 이렇게 균형을 좀 잡으신 것 같기도 해요. 소화쟁 세 곡, 대화쟁 세 곡.
1: 네.
0: 그런 거죠?
1: 처음에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0: 네. 이제
1: 하다 보니까 소화쟁 두 곡이 됐고 대화쟁 세 곡 원래 다섯 곡이었어요.
0: 아, 처음에는 다섯 곡.
1: 완성은 다섯 곡으로 했는데
0: 예.
1: 좀 이제 멋없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0: 아, 런타임이죠.
1: 네.
0: 멘트로 세우지. 멘트로.
1: 네, 아 멘트로 하기에도 네. 뭐 공연을 보러 온 건지 수다 떨러 온 건지 약간
0: 그렇지,
1: 그럴
0: 그렇지.
1: 수 있으니까
0: 예,
1: 그래서 한 곡을 더 추가해야겠다.
0: 우리 현실적인 고민.
1: 네. 네.

0: 조금 짧게 한 5분, 6분 남짓된 곡으로 아, 예. 새로 만든 게 이제 팔로우라는 곡이에요.
1: 어쨌든 그래요? 공연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5분짜리로. 끼워 맞춰진 거죠.
2: 팔로우는 그러면 어떤 류의 음악이에요?
0: 그 대하쟁 창작곡인데요.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
2: 옛다 한번 연주해봐라. 샤샤샤.
1: 인터넷입니까?
0: 아,
1: 인터넷.
0: 네, 옛날에 우리 네, 네, 아시죠? 인터넷. 네. 뭐 그 이제 그 느낌으로 팔로우라고 했는데 대하쟁이 네. 좀 따뜻하고 풍성한 네. 음색으로 좀 이렇게 길게 길게 활 쓰는 곡들이 많은데 네. 요즘에 또 막 이렇게 달려가는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좀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있는 저 자신을 표현한 곡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네, 리드미컬하고 화성의 변화가 재밌는 네, 그런 곡이.
1: 지금 멘트는 급하게 준비하신 건가요?
0: 아니요. 그렇진 왜요? 그럼
1: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0: 아, 모션. 네, 약간. 아니요. 생각하고 왔습니다.
1: 팔로.
2: 하여간 분명하시네. 모든 네. 면에서.
1: 두 번째 연주가 지금 네, 팔로우입니까?
0: 네, 팔로우.
2: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럽네.
1: 대하쟁으로 네. 하고요. 궁금하다.
2: 그러면 약간 소화쟁이랑 대하쟁. 네. 약간 어떤 매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었는데
0: 소화쟁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생각하는 악기들의 차이와 매력은 네. 소화쟁은 예민하고 까칠한 여자친구 오~ 같고
1: 피곤하네요.
0: 네, 너무 별로예요.
1: 아닌 것 같습니다.
0: 악기 다루기도 힘들고
1: 굳이 네. 그 사람으로 묘사한다면 네. 남녀를 떠나서 네. 좀 예민한
0: 예민해요.
1: 까칠하고 네. 예민한
0: 어려워요
1: 스타일이다.
2: 그쵸? 근데 그래서 또 소화쟁만의 매력 그쵸? 섬세함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주인공이죠 소화쟁이. 네. 네.
2: 섬세하죠. 그쵸? 자 그렇다면 대하쟁은?
0: 대하쟁은 좀 감정 변화가 많지 않은 그 굳건한
2: 우직한
0: 남자친구.
2: 그런 느낌. 그렇게 보니까 악기 그래 두 개가 약간 달라 보이네. 그러네. 진짜. 그래 보이네. 네. 딱 각져가지고 저 대하쟁 봐봐. 딱 각져가지고 사람이 우직하게 네. 생긴 것 같은 느낌.
1: 안정형.
2: 네.
0: 무거워요.
2: 무겁죠. 무겁고 음폭이 막 큰 변화나 자질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쭉쭉 길게 네. 이런 느낌.
0: 감싸주죠. 음악을 전체적으로.
2: 감싸주는 느낌. 아 좋다.
1: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네. 좋습니다.
1: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Follow. 5분이 비어가지고 멘트로 아무리 말을 해도 5분이 비어.
2: 멘트로 5분 길긴해.
1: 만들자.
2: 예.
1: 따라올 테면 따라와. 팔로우. 왜 미를 안 썼을까? 네. 자.
2: 자 세팅을 하고. 어우 대화쟁이 들어오니까 또 확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가? 그런데 활은 같은 활을 쓰시네요.
0: 네.
1: 개나리 할 때도 네. 안 하시고
2: 네. 아니고
1: 네.

0: 여기까지. 어우야. 이 곡도 숨을 못 쉬겠어 그냥.
1: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못 따라오시게 하겠습니다.
0: 아니 진짜 이 대야쟁도 지금 네.
1: 개량된 거죠?
2: 네 맞아요. 이것도 12줄짜리 창작곡 네. 연주하기 좋게 네. 개량된 아쟁입니다.
1: 더 그 울림도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2: 아 네. 그러니까. 소리가 좀 더 예쁘게 퍼지면 이제 창작곡 네. 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개량되지 않았을까. 네.
1: 그리고
3: 아 말씀하시죠. 네. 괜찮아요. 다 하세요.
1: 겹줄 주법도 계속 좀 네. 사용하시는 것 같고.
2: 요즘에 많이 활용되는 주법 중에 네. 한 개예요.
1: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저음역대의 여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음 연주할 때 계속 음이 충돌하거나 메인 소리를 안 들려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 얘가 저음이 사라져줘야 그 다음 멜로디가 들리는데 네. 계속 묻혀버리는 너무 그 폭이 크게 나와버리니까
2: 그리고 소리가 울림이 네. 길게 가다 보니까
1: 네 맞아요.
0: 근데 그렇죠. 저는 일상의 잔상처럼 겹쳐 보여서 저는 좋았네요.
1: 아, 저도 좋네요 갑자기.
0: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갑자기 뚝뚝 끊어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겹치기 겹치고 이러면서 사라지고
1: 잘 따라가네.
0: 팔로.
1: 아니 나는 진짜 더 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아, 아 그랬었었네.
2: 네. 아유 잘 참고해서 연주 때 네. 조금 더 좋게 네,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0: 근데 막 뭉쳐지는 것도 저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중간에 막 반복할 때 우리 씨가 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리듬 타면서 씩 웃더라고요.
2: 네.
0: 그게 뭘까?
2: 왜 웃었을까?
0: 예.
1: 아. 따라올 수 있겠어? 약간 아. 이런 거 아닐까? 어디만큼 왔어?
0: 그런 건가? 그런 건가?
2: 아 그냥 예. 네, 뭐 초반 그 잘 힘있게 연주하는 부분 끝났다.
0: 아 진짜요?
2: 네.
0: 와. 아마 관객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2: 아, 네 그렇죠.
0: 네, 도남구 악당이면 그게 다 보여요.
2: 네, 연기 연습도 좀 해야겠네요. 표정 연습.
1: 아, 좋습니다. 궁금

0: 궁금한 게 네. 이제 곡을 쓰셨으니까 네. 작곡가님께 이게 우리 식의 네. 그 메인 테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왜 이걸 하셨을까? 저는 항상 그래 아. 궁금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네. 이렇게 어, 하셨잖아요. 여기에 네. 네. 갖는 의미가 뭘까?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 나는 그냥 이 멜로디가 이 순간에는 좋았었어인지.
1: 네, 후자가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네요. 근데
2: 잠시만. 자, 포장 좀 들어갑시다. 포장 좀 해봐요.
1: 네. 아니, 저는 그그 네. 그 구성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리듬을 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아, 네. 빠르게 할 건가, 느리게 할 건가, 요 정도랑 분위기 정도 잡아놓고 아. 계속 연주해보는 타입입니다.
0: 아, 해보고 네. 듣고 네. 또 아니면 바꿔보고 네. 계속 그렇게.
1: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멜로디가 나온 것 같아요. 아.
2: 약간 추상화 그리는 작가들도 그렇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뭘 느낌. 이렇게 그래야지 저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 그때 어떤 느낌들을 거기다 이제 표현하고 담아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곡을 하시는 거고.
0: 문자가 와가지고 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4166 님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쟁을 처음 배우려고 선생님과 나를 잡아놨는데 이렇게 멋진 음악이 가능합니까? 질문이세요.
1: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 아쟁이라는 악기가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아무래도 커서. 크고 또 이제
0: 비싸고.
1: 취미 예를 들어 전공생 분이신지 취미생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취미생 분들이 이제 구입하시긴 조금 비싼 보급형이 많지 않아서
2: 가야금 거문고 아쟁 중에 아쟁이 제일 비쌉니까?
1: 그건 아닌데요.
2: 그건 아니에요.
1: 가야금이 제일 비싸죠. 네. 보급하기 편하게 이렇게 대량으로 아.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악기가 아. 거의 없어요.
2: 아쟁이 네. 상대적으로 네. 하는 사람이 좀 적죠. 네. 그래서 가야금에 비해서.
1: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배우기 시작하시면 가장 질리지 않는 악기라고 자부할 수 있어서 충분히 꾸준히 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0: 5602님이 조유리님이 작곡한 네. 음악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뭐 스승님이랄지 친구들이랄지 뭐 선후배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1: 이게 공개된 곡은 시선밖에 없어서 네. 일단 제가 썼던 곡 중에 네. 시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했다. 아직 전공자분들 중에서도 독특하다. 그래서 좋게 표현해 주시자면 스펙트럼이 넓어 보이니 더 많이 써봐라. 네, 그렇게 용기를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많이 네.
2: 스승님이신 김일구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선생님께서는 아직 들어보진 않으셨겠지만 네.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 이제는 현대화돼서 이런 네. 곡 저런 곡 산조와 뭐 전통뿐만 아니라 다 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은 어디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 그러니까 우리 씨가 작곡한 곡들은 네. 두 곡 들어봤지만 네. 이 악기가 감내할 수 있는 그 끝성까지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악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뭔가 그 안에서 노는 듯한 느낌. 네. 대단하신 것 같고.
0: 이번 공연에서는 노래 안 하세요?
1: 네, 노래를 절대 안 하고요.
2: 절대 안 하고요.
1: 그 키다리 아가씨 플러스라는 곡이 있어요. 네. 중간에 그 네. 곡이 원래는 노래곡인데 네. 어허. 그 좋아하는 그 예전에 제가 국악앙상블 현이라고 이제 한창 예쁠 때 20대 때 활동을 했을 때 그 네. 팀에서 냈던 음원이 있어요. 네. 그 노래곡이고 노래를 제가 해서 절대 소문을 안 내고 있던 곡이거든요.
2: 아, 근데 저에게 흔적 같은 곡이네요. 네,
1: 그 곡을 이제 네. 좀 살리고 싶어서 아하. 연주곡으로 바꿔서
0: 아, 네. 이번에
1: 네, 일렉 기타도 같이 이제 하시니까 아. 같이 또 이 곡에도 함께
2: 객석에서 만약에 앵콜 앵콜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네. 있다면
1: 그렇다면 뭐 시도를 해볼까요? 오!
0: 그러면
1: 이래야 많이 오시겠죠?
0: 국악 앙상블 현에서 네. 직접 노래하셨던 네. 키다리 아가씨
1: 네. 네.
0: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는 앵콜 앵콜
2: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0: 오,
1: 잘하는데.
0: 너무 잘하시네.
1: 그러니까요.
2: 노래곡도 써야겠네요.
1: 아 이거 노래, 살리세요.
0: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1: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아니 모던 가곡 할 때 지민아 씨 컨디션 안 좋으면 그냥 너 쉬어 내가 할게 해도 되겠는데요? 너무 힐링의 목소리였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았고요.
0: 네. 잠깐만 이제 공연 날
1: 끝날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자 언제 어디서 공연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2026년 6월 16일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아 시선.
2: 네, 시선.
1: 티켓은 전석 1만 원이네요.
2: 네.
1: 아유 저렴하게 여러분들 좋은 곡들 무려 6곡 네. 신곡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쟁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의 우리 전통음악이 또 어떻게 새롭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6월 16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어떻게 오늘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까? 아, 네. 좀 못내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2: 아니, 아쉬운 것 같아서 좀 커피숍에서
1: 아, 원래 아닌데 네. 아 괜찮아요?
0: 원래 좀 유머가 있으세요?
2: 아 그건 아닌데 아 좀 굉장히 조신한 스타일.
1: 아 죄송합니다. 나 너무 크게
0: 죄송합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왠지 유머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도
1: 너무 매력적이야.
2: 아 지금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1: 그래서 웃겨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날 공연장에서도 좀 이런 매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래서 대기실에 있지 마시고. 그 객석에 같이 앉아 있어.
0: 그래서 저?
1: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2: 맞이하고 이렇게.
1: 편하게 이제 공연 시작할게요. 하면서 이 매력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 객석의 관객한테 네, 네. 악보 좀 들고 있으라고.
1: 그래 그래 그래. 좀 자유롭게 이렇게
2: 아, 좋네요.
1: 자, 연주하겠습니다. 자, 이러지 말고.
0: 그러면 그날 많이 오시라고 끝인사 겸 이렇게 마무리
1: 소감 예, 얘기해 주세요.
2: 네,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습해져서 건강에 유의해야 될 시기에 제가 연주회를 또 열게 돼서 여러분들 조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아쟁으로 매듭지어지는지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연 끝나고 나서 좀 아쉽다 그러면 어떻게 커피숍 가요?
0: 도남은 고향 1층에
1: 있어.
2: 네,
0: 1층에
1: 거기 딱 마당 보면서 한 잔 딱 하면 돼요. 좋아요. 거기
0: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매력 있으시네.
1: 아 우리도 보내기가 싫네.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요.
0: 기억 남는 거는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고 커피숍 그게 생각이 나.
1: 아 매력적이었어요.
0: 네.
1: 아 우리 제작진이 커피숍 가세요. 자 이제 빨리 갈 준비하시고
0: 네.
1: 조우리 씨 오늘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1: 공연 날까지 파이팅 하시고 좋은 공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아쟁 연주자 조우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국이 좀 약간 흐리네요.
1: 네.
0: 네. 아무튼 또 이런저런 일로 우리 사회도 조금 화창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또 게다가 오늘 주가도 꽤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0: 웃으면서 네. 즐겁게 오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힘찬 에너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1: 내일 봬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사철나무는 사계절 내내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사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이 핀다고 하니까 이맘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철나무는 흔히 담장을 대신하는 울타리로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요. 늘 푸르러서 무심히 지나치지만 아마도 우리가 오갔던 많은 길에 사철나무가 있었겠죠. 변함없는 것들은 이렇게 배경처럼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치 않는 우리 음악의 멋과 함께하는 시간,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가야금 병창, 녹음 방초 보내드릴 텐데요.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장장한 숲속은 백효를 찾으구야 때때마다 성용 앞에 사냥 찾

꽝꽝 가루란 차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급해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작보 흑어 실로 지게 매우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사철나무 말씀드렸는데 사철나무 꽃의 꽃말은 변함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다. 사실 멈춰있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 사람 참 변함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사실 변함없다는 것은 멈춰있다는 뜻은 아니죠. 나무로 보면 계절은 계속 바뀌는데 그 안에서 푸른 빛깔을 지켜내는 거니까 어쩌면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일상들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건 좀 요원하고 일상을 변함없이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삶이나 사철나무나 다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덩덕쿵 사연 게시판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왕씨. 주말에는 휴대폰이 바다로 퐁당해서 이제서야 개통해서 바로 사연 보냅니다.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유, 제가 속이 상하네요. 예. 제가 또 그 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 무전기 같이 생긴 휴대폰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들고 이제 일하시면 그걸 이렇게 한쪽에 잘 놓고 하시면 되는데 자랑해야 되니까 항상 주머니에 넣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띨리리리 울리면 나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바단 일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시면 낚시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물에 바닷물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게 숙이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그 고흥이한식님 말씀처럼 바다로 퐁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이렇게 다행인 건 만약에 화장실 변기에 빠졌으면 얘를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 빠진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빨리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스텝을, 다음 수순을 빨리 밟게 된다는 거. 예, 그게 장점이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한식님 아마 바다로 빠졌으니까 건져서 다시 개통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새로 이제 구입을 하셨을 텐데 꼭 조심해서 잘 간수해서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휴대폰을 앞서서 그 바닷물에 퐁당한 휴대폰을 와 잠수부가 건져서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수리비가 190만 원이 나와서 휴대폰이 190만 원 하지 않지 않나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로 개통을 했습니다. 모든 게 없... 아, 이건 너무 속상하다. 모든 게 없어지고 신분증만 해서 다시 개통했습니다. 건지지 못했으면 개통이 불가하고 신분 확인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참 속상하긴 해도 이 말이 재밌습니다. 참 속상하긴 해도 태평소 시나위 듣고 있어요.

없어요. 노래가 좋다 청취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채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하는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채현 씨는 휴대폰 쓰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쓰시는 휴대폰?
1: 저 8년 정도 된 거.
0: 와, 같은데. 엄청 오래됐네요.
1: 곧 맛이 갈 것 같습니다. 내비를 치면서 네. 이제 다른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0: 바다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보통 휴대폰 이렇게 이제 경기 소리 꾼이시니까
1: 네네.
0: 휴대폰 속에 이제 자료들 참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이거 들어봐, 이거 나만 갖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도 했었을 때가 있는데. 경기 소리가 많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채현 씨 휴대폰 안에는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음악감독으로 활동을 또 하시고 음악그룹 구이임의 멤버이기도 하시고 이 이력을 보면
1: 네.
0: 그 보통 이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도
1: 네.
0: 예를 들면 어떤 밴드의 보컬이라거나 또 판소리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창극의 또 배우로 연기로 맞죠. 활동을 한다거나 이 정도인데 작곡가나 프로듀서나 음악 감독을 하는 소리꾼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렇긴 합니다.
0: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1: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사춘기 때 네.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춘기 때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뭐
0: 네.
1: 다른 그 당시에 멋있어 보이는 이제 실용음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0: 네.
1: 그걸로 이제 전공을 바꾸려고 아예 이제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아 네. 우리 음악이 네. 참 좋고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중간에 재미가 없으려면 생각보다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0: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1: 저는 이제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7살이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의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맞습니다. 그때 네. 당시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0: 네.
1: 동생이랑 저를 같이 이렇게 그 집 근처에 있는 민요 학원에 보내셔가지고.
0: 그럼 할머니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일까요?
1: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0: 그때 생각이 나세요? 7살 때 처음 갔을 때 느낌이나 혹은 그 나이 때쯤에 이 소리는 어떻다?
1: 생각이 나죠. 저는 사실 처음에
0: 네.
1: 선수리 산타령으로 이제 입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는 지금도 뭐 계속 이제 학업을
0: 예.
1: 얼마 전에 이제 석사를 땄는데
0: 예.
1: 학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업으로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뭐 작가도 하고 뭐 민요도
0: 그렇죠.
1: 하고 예. 하는데 산타령만 나오면 가사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렸을 때 해놓은 그 풍경이나
0: 예.
1: 그때 당시에 이제 산타령을 하신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0: 예.
1: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들어가면 이제 완창을 하는 거예요.
0: 아.
1: 이제 놀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량 사거리를
0: 예.
1: 다 하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안무를 같이 하다가 속옷 한번 잘못 돌려도 막
0: 혼나고
1: 매막 이랬죠 그때는.
0: 저는 발로. 중요하다고 생각. 아,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 우리 딸은 큰 딸은 늦었네 그러면 지금 아홉 살이라 지금. 이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국립극장
1: 네.
0: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을 하셨어요.
1: 네, 네.
0: 제가 23년도에 했었는데.
1: 아유 그러셨구나.
0: 힘든 네. 일을 해내셨네요.
1: 네 작년에 민요가 주제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처음부터 끝까지 네,
0: 엄청
1: 민요였어서.
0: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1: 네, 네.
0: 있는데.
1: 재밌게 했습니다.
0: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셨나요?
1: 뭐 그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립기관이기도 하고
0: 네.
1: 뭐 예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네 그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특히 이제 명인 선생님들
0: 네,
1: 모시고
0: 네.
1: 이춘희 선생님, 김광수 선생님, 김수현
0: 네.
1: 선생님 모시고 했던 공연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0: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다라는 거가 이렇게 뿌듯함, 좋음,
1: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내가 드디어 이렇게까지 올라오다니 약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1: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0: 않았어요. 그래 전 그 생각 했었었거든요. 아. 내가 이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오다니.
1: 아니 제가 섭외한 건 아니고 그 이문 예술 감독님께서
0: 예.
1: 섭외하셨지만
0: 예.
1: 네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0: 요즘에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이력만큼이나 참 다양한 활동 그리고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같이 노래 뭐 또 한 적이 있어서
1: 네네.
0: 그때도 언젠가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기보다는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일정 기간 동안 예, 이 경기 민요의 멋을 이천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곡을 하기 전에

0: 이렇게 그 게스트가 바뀔 때마다 혜성처럼 등장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7942님께서 오늘은 꺅! 채연 씨 출연하셨네요. 채연 씨 소리 너무 좋아요. 역시 어릴 적부터 천재였네요. 경기민요 이수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수자가 되셨군요.
1: 네, 됐습니다.
0: 아, 그 되게 전에. 힘들다는 이수자를.
1: 네, 얼마 전에 됐습니다. 제가 계속 제가 선생님한테 입문한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미뤄지고 미뤄져서 저랑 같이 입문한 동기들은 막 이미 뭐 한 7, 8년 전에 네. 끝났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이 잡히면 뭐 공연이 예.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 거기 유산원에 내려가서 봐야
0: 그렇죠. 하고 예, 요즘은 그러니까.
1: 그래서 뭐 이제서야 땄습니다.
0: 그러면 이수자가 되신 김에 네. 예능 보유자도 욕심이 있다 없다?
1: 그런 건 상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제가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오늘 곡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남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보통 선소리 산타령을 쪽으로 많이 개보로
0: 그렇죠.
1: 가시고
0: 네,
1: 이제
0: 맞아요.
1: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이 57호의 경기 잡가로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사실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씩 문득 생각날 거예요. 네. 오늘 잡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를 네. 해 주실 텐데 네. 이 잡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전히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네. 채연 씨 전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판소리 이야기하면서 남성의 소리, 네. 여성의 소리, 심지어 이제 아동의 소리, 아이의 네, 소리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경기 나죠. 소리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1: 많이 나는데 네. 이제 현대로 오면서 사실 이제 남성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시고 이게 소리가 무대화 소리 되다 보니까 원래는 교육 쪽에 이제 남성 소리꾼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 그분들도 이제 많이 빠지시고 막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여성 지도자분에게 소리를 배우면 어쩔 수 없이 여성화 될 수 있는
0: 그렇죠?
1: 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경기 소리면
1: 네.
0: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서 경기 소리면 경기도 소리 아니야?
1: 아
0: 서울 소리는 서울 소리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너랑은 아. 대화가 안 된다. 네. 그냥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서 이것도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 이게 경기 소리라는 장르가 되게 네. 명칭이 뭐 하도 많이 바뀌어서 뭐 참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네. 통칭 경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서울 경기 지방 뭐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 경상 지역의 민요까지 네. 그 지역에서 불리는 모든 민속 성악 곡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경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보통 경기 소리라고 하면 이제 문화재 명 자체가 지금 유산이지만 유산 네. 명이 경기 민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민요라는 건 경기 소리 안에 있는 어떤 장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잡가, 휘모리 잡가, 산타령, 송서 뭐 잘 아시는 유명한 서울굿 같은 네, 것도 네, 네, 네. 경기 소리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리고 민요도 한 파트로 있는 건데 그 민요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명을 아마 그리고 또 그 유행한 경기 민요를 실제로 전공자로서 연행했던 분들이 경기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뭐 그렇게 명칭을 민요로 경기 민요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0: 그 중에 잡가가
1: 네.
0: 이제 잡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참 슬퍼지는 게
1: 네.
0: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옛날엔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상대적으로 오늘날에는 옛날보다는 그게 인기가 좀 없다. 이렇게 약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서글픈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1: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네, 잡가가 이제 19세기 말에는 굉장히 유행을 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촌향도라고 아시죠? 이제 그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됐잖아요. 네.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경기 서울 지역의 음악은 그 지역에서만 연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의 음악, 그러니까 판소리나 남도 소리가 없는 음악의 형태로 그 당시에 민요가 많이 나오지 않은 형태로는 네. 굿 음악 말고의 기조에 있는 음악들로는 사실 가곡가사 시조가 선비들에 의해서 먼저 유행을 하고 네. 그거에 반대돼서 속가로 이제 잡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사나 시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뜬거뜬하고 빠르고 가사도 조금 더 직접적이어서 아마 인기가 네.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매일 클래식만 듣다가 네. 탁 그 유행가라고 보통 이제 대중음악 이렇게 실용음악들 네. 탁 나오는 거 재즈만 나오더라도
1: 네.
0: 와우 뭔가
1: 맞아요.

0: 맞아요.
1: 산뜻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 잡가를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 이렇게 해서 네. 부르면 이제 그 잡가 얘기할 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화인데 친구들이랑 상공부 가면 네. 아침에 한 뭐 한 7시 되면 네. 옆방에서 화란춘성하고 네. 그거를 같은 음으로 계속 그 음정을 이제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0: 네.
1: 이게 원래 이렇게 수련하는 노래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금은 수련의 노래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네. 아니었죠.
1: 그죠.
0: 네, 옛날에는 수련의 노래도 아니었고 훨씬 더 거뜬했고 뭐 옛날에 보면 이창배 선생님 같은 분은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잡가를 새마치로도 많이 부르셨다고.
1: 네. 지금은 뭐 합궁따궁
0: 원래는 예. 천라좌도 남원 이게 뭐 십장가인데 예. 옛날에 천라좌도 남원 남문박 얼매딸 춘향이가 이렇게 빠르게
1: 오, 좋다.
0: 그렇게
1: 좋다.
0: 부르다가
1: 이거 좋다.
0: 예, 그렇게 뭐 부르는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뭐 춘향이가 열대 매 맞는 거를 예. 이제 가사를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져와가지고 해학적으로 예. 하나에 대한 가사를 뭐 사다성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예.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바꿔서 그 당시에는 사실 잡가 자체가 시작이 남성 소리꾼들 위주였는데 그들이 좀 더 뭔가 자의적으로 그 음악을 즐겼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유산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지켜야 되는 음악보단 즐겨야 되는
1: 그렇죠,
0: 음악이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로 예. 뭐 많이 바꿔서 불렀다고
1: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채은 씨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일단 옛날과 지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즐겨야 하는 음악과 지켜야 하는 음악 요건 사실 이제 제도의 변화일
0: 맞습니다.
1: 수도 있겠고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경기민요 같은 경기소리는
0: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죠. 예전에는 가야금도 그 정도 된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가야금은 남성 연주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0: 네.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도 남성 연주자들이.
1: 근데 경기 소리는 남성 소리꾼 나올 때마다 남자 귀한데 남성 소리꾼 귀한데 오랜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0: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원래는 소리가 그렇게 뭐 지금은 경기 소리라고 하면 쨍하고
1: 맞아요.
0: 좀 이렇게 화려한
1: 화려하고 화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게 되죠.
0: 많이 네.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뭐 화사한 소리 계통이 뭐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특히 남성 선생님들이 하셨을 때는 그렇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옛날에는 안방에서 감상하는 안방 소리랑 밖에서 이제 연희 소리 이렇게 많이 나눠졌는데 오늘 제가 뭐 가져온 그 음원에 계신 박춘재 선생님께서도 예. 이분이 조선 제일 명창이라고 별명을 가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연희와 발탈에 능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많은 연희나 재담을 하면서 사실 경기 소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대화되고 정형화되면서 네. 많이 감상용 음악으로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1: 이춘희 명창이 스승님이시죠.
0: 네네, 맞습니다.
1: 이춘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이렇게 남성 여성 소리 언급하시는 걸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었는데
0: 네네.
1: 실제로 가르치실 때도 구분해서 좀 가르쳐 주시나요?
0: 뭐 소리를 받을 때는 그냥 받지만 너는 예. 남자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산가 같은 경우에 예. 보통 남자들은 화란춘성 이렇게 끌목으로 많이 하는데 뭐 올릴 때도 만산 홍록들은이 이렇게 해도 여자들은 일년 이렇게 예쁘게 굴리는 목
1: 와.
0: 춘성 이렇게 굴리는 목을 감아서 쓰는 목을 많이 쓰죠.
1: 섭외를 너무 잘했는데?
0: 남자분들은 울컥울컥하게 이렇게 소리를 앞으로 쫙쫙 뻗는 소리를 보통 많이 하시고
1: 약간 그 최순경, 최경명 이런 네네네네. 분들 소리 하실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서도목을 원래는 더 많이 썼죠. 사실 작가에게도 지금 이렇게 감아버리는 네. 이거를 이렇게 뜰목으로 이렇게 어청으로 이렇게 올리는 목으로 원래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감아서 내리는 걸로 많이 기조가 네. 바뀌었죠.
1: 아마 청취자분들 뜰목 어청 이제 감는다 푼다 하면 지금은 소리고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아마 이제 채은 씨랑 얘기하다 보면 하나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비교를 해주시니까 너무 확확 와닿아서 좋은데 오늘 그중에서 이제 유산가를 들어볼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곡이기도 해서
0: 네네.
1: 함부로 바꿔 부르는

0: 부르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바꿔 부르려면 선생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뭐 자유롭게 해가지고 더 많이 알면 좋지 않냐. 굉장히 오픈적인 생각을 네, 가지신 네. 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0: 박춘재 명창의 유산가. 아, 뭐 전설적인 분이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전설적이다 그러니까 좋은가 봐 이러고 네. 이제 잘 모르고 들어도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우선은 박춘재 명창이 그 당시에 이제 민속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종 때 가무별감이라고 국내에서 노래를 네. 불려가서 하실 정도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0: 조선 제일의 가객이라 그랬어요.
1: 네네네. 네. 일단 뭐 이분이 성음 자체가 지금 경기 소리는 잘 없지만 철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판소리에서는 좀 이렇게 더 강한 소리 철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철성도 조금 쓰시고 되게 이렇게 창창하게 목을 아낌 없이 다 쏟아내셔서 이제 잡가를 보통 잡가는 이제 긴 배를 한 배로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데 그렇게 아낌 없이 되게 쏟아내듯이 다이나믹하게 목을 많이 쓰시고 또 박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빠른 편입니다. 훨씬 거뜬거뜬하게 가고 서도목도 많이 쓰고
0: 아낌없이 쓴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사실 경기소리 특히 그중에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정갈하고 네. 곱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 네.
0: 안 흔들리게 탁 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느리게 혹은 좀 더 유장하게 부르면 정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아하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잡가가 가사를 따라한 거여가지고 12가사라고 이제 정말 예, 예. 그거를 따라한 거여서 그런 맛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가사에서 벗어나는 게 중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쏟아내서 예, 예. 소리를 많이 했고 지금은 민요라는 또 다른 신나고 좀 더 쏟아낼 수 있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아정한 멋을 그곳에 대비해서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잡가로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잡가에 부르는 방식이 약간 부드러운 발라드라면 이때 네. 박춘재 명창 약간 락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경기 잡가 유산가 김홍도 박춘재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같아.

오.

0: 박춘재, 김호웅도 두 분의 소리로 경기 작가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0280님께서 채연 씨 팬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7942님께서 역시 남자 소리, 여자 소리 구분도 똑부러지게 해주시는 채연님 최고십니다. 그리고 1183님께서 채연 씨 소리는 언제 들어도 귀호강입니다. 하는 일이 참으로 많군요. 채연 씨 소리 듣느라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칭찬이죠. 예. 차에서 못 내리게 하는 소리. 예. 이제 차에서 내리실 수 있게 저희가 감상평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정도의 노래 스타일이면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서도 네. 소리에 훨씬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거의 서도 소리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블라인드 오디션처럼 네. 가리고

0: 만 듣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소도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이촌향도 현상이 전이었고
0: 예.
1: 지금처럼 남북이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는
0: 네네네.
1: 사실 평양이랑 서울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그곳의 관서지방의 소리랑 그래서 경서도 소리라고 많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0: 실제로 그래서 그 평양의 날탕패들이 서울에 와서 서도소리 붐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랬던 노래가 이제 현대에 오면서 변화를 거치게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판소리를 옛 유성기 음반으로 들어보면
1: 네.
0: 지금과의 소리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1: 네.
0: 아 이건 옛날 소리구나 이건 요즘 소리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1: 네.
0: 경기 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청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1: 우선은 발성적으로
0: 아,
1: 가장
0: 역시 발성은요
1: 네. 덜 눌러내죠 지금은 좀 띄워서 내는 소리가 많고 그리고 소리별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소리에 있는 것들이 잘 지켜진 소리도 많지만
0: 네.
1: 보통은 소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아까 블라인드로 하고 들으면
0: 네.
1: 서도일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만큼 감는 목들이 경기 쪽에서 많이 들어간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떠한 주요한 유명한 명창분들께서 그런 목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0: 예.
1: 그게 역으로 너무 유행이 돼서 역 유입이 된 경우라고 보는 분들이 이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옥신 명창이시라든가
0: 예.
1: 이윤주 명창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방울목으로 유명하셨어요.
0: 이게 굴러가잖아요.
1: 그게 막 노래가 이게 많으니까 그게 너무 막 가슴에 사무치고 좋으니까 그거를 잡과 목에도 다 섞어가지고
0: 너무 좋으니까
1: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얘기 안 하고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다.
1: 말을 그만해.
0: 저는 그래서 김옥신 명창의 소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1: 네.
0: 예전에 왜 그 파일을 올려놓고
1: 네.
0: 이렇게 느리게 재생을 해가지고 몇 번 떠는지를 계산을 해서 다른 명창은 몇 번 떠는지 근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 아,
0: 이게 인간의 목으로 가능한가 이거를 갑론을박을 저희끼리 막 그래서 이거는 음향 사고가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목들을 실제로 지금 이제 학습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는 과정에서
1: 네.
0: 이것들이 유입이 된 것이 취향으로 채연 씨 취향으로
1: 네.
0: 유입이 된 게 좋은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옛날식이 좋은 것 같다 약간 어떻게
1: 제
0: 생각하세요?
1: 취향으로는 유입이 된 게 조금 안 좋은 면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오히려 흐릿해졌다?
1: 네. 왜냐하면 이게 경기 가창 하시는 분들이 주음과 꾸밈음이 있는데 꾸밈음이 주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제 소리끼를 갈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1: 교육자
0: 그래서
1: 입장.
0: 그 아는 친구한테 군대 있을 때
1: 네.
0: 이제 저희 비나리를 하면 뒤에 연부를 해야 되니까
1: 예.
0: 경기 소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1: 예.
0: 그 노래가라 충신은 만조적이요 이거를 이제 배우는데 하자마자 충신은 만조적이 이거를 계속 시키니까
1: 네.
0: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1: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 소리가
0: 네.
1: 이제 옆으로 샛버리거나 네. 앞으로 소리가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0: 네.
1: 정말 그냥 소리꾼의 입장으로서
0: 네.
1: 그런 부분이 많고 뭐 방금 노랫가락을 이야기하셨는데
0: 네.
1: 만조정이요 할 때 이거는 정말 꾸밈인데 이걸 이요 이러면
0: 네.
1: 소리가 이게 휘갑이라고 하는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이한 목인데
0: 네.
1: 이게 사라지고
0: 아 잘못 배웠네
1: 이요 이렇게 되면 약간 잘못하면 드로트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 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느낌 나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네. 맞아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되겠구나 이게 현대의 소리로 오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굵직굵직하던 부분이 좀 가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0: 두께로 봤을 때?
1: 두께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얇은 목을 쓰시는 분 중에 명창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목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0: 유행을 선도하는.
1: 네. 그 유행하셨던 분들의 소리를 어떻든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경향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0: 네.
1: 생각합니다.
0: 이 경기 작가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무형유산 예능
1: 네.
0: 보유자로 지정되신 분들로

0: 이제 세대를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1: 네.
0: 이제 1세대가 안비치 묵개월 이은주 세 분이시죠. 예. 거기에 네. 이제 뭐 김옥신 명창까지 해서 네 분을 이제 대명창으로 이렇게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1세대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선생님들과 2세대면 이제 채연 씨 스승님
1: 네.
0: 이 또래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세대시잖아요.
1: 네네.
0: 이분들과의 차이도 있을까요? 이 세대에서의 변화?
1: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밑으로부터 격차가 확확 벌어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0: 예.
1: 1세대 선생님들은 가곡가사 시조가 우선이 되셨던 분들이고
0: 아 미리 그걸 하는군요.
1: 그게 더 우선되는 거죠. 그거를 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예. 거기 가면 가곡가사 시조를 부르고 잡가 부르고 산타령 부르고 희모리 작가 부르고 마지막에 민요까지 이제
0: 아 잡가가 시작이 아니라 가곡가사가 예. 시작이었군요. 예.
1: 근데 이제 2세대 선생님들께서는 잡가부터 시작해서
0: 네, 예,
1: 근데
0: 예.
1: 2세대 선생님들까지는 학습하실 때 이제 시조나 가사를 배우시면서 배웠지만 이제 그 이후 세대부터는 아예 시작하면 이제 기본이 잡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0: 애초에 그 저 어떤 논리로 따지자면 전제 조건이 달라지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오.
1: 음정도 사실 많이 다릅니다. 2세대 선생님들이 계실 때부터 관현악이라든지 서양음악이 확 들어오니까
0: 아~
1: 정확히 전통음악에 있었던 그런 독특한 음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0: 네.
1: 소개를 하겠지만 경기음악이나 서도음악에 특이하게 이제 건반 위에 없는 음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0: 그렇죠. 네.
1: 그 음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조금
0: 그게 건반을 찾아가죠. 그 소리가 이제 점점점 건반에 딱 맞춰서 찾아가는
1: 악보를 네. 따서 악사분들이 반주를 하시니까 2세대 명창 선생님들은 악보 없이 하시면 그 음이 나오는데
0: 네.
1: 이제 악기랑 반주에 맞춰서 하시면 갑자기 피아노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아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1: 제가 이제 워낙 작곡 이런 거
0: 그러니까요.
1: 피아노 건반 편곡을 네. 하는데 편곡을 노래가락 편곡하는데 계속 이게 분명 이 음에 맞아야 되는데 네. 화성 쪽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미분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0: 보통 우리가 이제 띄워서 해라
1: 네.
0: 누겨서 해라 하는 맞습니다. 그 음정들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다음 시간에 과연 어떤 노래를 들고 올까 엄청
1: 유산가에도 그런 음정이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리는 목할 때나 지르는 목할 때
0: 네.
1: 사실 정확한 그 음정을 서양음악의 음정을 찍진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유상 에이 이래야 그 음까지 도달하는데 살짝 사실 눕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행비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행비는 그냥
0: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1: 감은 거 없이
0: 오~
1: 그냥 떨청으로 서도목처럼
0: 예.
1: 음을 다 지켜서
0: 지금 말씀하실 때 눈빛도 그렇고 와, 이 정도면 일타 강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 감사합니다
0: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코너 끝곡이자 시간이 조금 길어서 일부 끝곡이 될 것 같은데 안비치 명창의 경기잡가 유산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서의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1세대시니까
1: 네네네.
0: 더 옛날 소리에 가까운 걸까요?
1: 박준대 선생님에 비해서는 현대 소리시겠지만 네. 선생님도 가사 시조 가곡을 하셨던 분이시고
0: 네네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여류 명창으로 넘어온 첫 세대이기 때문에
0: 아~
1: 야들야들한 멋도 있고 또 그 가사를 그리는 감정선 같은 게 저는 조금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이 세대의 선생님들, 1세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성인데 소리는 남성 선생님께 다 배우시네.
1: 네, 배우셨죠.
0: 이게 약간 또 서로 이렇게 장점들이 섞일 수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런 걸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비치 명창의 소리로 경기 잡가 유산가 코너 끝곡이자 일부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엄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 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아라리로 고라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냐 청구정 마당기 한강수가 되었네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 고라
1: 까라리인가 치라리인가 용초린

0: 너는 저기 저 지랄인가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아라리가 단데
1: 한 요코

이 국경로가 단단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저놈의 그 집아 눈매를 보소 속눈만 감고서 겉눈만 떴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아라리가 단디. 니가 잘라 내가 잘라 그 니가 잘랐냐. 천하 은전백전 구리동전이 제일 잘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디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문경 세제 박달나무 홍두가 팡망이로 다 나가단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네 아리랑 아라리가 단네. 남북촌 한량기 전동대를 베고 사대문 사장의 활소로 가니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물레야 물레야.

0: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아라리가 단디
1: 무정 세월은 다 돌아가고 한국 탄포인이 또 돌아오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0: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바르라 알뜰은 청춘이 다 늙어간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아라리가 단디
1: 산천 초목은 풀이 좋고 우리 댁 서방님은 젊어야만 좋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단디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0: 청천 한운에 잔멸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이

0: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1: 유재문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정읍의 진도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 곡 제목이 굿입니다.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강민석 그야말로 사물놀이의 초창기 멤버였던 분들인데요. 이 이제 우리 말로 굿인데 이것이 독일에서 음반이 발매가 되면서 실제는 KUT라고 되어 있고요. 녹음은 또 그 미국 뉴욕에서 녹음이 된 음원이고 한국에는 정식으로 발매된 적이 없는 그런 음원입니다. 해외에서 발매된 곡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경기도 단굿에 나오는 장단들과 소리들을 재구성해서 엮은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음악에서는 이 발버드레라고 하는 장단 들어닿다 들어닿다 들어닿다 들어닿다 쿵쿵 들어닿다 해서 따다쿵 따다쿵 덩덩덩 덕덕덕 들어덕 덩덩 들어더 덩덕 하고 도살풀이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광수 명인이 꾸시오 하고 하는 무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듣기가 그야말로 좋습니다. 예. 푹 빠져들게 되는 대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진몰이 속도에 자진굿거리를 연주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메나리토리로 굼을 하게 되는데 메나리토리의 굼이 자연스럽게 뱃노래로 흘러가서 어기아디아를 서로 주고받는 이 모습까지 연출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음원의 어떤 그 결을 보자면 요즘은 사물놀이의 녹음들을 들어봐도 상당히 정제되고 깔끔한 소리들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요. 이 음원 들어보시면 아 그래 이런 야성미가 있었지라는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강민석 네 분의 연주로 굿 보내드립니다.

0: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강민석 네 분의 연주로 굿 함께 들었습니다. 0858님께서 퇴근길에 듣습니다. 선곡도 좋고 국악과 소통하는 이 시간 힐링되고 기다리십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내론다 신청해요 하셨는데 노래가 좋다 해서는 이제 전통곡들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서 원래 지금 신청하신 이날치 밴드의 범내론다의 원곡이 되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오는 대목인데요. 정수님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호래란 놈이 상자에 높이 앉아 내 이놈들 딸싹딸싹 말아라. 네. 오늘 운수 불기란 놈 한 놈 절단 날 것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저 아래서 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모아놓는 뒤 분명히 토끼도 끼어 있을 터. 내가 어디 한번 불러볼 바까. 아이 놈이 불러보려면 좋게 불러보지. 그 수궁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아래턱이 뻣뻣한 것이 한층 낮춰 부르는디 저기 좀 봄 얼숭덜숭하고 꼬리가 몇 떡한 게 토생은 아니시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아이 놈이 묘하게도 한층 낮춰 부르는디 저기 저 앉아있는 게 토토토토토 호생을 아니시오 하고 불러놔도 이놈이 아주 풀찍한 놈을 불렀겠다. 고래란 놈이 그 산 중에서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아 이놈이 한번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깊은 골로 헌김생 내려와 후에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져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듯 한 바지라도 없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통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음동설한 백설격으로 차르르르 흩뜨리며 주홍이 쫙 버리고 흥행행해 가는 소리 산천이 어디 높고 땅이 툭 빠지란 듯 자리가 깜짝 놀래 홈부부를 신나야 보그를 지고 가마지 겁졌구나. 오랭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새똥 같은 것이 나보시 없었겠냐. 오랭이 살펴보더니만은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날 불렀는가? 옳지. 엊그저께 시댁 끝에 내 빠뜨리고 간 나무 접시로구나. 아니 이제 그 나무 접시 같으면 굽이 없고 아 그 붙여놓은 밀부깨인가? 아 밀부깨 같으면 꽃순내가 날 것인디 그도 아니고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호래란 놈이 느닷없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보더니만은 잠자다가 꿈 깨듯이 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똥이로구나. 하느님 똥 먹으면 장수한다.

아, 내가 이놈을 먹을 수밖에. 으흥, 으르르르르르. 막 먹으려고 하는디. 차례로 니 어떻게 놀랬던지. 저 배쪽 창사 말로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깨밀린다. 오래 깜짝 놀래. 어따 이놈 말을 할 줄 아네요? 내 이놈, 대체 니가 무엇인고? 차례란 놈이 겁짐에 바른 대로 말을 하는디. 예! 내가 명색에 자래 새끼라고 하고 호래란 놈이 자래란 말을 반겨 듣고 한번 노는디.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은데 얼씨구 나절씨구 내 평생 무너지는 방배 탄기 원일러니 오늘날을 만났으니 마친 침비를 먹어 보자. 흥그르르르 하고 달려대니 자네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나 자네 새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도깨비요. 도깨비 같으면도 좋다. 너를 산채 불에 태워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의 준명약이로다. 이리 오너라 먹자. 아이고 내가 도깨비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남생이요. 남생이 헛들여도 좋다. 습기에는 탕박이라 그저 먹을란데. 아이고 나 남생이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먹고 죽는 비상떨이오. 비상이라도 그냥 생킬란다. 아이고 이런 죽실할 놈이 통후부감을 삶아 먹었는가. 모르는 약이 없네 그려. 근데 못보건데 병든 용광이 벌을 못보건데 박상 그 백발 모치 그어주고 홍한 처자 말리 타국에 나를 버리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로 올까 기다리고 오고 바래던디 공격하라. 저놈을 만나 객사원 귀가 되겠구나. 에라 내가 저놈한테 죽을 바에는 내 폐술이나 한번 써보고 죽을 수밖에. 저 자라 몽그렸다가 목을 한번 쭉 내요. 미니 자 내 목 나가신다. 호랭이 깜짝 놀래 뒤로 축축 나왔더니만은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이놈아 수천뿐 아니라 수만 발 나오지야. 대체 뉘신데 그렇게 모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시오. 뭐냐 나는 수국 전호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옵시다. 호랭이란 놈이 무식하여 자례별자 모르고 별날이 환산령이 날이라면 아주 그냥 날이도 무서운디 별날이라면 더 무서운 것 아니여거?

0: 그러면은 별날이시라면은 세상에 뭐들어 나왔으면 어째서 대가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뿐이오. 잘해란 놈이 속으로 옳지 되었구나 생각하고 고랭이한테 한번 달려드는디. 내 매력 들어봐라, 내 매력 들어봐라. 우리 수국 데려가야 저녁인가 넘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다 그 참말 끝에 뚝 떨어져서 그 죽게 대하는 영희한테 문이야 호랭 쓰레기야 좋다고. 도망 귀신 잡아 타고 호랭 사냥 나왔던 니가 진짜 호랭이야. 도망 귀신 게 있느냐 비좀 드는 갈로 저 호랑이 배 갈라라. 호랭이 아랫돌이 몰랑몰랑 한 대를 그냥 꽉 물고 그냥 그찌 뺑뺑이를 쳐놨던지. 호랭이 어떻게 뜨겁고 아프던지. 아이고 여기 쫓겨놓으시오. 잔소리 말고 호랭이만 쓸게만 내놔라 이놈아. 아이고 여기를 놔야 쓸개를 들이지오.
1: 정수님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0858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지난주 토요일이 절기상으로 망종이었다고 합니다. 망종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로 모내기와 보리배기에 알맞은 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음악에서는 보리 타작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리 타작을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했습니다. 멍석 위에 보리단을 풀어놓은 뒤 대여섯 명의 일꾼들이 마주서서 도리깨로 내리쳐 알곡을 떨어냈는데요. 이때 여러 명이 내리치는 도리깨가 엉키지 않도록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도리깨 자체가 뭐지 하는 신세대 분들, 신세대라는 말도 잘 쓰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곡식의 나달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내리친다. 그래서 도리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곡식을 이렇게 내리쳐서 거기서 이제 나달이 떨어지는 걸 나중에 따로 긁어 모아서 수확을 하죠. 이 상도리깨 또는 목도리깨라고 부르는 능숙한 일꾼이 도리깨로 보리단을 내리쳐 펼쳐주면서 앞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종도리깨들이 보리를 치면서 뒷소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전라남도 완도의 도리깨질 소리를 김소진 어르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보리 치기야
2: 헬방에
1: 이 보리가 누보리냐
2: 헬방에
1: 태양 세운 내 보리로다
2: 헬방에
1: 헬방에
2: 헬방에
1: 각시각시

0: 청중의 만내 드림은
1: 헬망의
0: 애품뜻 같은 저조 오통을
1: 헬망의
0: 실적 살짝 맨치면서
1: 헬망의
0: 행복하게 살 것인데.

0: 여의떼라 저의떼라
1: 에헬방에
0: 여의는 여의는 버림목에 있다
1: 에헬방에
0: 우쭈구쭈룩 잘 때래.

0: 다리만타 달마당 키냐
1: 예헐방에
0: 다리만타 달마당 키냐
1: 예헐방에
0: 한때 치면 말 것인데
1: 예헐방에
0: 잠잔 것까지 무상타 하냐
1: 예헐방에
0: 따라 따라 막내 따라
1: 예헐방에
0: 곱게 묶고 곱게 커라
1: 예헐방에
0: 워덕나무 남농에다
1: 예헐방에
0: 가진 장석을 걸어주마
1: 예헐방에
0: 여아버지 그 말 마세요
1: 예헐방에
0: 인공도 싫고 밥도 싫고
1: 예헐방에
0: 달과 같은 임사죽에

0: 망해
1: 부무정이 깊다 해도
0: 애를 망해
1: 이무정이 더 깊다네
0: 애를 망해
1: 날과 같은 임사죽에
0: 애를 망해
1: 애를 망해
2: 김소진 어르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완도의 도리깨질 소리 에헬방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주위 분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 사설들이 재미가 있죠. 보리 타작을 하게 되면 보리 꺼끄러기가 땀에 젖은 몸에 달라붙기 때문에 따갑기도 하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드는 일이죠. 이런 도리깨꾼들을 달래주던 것이 바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상도리깨가 매기는 재미난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잠잘 적에 우리 엄마 아버지랑 잠잘 적에 잠이나 깊이 자지 왜 잠을 얕게 자서 나를 낳는가 뭐 이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뭐 이런 푸념인데요. 옆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재밌죠. 예. 이 보리타작 소리에는 앞서 들으신 내용 외에도 남녀 상렬지사 같은 가사가 등장하곤 하고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잠시나마 웃음으로 피로를 달랬겠죠. 호남의 보리타작 소리는 후렴이 매우 다양합니다. 완도군 평일도에는 오해라는 후렴을 부르고 소완도에서는 와와더리어라는 후렴으로 노래를 하면서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도군에서는 엉해야라는 후렴을 노래하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옹해야랑 비슷하죠. 신안군에서는 어여화야가 보리타작 소리의 후렴이라고 합니다. 해남에서도 독특한 후렴의 소리를 부르며 보리타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라도 해남의 도리깨질 소리 박양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아아아아 허라 허리

0: 늑실 늑실 때려보소.
1: 아하 허리와요.
0: 넘어간다 넘어간다 돌깨꼭지 넘어간다.

0: 비가 오면 방죽산나
1: 아하 허라 허리와요
0: 산나 산나 백두산나 눈이 오면 은들산나
1: 아하 허라 허리와요
0: 이 보리를 어서 쳐서 나를 보양하여 보세.

0: 올게 꼭지는 먹간다.
1: 아하와라 허리와요.
0: 달떠온다, 달떠온다, 각성방대 달떠온다.

0: 떠달던 줄 모르는가. 아하.
1: 앞소리가 너무너무 구성치죠. 예, 전라도 해남의 도리깨질 소리, 박양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앞소리 하신 박양의 어르신이 해남군 우수영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어려서부터 민요를 익혔다고 합니다. 1972년에 있었던 제13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영 부녀놀이의 앞소리를 맡았다고 하니까 이미 그 실력은 앞소리를 맡은 것 자체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목청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셔서 해남이나 진도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모두 부를 수 있는 분으로 예,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함은 처음 듣습니다만 아 노래가 너무너무 구성지네요. 예. 9653님께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도리깨 만드신 것으로 나달을 털었답니다. 추억을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도리깨를 저희는 그 곡식 추수하는 데 쓰지 않고 그물에 이렇게 해초들이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말려서 그 털어내고 다시 그물을 쓰는데 그 말라붙어 있는 그물들을 털어내는 데 썼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벌써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연주한 곡이 나가네요. 문둥북춤 반주음악인데요. 황민왕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진짜예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의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아, 예.

0: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더질.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공연이 찾아옵니다. 설릉 아트홀의 대표 기획 공연 명창의 숨소리가 이번 주말 6월 13일과 14일 오후 4시 설릉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명창의 숨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특히 이번 무대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춘향가를 이틀에 걸쳐 깊이 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염경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염경의 명창은 김세종째 춘향가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춘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견디는 장면부터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는 대목까지 춘향가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이어 14일 일요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동편제의 힘과 서편제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신년맞이부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방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깊이 있는 소리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 설릉아트홀 명창의 숨소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여름의 푸른 기운이 짙어지는 6월, 대전 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청음가야금 연주단의 제31회 정기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이 열립니다. 청음가야금 연주단은 1995년 창단 이후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꾸준히 선보여온 단체인데요. 특히 스승과 제자 10명이 오랜 시간 함께 갈고 닦은 음악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재즈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평가 재즈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작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엔 국악의 날 기념 공연 시간을 담은 유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무형유산 보유자들과 대전 시립연주원국악단이 함께 만드는 뜻깊은 무대인데요. 대전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예술가들의 깊은 내공과 우리 음악의 현재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즐거운 연희 길놀이로 문을 열고요. 김란의 살풀이, 박근영의 북산조, 최윤희의 입춤, 고양힘의 판소리, 그리고 버부스님의 승무까지 전통예술의 정수를 담은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야금의 맑은 선율부터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까지. 6월에도 대전시립연전국악원에선 다양한 국악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조선의 왕세자 효명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창극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효명세자는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대리청정을 맡아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칼과 힘이 아닌 예와 음악, 즉 예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데요. 궁중의 춤과 음악을 정비해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했던 효명과 건물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묘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출연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명 역엔 이광복과 김수인, 묘묘 역엔 이소연과 김우정이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작품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여름에 벼를 심어 거두어들인 후 가을에는 보리나 밀을 심는 등 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농작물을 한 해 두 번 심어 재배하는 걸 이모작이라 하죠. 1년이 365일이나 돼도 아무 때나 심고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니 농사는 타이밍이 관건인데요. 특히 이모작을 하려면 거두는 동시에 심을 준비를 해야 하니 보리 베고 모 심는 이 계절이 농촌에선 가장 바쁠 때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평균 수명의 길어짐에 따라 인생에도 이모작이 필요하다며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이모작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거두어들이고 다시 심는 일, 일단 비워내야 새롭게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와 함께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이 인생 이모작에도 필수 요건이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봉근의 소리, 롭 아라우조의 피아노 연주로 농부가 들으면서 6월 8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 국악의 날과 환경의 날이 지나고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이자 망종절기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 언급한 것처럼 농사는 타이밍이 관건인데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알려주는 게 24절기의 역할이죠. 망종은 딱 모심기에 적당한 시기를 알려주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 논에선 늦어도 망종 전까지는 보리를 베고 바로 이어서 모내기까지 해야 하니 이 망종절기 무렵엔 농부들이 너무 바빠서 발등에 오줌 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화장실 다녀올 틈조차 없을 만큼 바쁘다는 얘기를 재치있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정말 요즘은 인생을 이모작에 비유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곤 하잖아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첫 번째 작물을 열심히 가꾸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첫 번째 모내기도 하기 전 이제 막 모판에서 싹을 틔우는 중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각자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절기는 다르겠지만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미 두 번째 농사를 진행 중인 분들의 경험이 담긴 조언도

0: 좋고요. 이제 슬슬 이모작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분들, 또 아직 먼 미래라면 미리 꿈꿔보는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인생 이모작을 위하여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음악은 역시 국악방송. 만나와 함께해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 오늘도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어요. 금낭화 꽃입니다. 복주머니 모양의 진분홍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특징인 꽃인데, 예전에 학생들이 자세히 살피더니 통닭이 주렁주렁 달렸다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복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선 통닭이 더 닮은 모습이었겠죠. 예쁜 꽃을 보고도 통닭을 생각해낸 학생들의 기발함이 묻힐 만큼 금낭화는 예쁘고 멋진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봤더니요, 정말 치킨 모양이에요. 정말 그 통닭 한 마리 그대로 튀긴, 어우, 아이들의 창의력이 굉장한데요. 네, 그 모습을 닮았네요.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네. 자,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출첵합니다. 저는 마법 소녀물 만화를 본게 삶의 닭입니다. 그렇군요. 마법 소녀물 만화를 세 편을 보셨는데 이 종류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 작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누님은 마법 소녀물 만화 어떤 거 보셨습니까? 해주셨어요. 아, 마법 소녀물 만화를 제가 기억에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어릴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주전자가 이렇게 벽에 동그라미 만들면 그 벽을 타고 공간 이동을 할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그 만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유, 추억 돋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는 맛있는 라디오에서 사연들 많이 채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들 꽉꽉 많이 많이 채우도록 할게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는요,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많이 했습니다. 이모작 농사 지어도 배는 항상 고팠답니다. 죽도록 일해도 배불리 밥을 먹을 수는 없었던 그 시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단 얘기, 네, 많이 들었는데요. 아,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 네, 풍요로운 그런 시절이 되었죠.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토요일이 절기망종이었죠. 지금이 딱 모내기 철이군요.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어요. 하루를 비우는 이 시간 만나러 다시 채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쵸? 굉장히 시적인 표현 해주셨네요. 하루를 비우는 이 시간에 만나러 다시 채우신다고요. 아유,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 꼭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절대가인의 연주와 노래로 농부가.
1: 텅텅 들이닥닥 쿵딱딱 들이닥닥 쿵딱 쿵딱 들이닥닥 텅텅 들이닥닥 쿵딱딱 개개맥 개맥 개홀홀홀홀 상사디요

0: 사디요 각자 집으로 각자 집으로 홀로홀로 상사디요
1: 우리만 자리밤 자리밤
0: 자리밤 홀로홀로 상사디요
1: 어쩌고
0: 어쩌고 홀로홀로 상사디요
1: 어쩌고
0: 어쩌고
1: 어쩌고
0: 어쩌고
1: 어쩌고
0: 어쩌고
2: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새끼 농부를 만들어 보자
3: 절대가인의 노래로 농부가 듣고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12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자분들께는 문자로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국악의 날 기념으로 이벤트 퀴즈를 내드렸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 원래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9249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고향 가는 길에는 양파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6월이 되면 양팔을 캐고 서둘러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땅도 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는 문경으로 나들이 다녀왔는데 미니 장미 덩크를 봤는데 예뻐서 담아왔어요. 이제 예쁜 것을 보면

조그맣한 우산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하시면서 아 이렇게 어제 나들이 다녀오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좋은 거 보시고 저를 생각하시다니 어우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주는 기분 좋은 오후 하루의 이모작 직장의 일모와 만날 이모작 기분 좋은 오늘의 이모작 만나서 풍성한 마음에 행복 가득 수확합니다 해주셨네요. 와 6시를 기점으로 그냥 오늘 하루의 이모작이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 그렇군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요. 제 이모작은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요. 저녁 인기 프로 만나 듣는 게 이모작입니다 해주셨네요. 자, 모든 분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324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국악방송이 언제쯤 개국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국악방송은요. 2001년 3월에 네, 서울 경기 및 남원 일원을 네, 가천권으로 이 FM 라디오 첫 전파 송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주년이 됐어요. 25주년의 생일 맞았습니다. 자, 9193님께서는요. 은퇴 후에 바리스타가 꿈인데요. 느려도 정성 깃든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요즘에 이렇게 그 나이가 지긋하신 바리스타님들이 천천히 드립커피 내리시는 모습 많이 보거든요. 너무나 멋지신 것 같습니다. 커피 향 같은 그런 멋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9193님도 네, 꼭 그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댕꼬님께서요. 마법 주전자 이름이 돈데 그만 맞나요? 저도 그 만화 엄청 좋아했어요. 제목이 시간탐험대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친구분이신가요? 773 하나님께서도 혹시 돈데 기리기리 돈데 그만이라는 주전자 캐릭터 나오던 만화 시간탐험대 얘긴가요? 하셨네요. 아유 그 만화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제 또래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6470님께서요. 부미씨 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을 위하여 이 제목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의 노후는 건강 잘 챙기면서 아이 잘 키우고 기도하는 엄마, 긍정적인 엄마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국악방송과 쭉 함께하는 것도 소소한 행복입니다. 6시 맛있는 라디오 사연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보미 씨가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얼른 저녁 준비하면서 문자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엄마,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간나니님께서도요. 보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죠? 일하고 이제 막 집에 도착했네요. 농부가 참 좋아요. 식구 저녁 준비하는데 지치네요. 뭘 해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이 지칠 때는 삼겹살, 네, 고소 드시고 힘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프로젝트 팔방미악의 연주한 노래로 풍년과 함께합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 우리는 왜 더 외로워져야 하나. 거리엔 촛불이 꽃을 피우고 메마른 정의는 춤을 추고 상처난 마음은 아물 줄을 모르는 디 어제의 평범했던 이 거리도 한숨으로 덮어버린 풍년이 왔네.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0: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농사용어를 맞춰주세요. 자,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벼농사에 널리 사용된 방법인데요. 논에 벼씨를 직접 뿌리지 않고 따로 모판을 만들어 벼씨를 촘촘하게 뿌리고 싹을 틔운 다음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키워서 물을 댄 논에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한자로는 이양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모심기라고도 하지만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도 널리 불리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새내기, 2번 뜨내기, 3번 끝내기, 4번 풋내기, 5번 모내기, 6번 과메기.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공연 실황 음원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평안도 황해도 땡땡 소리,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1: 아, 이거 싫어한다. 아, 고저 우리 마을은 서로 도끼로 편히 자자. 아, 고저 뭐 병신년이 올해도 소마시들을 잘들 해설이. 아, 올해도 고저 대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하시자고. 신명나게 모내기를 시작해 봅시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유지숙의 여러분의 소리로 평안도 황해도 이것 내기 소리 공연 실황 음원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모판에서 자란 어린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이양이라는 한자어도 있지만요. 우리말로는 오늘의 정답인 이 단어와 모 심기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자, 1번 새내기, 2번 뜨내기, 3번 끝내기, 4번 풋내기, 5번 모내기, 6번 과메기 이렇게 보기 드렸었죠. 자, 4802님, 1790님, 1967님,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보기가 재미있어요. 기러기 달리기도 있네요. 라고 또 아이디어 주셨고요. 네, 3033님께서는 저는 이거 경험은 없습니다. 라고 네 또 보내주셨고요. 7324님께서요.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꽈내기 이렇게 주셨거든요. 꽈내기가 뭐죠? 꽈배기를 잘못 보내주신 건가요? 갑자기 꽈배기 먹고 싶네요. 자, 꽃분네님께서는요. 아, 구름표 가맥기 먹고 싶어요. 주셨어요. 다 모두의 바람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네요. 자, 5730님께서요.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군요. 여러분 모두 각각의 인생 이모작 성공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6242님께서요. 옛날 군부대 근처에 이거 대민지연 많이 나갔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진짜. 자, 그리고 1617님께서

저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자, 접시꽃님께서요. 아유, 보기가 수능보다 많아서 아주 집중해서 문제 들었어요. 정답은 이것. 이거 요즘 철이라 들판에 심어져 있어서 푸릇푸릇 너무 좋아요.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도요. 옛날에 이거 할때줄 잡던 생각나네요. 농부님들 감사합니다라고 힌트 담긴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거 줄을 잘 맞춰야지 벼가 예쁘게 자라납니다. 자, 2379님께서는요. 옛날에 시골에 살때 이거 심어봤는데 그때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핏바람 먹고 있길래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 나왔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논에 진짜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쵸? 이거 한번 진짜 물리면, 그쵸? 자, 8888님께서요. 어릴 때 이거 줄 잡고 엄마들은 고생하셨는데 요즘은 기계가 하니까 좋아졌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것도 진짜 힌트가 될수 있는 그런 문자이기도 하겠어요. 자, 9307님께서요. 5월은 항상 이거 하느라 못자리 떼고 못줄 잡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울면서 떼달라고 했던 기억도요.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머리와의 추억도 이렇게 있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쵸? 자, 4128님께서도요. 정말 떠먹여주는 퀴즈가 많네요. 오늘 25주년 힌트가 정말 푸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올한해 내내 25주년 힌트를 드리게 되네요. 그쵸? 자, 오늘 우리가 인생 이모작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기도 하지만요. 원래는 농사용어인 이모작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널리 상용되면서부터 가능해진 것이었죠. 이 논에 벽실을 바로 뿌리지 않고요. 모판에서 따로 모를 키울 동안 논에서 다른 작물이 충분히 자랄 시간을 벌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지난 가을 이모작한 작물들을 거두고 나서 또 바로 해야 하는 이것. 1번 새내기, 2번 뜨내기, 3번 끝내기, 4번 풋내기, 5번 모내기, 6번 과메기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힌트곡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경기 포천의 이것 내기입니다. 이상균의 소리,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할게요.

이상균의 소리,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경기 포천 이것 내기 듣고 왔습니다. 1533님께서요. 우리 동네에도 벌써 다 했더라고요. 농부님들 정말 부지런하셔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농부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1680님께서는요. 어릴 적 농번기엔 온 가족이 논으로 나갔어요. 허리 아프다며 투덜거리던 저에게 아버지는 새참으로 참외 한 조각을 건네주셨죠. 땀 범벅이 된 가족들이 웃으며 둘러앉던 그 풍경이 아직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추억이 떠오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쵸? 자, 9653님께서는요. 저는 학교에서 이것 해보고 집에서는 못 찌는 거 처음 하고 종아리에 말이 서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0632님께서는요. 이거 하면서 논에 빠지면 참 곤란하죠. 청바지 입고 논에 갔다가 넘어져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죠 하시면서 추억 나눠주셨고요. 6470님께서도요. 저는 농사 짓는 분들 존경합니다. 이게 힘드니 밥 한 톨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8078님께서도 정답 주셨고요. 3045님께서도 늘 마음의 보약 같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2723님께서요. 도심에도 이거 한 곳이 있어서 오늘 사진 찍었답니다. 줄 맞춰서 잘 심겨져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는 누런 벼가 날리겠죠. 오늘 구름도 많고 바람도 불고 하늘이 참 맑았어요 하시면서 와, 정말 푸르게 가지런히 줄지어져 있는 이것 사진 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205님도 정답 주셨고요. 갓난이님께서 시골에 살면서 이거 하면 엄마가 새참 갖다 주시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꼼짝 못하셔서 밥도 못하시니까 마음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네요. 9714님도 정답 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는요. 10대 때 동네에서 50명 중에 제일 잘 심는다는 소리 듣고 살았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멋지십니다. 그때는 이게 굉장히 진짜 큰 자랑이죠. 그렇죠? 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퇴근이 늦어져서 지금 시동 걸고 만나듣네요. 무슨 퀴즈인지 잘 모르지만 거머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가 봐요. 만나들으며 즐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을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5번. 모내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모내기 방식 덕분에 이모작도 가능해졌고요. 어느 정도 자란 모를 심으니 더 고르게 심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논에 벽실을 뿌리는 직파법보다 생산량도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봄에 강수량이 부족한 한반도의 기후 특성상 모내기철에 가뭄이 들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될 위험성 때문에 조선 초기에만 해도 국가에서 모내기를 금지 했었다고 하죠. 그러다 수리시설의 발달로 농업용수 공급이 보다 수월해짐에 따라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 국가에서도 모내기를 허가했는데요. 이 모내기를 통한 재배는 직파법에 비해 잡초관리도 쉬워서 결과적으로는 노동력이 적게 들지만요. 이 모내기 시점에는 집중

0: 희생적인 노동력이 필요해 두레나 푸마시 같은 마을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이 모내기 현장이 수많은 노동요를 탄생시킨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남 논산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논산 산성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펼쳐진 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겨진 초록빛 어린 모가 보이시나요? 지난 금요일 혁신학교 마을연계 한해 농사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 지역 초중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마친 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밥상 위에 오르는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부들의 노고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겠죠?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대전과 안동 14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동쪽 지방 곳곳에서는 5에서 1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김슬기와 소리랑의 노래로 별을 따세 별을 따세 듣고 왔습니다. 9859님께서요. 모내기 동네 어른들이 품앗이를 해야 했어요 해주셨고요. 4224님께서는요. 부모님 댁에 가서 모내기 도와드렸네요. 퇴근길에 매일 함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보남영님께서는요. 저는 모내기 해본 적 있습니다. 재미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접 매번 손으로 심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2의 인생을 뭘로 할까요? 아직도 고민입니다 해주셨네요. 고민 조금 더 해보셔도 좋겠지요. 4370님께서는요. 모내기입니다. 참 쉽네요 해주셨어요. 자, 3461님께서 이번 친정의 모내기는 3대가 모여서 했어요. 모판에 볍씨 뿌리기부터 물 주기, 논에 옮겨 심기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해주셨네요. 아, 우리 손주들이 또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쵸? 2738님께서는요. 벌써 보내기 철이네요. 도심에 살다 보니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는 어디가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해주셨네요. 그쵸. 얘들은 진짜 훨씬 더 그런 풍경 많이 볼 수가 있었겠죠. 1790님께서요. 모내기 끝난 안강 평야 사진입니다 하면서 와 너르고 시원하게 펼쳐진 네, 논 사진 모내기 끝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접시꽃님께서는요. 모내기 철이라 농부들이 바빠서 삐질 땀이 사방으로 나거든요. 만나들으며 삐질 땀을 시원하게 식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낙원이에요. 만나 파이팅! 모내기하다 집으로 돌아온 제가 국악방송 들으며 피곤함 풀어보네요. 저는 모내기할 때 논두렁에서 모내기 줄 잡다가 너무 졸려서 뭐 논에 풍덩 빠져서 옷도 버리고 눈에 흙이 들어가 엉엉 울었던 우픈 기억도 있죠. 이 모내기 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황금 벌판이 노릇노릇 가을 풍경으로 익어가겠죠. 옛날에는 모내기 할 때 미꾸라지가 꼬물꼬물 나와서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뜨끈하게 끓여서 여름 몸보신으로 많이 먹었어요. 라고 또 추억 보내주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인생 2부작을 위하여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더늠 공작소의 연주로 풍년가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추다의 차지스의 단불 721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인생 이모작을 위하여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추다의 단불이네요. 전에 신청했어서 알아요. 단불이 변화곡식 나무를 쌓은 무더기라는 뜻이죠. 몰라서 검색해서 알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승승장구님들 덕분에 청취자님들께서도 이뜻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7426님께서 보미님 시장에 와서 화초 구경도 하고 순대 1인분 샀어요. 순대 보면 저절로 보미님 떠올라요. 인생 이모작이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매일 기록하시는 습관 정말 대단하고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잘 못하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순대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막 뱃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싶다고요. 9504님께서요. 국악방송 25년째 계속 듣고 있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곡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또 국악방송과 친구 되셔서 25년을 계속 함께해 주시다니요. 신청해 주신 황병기의 가야금곡은요.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9249님께서요. 인생 이모작. 저는 남편이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생활은 같은 듯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의 정년이 5년도 안 남았는데 퇴직하면 남편의 손을 잡고 운동을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보고라고 해요. 아이, 남편분들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뚝뚝하신가요? 그냥 정말 만약에 그때 가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럽시다, 같이 손잡고 다닙시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1319님께서요. 어제 오늘 일 제끼고 충북 단양에 가서 배구 경기 관람하고 왔어요. 그냥 힐링. 이제 저녁으로 돼지불고기에서 이슬이 한잔하네요. 내일은 일 가야죠. 잘리기 전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배구장, 네. 직관하신 그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제 지인분들 중에도 배구 좋아하신 분들 꽤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티켓을 끊어서 전국구로 그 경기 있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다고. 맨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배구 잘 모르는데. 저한테 맨날 경기 이겼네, 어쩌네, 이렇게 매일매일 자랑을 해서, 아유, 많이 좋으신가 봅니다.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1319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힐링이라는 이 말씀 보니까, 뭐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즐기면 그게 힐링이죠. 내일은 꼭일 가세요, 1319님. 3045님께서요. 저는 인생 이모작으로 퇴직 후 아내와 함께 타지에서 이웃으로 이사 온 한부모 가정이 있어서 한 가족으로 돌봐주고 있어요.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며 등하굣길도 도와주고 학교 과제물도 함께 준비해주고 한답니다.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멋지시고 너무나 좋은 이웃입니다. 그쵸? 우리 3045님 덕분에, 이 친구도 정말 멋진 어른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연희공방 음마갱갱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상좌중 놀이.

영어로 해포만해 남의 대방 놀이판에서 으억 나왔더니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그사한 향내가 찌르는구나. 코끝을 콕콕 대관절 냄새를 찾아 쫓아가니 큰 스님께서 놀라 양 소모를 어깨 끼고 오락 까락 오락 까락 오락 까락 오락 까락 서서 하시는 말씀.

날라 야 소모를 바라기 기보 들락 날라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들어. 그러마니 이거 질주가 있는가. 작은 저 상자 중 두 손을 모아서 합작을.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오 무렵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요. 북중 정상 간 대면 회동으로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에어차이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공항에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 친선단결 만세 등 환영 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내걸렸습니다. 중국 측은 시 주석 영접 인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북중 정상 외교 관례를 고려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맞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회담에서는 중국 관계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봄이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시간 틈새 있으시면 이안의 물고기 자리 신청해요 라고 하셔서 네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저도 인생 이모작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잘 비워야 다시 잘 채울 수 있겠죠 해주셨고요. 접시꽃님께서도요. 저는요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자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직장에서 한자를 가르치는데 은퇴 후에도 아이들 한자를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치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싶어요. 인생 이모작 벌써부터 함께 할 수 있음에 아이들과 설레고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0218님께서는요. 시골집에 엄마가 키워놓으신 들깨 모종을 가져와서 빈 화분에 심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속삭였답니다. 좋은 향기 내뿜으며 무럭무럭 자라라고요 해주셨네요. 잘 자라라 들깨야.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집떡 선물 세트는 9307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4224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 이 포기 김치는 6470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앞서 9504님께서 신청해 주신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로 봄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중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우자.

0: 아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구 과친을 생각하야 죽이도 남건이와 내가 수달을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바둑 용어 가운데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며 어떤 수를 잘 두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건데요. 바둑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백 개의 바둑돌 위치와 놓인 과정을 기억하는 걸까요? 어떤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의미 없이 놓은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쁘고 환호하던 순간도, 실수와 자책했던 순간도 모두 어떤 의미들로 복기되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전성규가 쓴 시에 이수홍이 곡을 붙인 당신이 머물고 간 자리, 코리아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둑에는 승패와 상관없이 대국이 끝난 뒤 함께 복기를 한다고 하지요. 잘한 수와 아쉬운 수를 돌아보며 다음 수를 배우는 시간인 셈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함께 하루하루 배우며 지나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판의 승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겠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원자 씨 이남님 작곡 해 뜨는 그 나라로 가자. 테너 이명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남조 씨 김순애 작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이명연이 부른 해 뜨는 그 나라로 가자,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그대 있음에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해는 밤에서 뽑았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테너 김동현이 부른 윤동주 시 민유리 작곡의 별 헤는 밤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임하초 씨 이재석 작곡 하얀 고양이 꽃, 메조소프라노 김용옥이 부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용옥이 부른 하얀 고양이 꽃 보내드렸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사실은 내일의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든 그 시간들은 분명 여러분 안에 남아 다음 걸음을 위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언락 벽사창이입니다. 김병호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과 내일은 지난 5월 17일 서울 도남원고학당에 오른 젊은 소리꾼 정윤영의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공연 함께 합니다. 정심정음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또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제목 중에 하나가 판소리를 길게 오랜 시간 부르는 것을 완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완창과 함께 고수가 끝까지 함께 달리는 것을 완북이라 하여 완창과 완북의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꾼 정윤영은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정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진철을 비롯하여 조주성과 정혜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고요.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이자 또 모교의 국악과 겸임교수로도 재직하는 가운데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정윤영의 목소리를 든든하게 받쳐준 고수는 바로 김동원입니다. 김명환 선생과 윤진철 명인으로부터 판소리 고법을 사사했고요. 또 해외 활동도 참 많이 했는데요. 원광 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또 프랑스 파리 8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보성소리의 적통이라 불리는 정권진으로부터 이어진 춘향가인데요. 정응민, 정권진, 윤진철, 정윤영으로 전승되어 일종의 정문소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살펴보면은 정권진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또 정윤영의 스승인 윤진철의 섬세함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소리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윤영이 어떻게 펼쳐낼지 기대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사랑가 중 이별가 그리고 굴로사령 돈타력 대목까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있는 대목은 긴 사랑가, 업고 노는 사랑가, 정자 노래, 궁자 노래입니다. 춘향가에서 춘향이와 또 이몽룡이 만나는 대목인데요. 그들의 사랑이 약간의 설레임을 타고 진행됐기 때문에 개면조보다는 우조와 평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대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난 5월 17일 소리꾼 정윤영과 고수 김동원이 함께 선보인 완창 공연 보성소리 춘향가 그중 긴

0: 사랑가, 업고 노는 사랑가, 정자 노래, 궁자 노래 이렇게 네 개의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1: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모와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이날 밤 정담이야 엄불 지내요 서불 지내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뽁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뒹굴며 사랑가로 즐겨 버렸니 만첩청산 늙은 번님 설지렁태를 물어다 놓고 이눈다 덥수
2: 월수한
1: 빠져먹듯 무도고 세류가 어느 넘노 난듯

0: 道哎呀상해같이깊은사랑
1: 다월시구한
0: 삼무신정발발

3월 호식을 해 꽃송이를 떼가 톡

0: 128수 낮이 되면 33촌 그요 퇴근도 드면은 이건 달인 율 얼른 무아
1: 똑같이
2: 얼씨구

하나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제가 아까 긴 사람 가면서 제 아내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 눈길을 한 번을 안 주네요. 제가 긴장할까봐 그랬나봐요. 그렇죠? 예. 도련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우리 업고도 돌아보고 장담도 하여보자. 이리 오너라.

넌 내 사랑 아줌마 이건 무엇을 먹으려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골 동골 소박 옷봉지 떼뜨리고 황룡백청을 다리를 부한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옷봉도 반간지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기 지루지 아니 왜가니 당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유려 포도를 주량 주골병 사탕의 화당을 주량

0: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양 아양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망그두 서라 예수를 보자 아멘도 내 사랑아
1: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토리님은 나를 가벼워서 없지만 나는 토리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이오. 내가 널 달에 무겁게 오달라드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속에 좋은 수가 다 있느냐. 춘향이가 이제 아주 파급이 돼야 토리님을 마구 낭군자로 보는디.

사망 공정의 조언호 손사

이춘향아 말들어라. 네.

송아리

0: 민심정이 탁정 가가만이 파정이 되거든 통열정 억정되니 진정으로 여잔 그정자 도래라
1: 춘향은 더욱 좋아라고 도련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오.
2: 옳지.
1: 어디 또 그뿐이랴? 좀 상스럽게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을 소리야. 너 궁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하겠습니다.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고문천지 대타구 왕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궁 왕자시대의 어몽 강태공의 조작궁 이공저공을 다 버리고 이공저공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 아니 좋더라 말이냐 공이와 버서버서라 참자자 버서버서라 참자자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먹고 좋아서라 이게 집안들 말이로다 버서버서라 참자자 치마 속정 담벗겨 병풍을 걸어놓고 둥둥땅 법치더러다 싸는 상마 안말 덮치듯이 양각을 취하더니 피제는 우로 속

긴 사랑가, 업고 노는 사랑가, 정자 노래, 궁자 노래 함께

0: 이별가부터는 약간의 슬픈 기운과 함께 개면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보성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별작정, 심표교환, 이별, 춘향상사 이렇게 네 대목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이 함께합니다.
1: 도련님 기가 막혀. 여보소 장모, 내게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데려가면 될것 아닌가? 내일 대행차 폐양시의 요요 속에 신주를 내어 내 도포 소매 속에 매시고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헐라든가? 아이고 어머님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면 저런 방문을 허우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건너가시오. 나는 오늘 밤 도련님이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헐말이나 흡신하고 내일 이별을 나요. 춘향 어찌 기가

허였으니 그 서방을 따로

속으로만 느끼라니 아이고.

0: 돌밤이 벽밤이요.
1: 얼씨구
0: 도련님은 놀라다면 영군귀족 최상가의 노조숙녀 정신을 얻고

아, 퇴근.

신곳

정부라도

있을 테니

누구나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는 말이 있으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 육방 관속이 오리정에가 늘어서 있는디 영 짙고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이별 헌나오고 오리정 삼노대군이 쩍 버린 데서 퍼버리고 한지 우르물을 리가 없지. 공작 탈상 못하고 저 집 담장 안에서 은근 이별을 하는디

0: 한잔 잡수시오.
1: 아마
0: 소라

한 잔을 잡수시고

글쎄가 거워 다 마사

행장을 소서 보여.

오냐 춘향아 우리

오늘 널 이별 주가

같은 대목새경 춘향유묘하는 말이 아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 맑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은이라 이걸 깊이 간직어요 날 본 듯이 되어 보아라 춘향이 그 거울 간직하고 첫째 뜻

0: 토련 인지완만
1: 올시모
0: 여의.

당자 그 굴디여 나 몰고 나온다 할 따랑 따랑 따랑 따랑 중양.

이어서 나옵시다. 이별이라 은한 게 아니까 나 절건 너 이곳이 분명히 별이지.

0: 향당이 노자니까라
1: 아마
0: 준하이

다리 나쁜 아이고 노련이 종종 차원하여

달려들은 마구 정화 부여 잡고 체질 폭천 말을 보니 기호같이 가는 말이

녹소 얼른 얼른이 모로 홍정모로 홍도라니 주냐.

0: 사람은 별만큼 보이나 별만큼 보이다가 별만큼 보이다가 제보야 돈 끝나니 때구름 속으로
1: 하더라.

뭔

영원 영유로 쇼라

생각 초동염 낚시원 입만 떨어져도 입은 생각 시뻘감이 밥 못 먹고 진보라

0: 보성소리 춘향가중 이별가, 이별작정, 심표교환, 이별, 춘향상사 대목까지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굴로사령 대목부터 돈타령 대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굴로사령 대목인데요. 사또의 명을 받은 사령들이 춘향이를 부르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갈까보다 대목입니다. 춘향의 그리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몽룡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갈 수 없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떠올리는 그리움이 짙게 배어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굴로사령맞이 대목. 사령들이 춘향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장면부터는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약속을 넘어서 권력 앞에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의 문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목으로는 돈타령입니다. 관아 주변 인물들의 속물성과 또 그 탐욕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보성소리 춘향가중 굴로사령, 갈까보다, 굴로사령맞이, 돈타령 이렇게 네 개의 대목을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이 함께하는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1: 사또 이 말 들으시고 분함이 택천하여 그런 요망한 년이 어딨단 말이냐. 당장 잡아들여라. 이때는 굴로사령이 나가는디. 굴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가 나간다. 달풍 건지 온다밀고 홍단하늘 올려 날래용자를 떠 부채고들은 인생사오 스르르리 안에 나가는 게 참 중중거리고 나간다

왜 모르냐 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린 방지를 제쳐 쓰고 손소리 왕풍 가는 길을 걸어 원체빛을 동그라 준영 문정을 당도하여 이에 준영

그때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단식을 하는

보람의 심타.

어?

빚이라도 서주고 성월봉풍 연자되어 임기신처바 끝에

돈이 되냐.

이런 그 탄식을 이제 향단이 들어서며 아씨 창방청 담임 범순회가 밖에서 오니라 가니라 저런 야단이 없으니 어쩔랑가 모르겠소. 주량이 그제야 깜짝 놀래는 채 허고 나오는 디 한차 내일 나오 오나리 제3일 정.

나는 노동이나 없이 오셨으며 세상도 청사하었던 소를 한번 떨어진 번소 손길을 모여 잡고 소를 한번 떨어 한번소 손길을 모여 잡고 이 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0: 자주 지어머다가 춘향 손이 몸에 오니 춘삼을 얼음 녹듯 스르르르르 풀렸구나. 놔두서 들어감세.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워 앉힌 후에 오라버니들 목마른데 술이나 한 잔씩들 잡수십시다. 먹거니 취거니 야단이 되었지. 박사령 취하는 말이 원춘향 각시. 그 어쨌든 동원에만 들어가세. 동원에만 들어가면 내가 얘기 잘해줌세. 그 만일 자네가 안 들어가면 우리 장방천 사령님 내가 타리시.
1: 이거 그러지.
0: 오라버니들 가기는 같이 가지만 한때 주체나 의사이다. 보고 덩 돈 성냥을 썩 내어놓니 박본수가 돈을 보더니 곧 뒷공문에다가 찰 생각이 나나 체면 딱지를 하는디. 요본소의 돈이 웬돈인가? 박본소의 돈이 웬돈이요?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으로 보성소리 춘향가중 굴로사령 대목부터 돈타령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역시 FM과학당에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춘향가의 남은 대목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그리고 내일도 지난 5월 17일 서울 도남고학당에 오른 정윤영의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공연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과학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구다.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떨어졌다. 너 살구였니? 몰라봤어. 김한영 시인의 시 살구지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너 살구였니? 라는 말이 어쩐지 우리에게 너 살아있니?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살구가 어느새 익어 떨어지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문득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은 이수진의 노래로 살긋고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한영 시인의 시 살구지고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어느새 떨어진 살구를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음에 놀라는 시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갑자기 불쑥 삶과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죠.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문득 새삼스럽게 깨닫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노을양의 나를 위한 아리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을양의 노래로 나를 위한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바람고재 나침반 전해드릴게요.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저와 동년배의 시인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나이는 같으면서도 저보다도 선배인 시인인데요. 바로 이혜미 시인입니다. 시인은 2006년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는데요. 1988년생인 시인이 만 17세이던 시절 등단을 한 거죠. 정말 굉장하죠. 옛날에는 10대에 등단하는 소년 문사가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등단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이던 시절 이미 등단한 동년배 시인이 있다는 걸 알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은 아직 나이는 30대면서 등단한 지는 어느새 20년 차가 된 젊은 베테랑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의 시는 등단 초기부터 이미 상당히 원숙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통파 서정시의 스타일을 이어오는 한편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하게 섞어내서 매우 완성도 높은 시를 써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두루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인의 정말 큰 장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진아의 사이 전해드릴게요.

황진아의 사이 감상하셨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이혜미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0대 시절에 등단해서 이제 20년 차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의 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밑줄 친 황혼 사이로 네가 오는구나. 어느새 귀밑 머리 백발이 성성한 네가 오는구나. 그 긴 머리채를 은가루 바람처럼 휘날리며 오는구나. 내 팔에 안긴 너는 갓 태어난 핏덩이, 붉게 물든 모든 저물어가는 것들의 누이가 되어 오는구나. 내가 너에게 젖을 물리고 세계의 발등이 어둠으로

시인의 등단작 신모라는 저녁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10대였던 시인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시인은 바로 그런 교차점에서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처럼 아득하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인은 시를 씁니다. 시를 쓴다면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서로 만나는 그 자리를 더 오래,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시인은 10대 시절에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시절에는 시인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

면서도 또한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 내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시니까요. 시인은 언제나 어딘가 사이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너머에 있는 존재들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로 그려오고 있는데요. 시를 한번 깊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예미 시인의 시를 꼭 살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박지아의 A Day In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날치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전해드릴게요.

이날치의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2026 서울국제도서전을 전해드립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책 축제인데요. 처음엔 전국 도서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1995년부터 규모가 확대돼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면서 외교와 무역이 함께하는 아시아 대표 도서전으로 자리 잡았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부터 읽는 사람, 작가, 학자, 예술가와 편집자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독자들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요. 또 매년 한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인간 선언, 호모 두드리가 주제입니다. 두드리는 우리나라 옛날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면서 대장장이의 옛날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하는데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죠. 도서전에선 이 불을 AI로 보고 우리 앞에 세차게 타오르는 AI의 불길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AI 시대 인간의 질문을 통해 독서와 사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주제문도 소설가 김현수가 생성형 AI와 함께 작업했다고 해요. 도서전에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초대 국가 주빈국도 있습니다. 어제 폐막한 멕시코의 산미겔 대 아옌데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우리나라였는데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선 프랑스가 주빈국입니다. 올해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읽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예내 도시 어느 저녁 감상하시겠습니다.

예레 도시 어느 저녁 전해드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2026 서울국제도서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제도서전엔 주빈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빈국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멕시코 국제도서전 주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퓨전 국악 뮤지션 삼산, 사물놀이 느닷과 함께 한국의 전통음악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프랑스는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림책 작가 안느 라발 같은 작가들과 함께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입장권을요, 저희 그론도에서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인 1매씩 10명에게 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 작년에 이 도서전 입장권 구하기 어려웠던 거

0: 함께
1: 삼산의 파파파파였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시방 밴드와 입과손 스튜디오가 강강술래를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강강술래 들어보시죠.

배시방 밴드와 입과손 스튜디오가 함께한 강강술래였습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 주제문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 속에서 정답을 반복하는 기계와 달리 인간은 끝없이 질문함으로써 세상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젖힌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오늘의 끝곡으로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오래된 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공포 영화를 유난히 잘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우, 그 무서운 걸 어떻게 봐? 계속 생각날 텐데 괜찮나 싶은데 공포 영화의 매력 중 하나가 이거래요. 무서운 순간이 지나간 후 느끼는 커다란 안도감. 심장이 쪼이는 듯 긴장했다가 안심하는 순간의 그 짜릿함. 근데 굳이 공포 영화까지 갈 거 있을까요? 오랫동안 애써온 일이 다행히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또 걱정했던 일이 결국 무사히 지나갔을 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자, 무서운 월요일 잘 버틴 후에 짜릿함과 홀가분함 만끽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텔라장의 YOLO. 예, you live only 뭐냐 하여튼간 그런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런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일어나기 힘든 월요일 아침이에요. 예, 언제나 찾아온 월요병. 사실 공포영화만큼 혹은 그 이상 무섭죠. 예, 공포영화 주인공처럼 씩씩하게 살아남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빵빵권쌤님, 예, 공포영화 안 보는 1인이라 그런 기분 싫어요. 오랜만에 정신 쏙 빼놓도록 바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었네요. 문혜영님, 공포영화 못 봐요. 무셔. 예, 푸들푸들님, 전 귀신은 안 무서운데 좀비물이나 스릴러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7954님, 쭌디는 마이크 울렁증 그런 거 모르시죠? 전 신나게 노래하다가도 마이크만 주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마이크를 헤드셋? 이렇게 마이크 눈에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헤드셋, 안 보이는 헤드셋이나 핀 마이크 같은 거 옷에다 딱 달고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 연습할 때 진짜 잘하다가 녹음실 가서 딱 그 마이크 앞에 서서 오네어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노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수들도. 그래서 그걸 진짜 막 한 시간을 해도 안 되다가 제가 한번 그 시험 삼아 이렇게 해봤어요. 녹음 기능은 그냥 켜놓고 반주는 안 틀고 그냥 불러봐. 그랬더니 막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반주에다 얹혔더니 괜찮더라고요. 반주 틀어놓고 하면 진짜 안 되던 게 안 올라가는 음이 그냥 하면 올라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심어준 다음에 다시 노래에서 성공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마이크를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고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7954님. 자,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예, 굳이 꼭 그렇게 극복해야 되나 싶은데요. 마이크 직업으로 삼는 분 아니면 세상에 그냥 그런 핸디캡 하나쯤 갖고 사는 것도 뭐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지 또 내가 또 자신 있는 일은 아 이게 이렇게 내가 고마운 일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마무입니다. 피아노맨.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소개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302 보내주십시오. 정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민트소다님, 저 드디어 단발 신사 졸업했어요. 그동안 여름 옷을 안 꺼내서 선물 받은 셔츠를 교복처럼 입곤 했는데 오늘 옷 정리하고 세탁해서 여름 옷 부자 됐네요.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기분 전환도 되고 한결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특별히 새로 돈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부자 되기 쉬운데요. 예, 저도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악 민남매님께서 서희철 선생님 보려고 방송 처음 들어왔는데 세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월간 그 남자 특별 게스트로 소리꾼 서희철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 민남매님께서는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예, 또 한 분의 뛰어난 국악 인재를 특별한 그 남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검은고 병창, 그 귀하디 귀하다는 검은고 병창도 우리가 오늘 예, 직접 감상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서희철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예,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서희철 씨가 준비해온 라이브와 잘 맞는 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2부 K클래식 한 장 오늘도 예, 오늘의 국악 추천 국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들려드리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좀 안내해드리고 월간 그 남자 오늘의 그 남자 소리꾼 서희철 씨 바로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다재다능한 재즈꾼, 소리꾼이자 거문고 연주자이자 서희철 가단의 리더 서희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국악인 서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0: 서희철님, 함께 오신 분은 고수 김명준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명준입니다.
0: 네. 아, 세상에 두 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1: 저도 다양한 정말 국악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 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을 예.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자기 전에만 듣다가 난 언제쯤 나갈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0: 세상에,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일하는 섭외 담당을 저희가 네. 한번 어떻게든
1: 예, 혼내주세요.
0: 경을 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 주고 가세요.
1: 아, 네네, 이걸로
0: 찌르게. 아니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네. 마음도 급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밤 라이브라고 아주 넉넉하게 서희철님만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이제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네. 사실 김수인 씨 자리인데 네. 김수인 씨가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1: 맞아요.
0: 급하게 우리 서희철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그래서 제가 예. 수인 씨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이런 2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2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항상 빠져라. 내가 월간 그 남자 서희철이 되겠다.
0: 예예. 예.
1: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죠.
0: 야 진짜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월간 그 남자를 네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네. 한 분 한 분 연락할 때마다 다음 달부터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럴까 봐 노심초사하거든요.
1: 아, 걱정 마세요.
0: 걱정 마세요.
1: 제가 그냥, 있어요.
0: 아, 이제 세게 나가도 되는군요.
1: 네,
0: 이제.
1: 네. 저 여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0: 아, 무엇보다 우리 저 김수인 씨가 아무한테나 부탁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코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열심히시기 때문에 네. 그만큼 믿고 맡긴 친구 서희철님 예, 저희가 믿고

0: 한 시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브로님께서 세기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천재력 의철님 오늘 방송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은준이님은요. 우와 의철님 반가워요. 옆에 고수 선생님도 공연장에서 자주 봤어요.
1: 오 정말 왜냐면 예. 저랑 항상 같이 다니시는 예. 제 친구자 제 동반자입니다.
0: 네 서희철 가단의 멤버이신 거죠.
1: 그렇죠.

0: 교가 박차여라 불러주세요. 어. 이거는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혹시
1: 박차여라 나가세 화이팅하십시오.
0: 우와. 어우, 너무 시원하. 잠깐 들었는데도 세상에. 네.
2: 제가 교가를 불렀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김주아님, 예, 우리 큰 아이가 예, 아주 기뻐하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운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3903님도 같이 물어주셨어요. 서희철님 어서 오세요. 어떤 이유로 국악을 하시게 되었나요?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2: 정말 전곡을 찌르셨네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레코드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준디님도 예.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체 팬이셨기 때문에
0: 어머나 그렇구나. 예.
2: 네, 그래서 그 레코드를 저한테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네. 그 중에 제가 국악 LP에 유독 관심을 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안 들려주면 제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고 하니까 예. 아버지께서 얘 참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전 원래 충남 공주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저희 공주에 생겼어요.
0: 네네.
2: 그 제비 몰러 나간다 예. 하시던 그 예, 예. 선생님의 전수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판소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려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반려됐었다고 그러는데
2: 맞아요.
0: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애가 어떻게 오냐고.
2: 맞아요. 글을 이제 가사를 보고 따라해야 되고 하니까 글을 좀 쓸 줄 알거든 데려오라 해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글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0: 글 공부를 해가지고 네. 와, 그 의식. 아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2: 그러니까요.
0: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귀한 네, 소리꾼이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네요.
2: 3903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0: 네네.
2: 네.
0: 그래요. 행복하시다니 너무 기쁘고요. 3903님도 예, 그 얘기 듣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2: 네.
0: 아, 질문은 아니고 1064님. 예, MG 국악인 세상 소중하죠. 우리는 의철 보유국.
2: 오!
0: 기름 안 나도 의철이 납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서의철 예 함께합니다. 참여한다. 제가 오늘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좀 먼저 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서희철 씨가 준비한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아무래도 오늘 서희철님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실 때 맨 앞에 내 노래라고 말머리 달고 어떤 사연이 다 환영해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면서 서희철 씨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비밀리에 준비한 곡하고 딱 맞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예,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예, 영광, 예, 기쁨을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자,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부터 예,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사연을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우리 서희철님이 예, 딱 지정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2: 네.
0: 사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도 어떤 사연에 답을 해드려야 되나 마음 같아서는 밤새 사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중에 제가 파이널님의 사연에 조금 더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2: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남편과 아들이 둘 다 예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네, 날씨가 덥네, 벌레가 있네, 어찌나 호들갑을 떨고 징징대는지 아 쉬러 갔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온 저 위로해주세요. 가족여행 절대로 안 갈 거예요.
0: 아 이거 사실 가족만 아니면 절대 진짜 여행 같이 가면 안 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응? 딱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근데 가족이니 네. 이 가족 여행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잖아요.
2: 그렇죠.
0: 가족 여행 종종 가세요?
2: 저희는 정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공연을 하러 전국 아니면 세계로 나가니까
0: 네.
2: 그때 항상 모시고 가거나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하고 부모님들은 노시고.
0: 아, 어때 그 여행 취향은 좀 잘 맞는 편이세요?
2: 네. 그래도 저희는 정말 잘 맞는 편이고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네, 아유, 네. 다행이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서희철님 공연 겸 이렇게 여행 가면
2: 네.
0: 세상 부모님 입장에

0: 그래서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1: 그렇죠.
0: 자식 공연 보고 네. 그리고
1: 아, 제 공연 안 오세요. 네? 제 공연할 때 놀러 다니시고
0: 같이 그 지역만 가시고
1: 네.
0: 그러면 정정할게요. 자식 일 시키고 네. 당신들은
1: 놀러 다니시고
0: 그게 더 좋겠다.
1: 그렇죠.
0: 공연도 한두 번이지 뭐.
1: 네. 그 옷도 안 다려주시고 네. 다 제가 합니다.
0: 그렇지만 여행 취향은 맞는다.
1: 맞는다.
0: 네, 그래요. 그러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아예 가족 여행을 아예 안 가버릴 수도 없고.
1: 그렇죠.
0: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이.
1: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명준 씨랑도 이제 사실 군대 동기예요. 저희가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꿈꾸는 전우애로 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명준 씨랑 저랑 또 여행 스타일이 잘 맞아요.
0: 어허.
1: 네.
0: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숙소 혹은 맛집. 하나, 둘, 셋.
1: 숙소.
0: 뭐.
1: 이런 안 맞네. 아니 잘 맞아요.
0: 그러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1: 산.
0: 뭐지?
1: 죄송합니다 여러분.
0: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무지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라.
1: 네.
0: 고 약간 이게 예상이 되는데
1: 네.
0: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가 서로에게겠죠.
1: 네.
0: 두 분이 그 소리와 또 고수 역할을 하실 때는. 잘 맞죠?
1: 정말 사실 그 명준 씨가 다 양보를 해줍니다 저한테. 네 고맙습니다 명준 씨.
0: 자 그러면 가족 여행 갔다가 스트레스 더 받고 오셨던 우리 파이널님을 위한 노래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1: 제가요 이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우리 명준 씨가 저한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0: 네.
1: 야 이 음식 만드는 게 참 힘들지 않냐? 근데 이 음식을 뭐 이 음식 입에 안 맞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대요 명준 씨는.
0: 예.
1: 그래서 제가 흥보가 중에 흥보 마누라가
0: 네.
1: 음식을 차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네, 근데 이 음식을 어떻게 차리냐면 정말 고귀한 음식 재료부터 좋은 접시들 막 좋은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려주는 그 고된 여정을 소리로 막 랩처럼 풀어내거든요.
0: 예, 예. 온갖 음식들이 다 등장하죠.
1: 온갖 정말 한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0: 맞아요. 네. 한정식. 네.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 등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씩 제일 네. 좋아하시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1: 네.
0: 좀 어렵지만 생각하셨어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술한탕.
0: 아이고 됐어요.
1: 안 맞아. 그래도 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면
0: 네.
1: 아 쟤네가 음악은 잘 맞네 하실 겁니다.
0: 여기 음악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건 다 갈라서 빠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서희철의 소리 김명준의 장단으로 함께합니다. 흥보가 중에 음식 타령.
2: 그때요 흥보 마누라가 주안상을 차리는 뒤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음식을 들이 난 뒤 안성유기 통영질 반전은 수저 구리접은 침리서리 수버리 쭈루루루루루 버려놓고 꽃 그렸다. 오죽 반대모양각 땅화이기 헐기 설기 송편 대기번 대첨

수단 잣백이며 인삼채 도라지 채낙지 연포 콩기름에 시금치로 우찜처 가진 양념 매겨놓고 변적거적의 도적이며 졸창 목기배 물 당수 허퍼 육퍼 갈라놓고 천엽살 소갈비띠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늘여놓고 어전 육전 지져가며 표도독 표도독 묘초리 닭박두 연계찜 술안탕 청포채 치자고추 생강마늘 문어 전복 봉오리 뭘 나는 괴여놓고 전골을 들여라 청동화로 백탄 숯불 부채질 살 살아야 고추갈치 비워놓고 살찐 소 반짝오기에 반완도 드는 칼로 점점 편 쓸어내어 깨소금에다 참기름 조물락 조물락 재워놔 태양반 소양반은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고사리 속은 미나리 녹두채 만난장국 쭈루루루루루 들어붓고 계란을 톡톡 깨어 질게 늘이어라 손 뜨거운데 쇠젓가락 말고 나무 젓가락을 내려라 고기 한 점 덤뻑 집어 참기름에다 풍덩 넣고 만난간장을 회회 둘러

0: 말을 하고도 뒤로 나자빠질 최경희 같다. 감사합니다.
1: 와, 아이고 배 터질 것 같네 아주 그냥. 배가 터질지 귀가 터질지 아주 그냥 예 너무 불러요. 귀도 부르고 배도 부른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님께서 잘한다 얼씨구. 수박화채님 국악계 아웃사이더 쉴 틈이 언제예요 우와. 예, 문혜영님 어떻게 다 외우실까 배고파요 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뭐 한상 제대로 차려 먹은 느낌이에요. 저 이게 혹시 이 여기 나오는 음식들 중에 네. 몇 가지나 드셔보셨는지 혹시 세워보셨어요?
2: 아니요 저도 사실 세워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2: 맞아요.
1: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 다 먹어보고 내가 죽으리라
2: 정말 이 귀한 음식들을
1: 예, 예. 네. 요즘은 진짜 쉬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2: 맞습니다.
1: 아 진짜 시원하다 예, 예. 우리 그 파이널님께 아주 귀한 예, 그런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특히 기력이 있으시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 출연하셨다고요?
2: 맞아요. 제가 사실 출연한 것보다 예. 이제 대역을 했는데요. 예. 그 박보검 씨가 검고를 딱 타시는 그 장면에 예. 그 검고 손 대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보검이 손이에요, 그게?
2: 네.
1: 어머나 어쩐지. 사람들이 박보검 씨는 손도 참 예쁘네 했는데 그게
2: 제 손이에요.
1: 아 서희철 씨 손이었군요.
2: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검 씨 말고도 양효섭님, 송승헌님, 유승호님 정말 아. 다양한 분의 손 대역을 했기 때문에 네. 손 부심이 있습니다.
1: 아니 그 뭐랄까 우리 서희철님 손을 안 거쳐간 배우가 없구만.
2: 그렇죠. 네. 남자 배우라면
1: 남자 배우
2: 사극을 찍었다면
1: 사극 찍었네. 다 거쳐갔구만.
2: 맞습니다.
1: 아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시죠 이번에.
2: 네. 예. 여기 이은밤에도 나왔었던 우리 삼산님과 아, 저희가 여기 우리 MG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또 이한철 우리 음악 감독님도 곧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1: 우리 그 국악 방송 가족인데 내일 또 출연 예정이에요. 저희 네. 방송에. 예.
2: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이 사연을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서희철 가단과 삼산을 붙여놨냐.
1: 아.
2: 네.
1: 그 약간 그거는 약간 싫으세요?
2: 아니 싫은 건 아닌데요.
1: 아, 왜 붙여놨냐 이거?
2: 왜? 점점점 아. 이런 느낌인데.
1: 아, 왜? 예, 예.
2: 왜냐면 서희철 가단은 예. 완전 전통을 하는 팀이에요.
1: 그리고요.
2: 그리고 삼사는 너무 MG의 새로운 느낌을 이제 내는 팀인데
1: 네.
2: 이 둘이 딱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음악 감독 이한철 감독이 그걸 또 예, 노린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내일 꼭 제가 또 따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제죠? 이제 거의 한 달쯤 남았나?
2: 네, 저희가 7월 12일 날 예. 네,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합니다.
1: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럼 이한철 씨 곡을 하나 듣고 가죠. 흘러간다.

0: 이하철 씨 흘러간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파이널님께 선물 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본인 파이널입니다 라는 소개 문자와 함께요. 자, 7194님께서 새싹 문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서희철님 목소리와 편안한 세준님 목소리 궁합이 너무 좋은데요. 고정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려요.
1: 아,
0: 고정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예. 뭐 우리가 당장은 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를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예. 4278님께서 서희철님 자신의 음성을 국악기에 비유한다면 어떤 악기로 하시겠어요?
1: 와,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그래. 오늘 한번 해봅시다.
1: 네. 저라면 저는 조금 해금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해금?
1: 네.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분들이 거의 목소리가 많이 탁하시거나 좀 쉰 목소리가 있으신데 전 목소리가 좀 맑은 편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 네.
0: 말씀하실 때는 발라드 하시는 분인 줄, 그러니까,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그 저 같은 발라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1: 그런데 제가 이게 목소리가 좀 잘 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금의 맑은 음색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0: 예.
1: 해금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럼 이번 여우락 파트너 삼산 씨가 해금 연주도 하시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또 딱 매칭이 잘 되겠네.
1: 이한철님께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셨나?
0: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1: 같아요.
0: 그렇죠. 우리끼리고요. 예. 아, 데일리 JS님, 의철님, 지금 가장 여행하고 싶은 국가, 도시는 어디인가요?
1: 저 사실 멕시코 가고 싶습니다.
0: 멕시코?
1: 네. 저희 서희철 가단이 원래 5년 연속 멕시코를 갔었어요.
0: 네.
1: 근데 올해 이제 멕시코에서 그 북중남미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0: 예, 북중미 월드컵.
1: 북중미 월드컵. 예, 예. 그래서 못 갔어요. 티켓도 너무 비싸고 이 시간도 이제 다 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제 매년 가던 걸 못 가니까 항상 8월쯤 가면 멕시코는 되게 시원해요. 가을 날씨는
0: 남반구 좀 가운데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원하고
1: 왜냐하면 거기가 해발 2km가 넘죠.
0: 높아서 그렇구나.
1: 네, 높아서 되게 시원한데 그래서 한국의 이 더위를 잊고 있다가 이제 한국의 더위를 막 맞으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0: 야, 아니 멕시코를 못 가봐서 거긴 가보고 싶어요가 아니고 매년 가는데 올해 못 가니까 가고 싶어. 야, 있어 보인다. 국악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악을 또 세계에 알려주셔야

0: 하는 또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다니시던데 아, 그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이 될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1: 네, 네 예, 예, 보입니다.
0: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돼지감자님 친구가 새 차를 뽑았는데 너무너무너무 부러워요. 친구가 잘 되니 배가 아픈데 의철님 노래로 이 못난 기분 잠재우고 싶어요.
0: 아, 어떡하죠. 새 차를 어떻게 가서 긁을 수도 없고
1: 그렇죠. 이제 좀 좋은 차를 뽑으셨나 보다.
0: 그런가 보지.
1: 예. 왜냐면 저번에 그 수인 씨랑 이야기하신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이 차를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랬어요.
1: 준디님께서.
0: 아, 진짜로 근데 들으시는구나.
1: 예. 나보다 안 좋은 차를 뽑으면 배가 안 아프시대요. 어, 그 차 좋아. 하는데 나보다 좀 좋은 차를 사면 아, 그 차는 연비가 안 좋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0: 트집을 잡죠. 트집을.
1: 네, 돼지감자님이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그 새 차 그 브랜드를 저희한테 이제 조용히 주시면 네. 단점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릴...
1: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티키키님 속상한 일이 있어서 폭식 중인데 다들 속도 모르고 얼굴 좋아졌다고 하네요. 어. 요즘 힘들다고 솔직히 말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속상해요. 의철님이라도 알아주세요. 아, 참 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이야기를 선뜻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여기 이음밤에다가 네. 보내주시면 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좋은 노래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그렇군요.
1: 우리 보릿고개님 네. 오늘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쓸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벌떡 일어나 걸었지만 너무 아픕니다. 유유유 부끄럽고 아픈 척 위로해주세요.
0: 이건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아픈 줄도 모르죠.
1: 그렇죠.
0: 누가 봤나?
1: 맞아. 처음에 중요하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집에 가는 내내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이제 범벅이 돼 있고
0: 무릎에서 왜 자꾸 땀이 나지?
1: 맞아.
0: 땀이 빨갛지 막 이러잖아.
1: 어떡해. 보릿고개님 얼른 퇴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러게요. 예. 호해주세요.
1: 좀 입냄새 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빨간 양말님. 연애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 맞춰주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치네요. 사랑이 식은 걸까요?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 노래 불러주세요.
0: 야,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군요. 약간 좀 지치셨다.
1: 그렇죠. 권태기가 또 온 걸 수도 있고.
0: 그죠.
1: 네.
0: 사랑이란 건 사실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너무 단거리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네. 1년 만에 지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엔 좀 이제 속도 조절을 이제부터 이게 사랑이 식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좀 속도 조절을 하면 어떨까요?
1: 저는 잠깐 시간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 그것도 좋네.
1: 네. 잠깐 멕시코를 갔다 오세요. 저 대신 갔다 오시면 좀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견문도 넓히고 네. 그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0: 아, 그래요.
1: 네.
0: 너무 극단적으로 멀리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1: 죄송합니다.
0: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꼭 딱 연락을 끊거나 어디 멀리 가는 것보다 이제 심리적인 거리를 잠깐 두는 게
1: 맞아요.
0: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8459님. 쪼잔한 회사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풀어드리려 노력하다가 이젠 지쳐버렸어요. 아... 지친 저를 위해 시원한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아, 네.
0: 쪼잔한 회사 선배. 생각만 해도 아주 답답하다.
1: 아,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짜증도 많아지시는 것 같고
0: 네.
1: 힘든 일들이 더 생각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또 그분들도 영향받게 되는
1: 맞아요.
0: 거고 예. 아, 이거 뭐 매년 오는 여름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1: 하, 네. 아직까지는 또 제가 준비한 이 음악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1: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콩콩이순이님 예. 비가 내리고 난 뒤라 그런지 날씨 간증 쌀쌀해졌네요. 이런 밤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노래 선물 신청해요.
0: 아, 오늘 좀 쌀쌀한가요?
1: 네, 오늘 조금 서늘했어요.
0: 서늘했어요.
1: 바람이.
0: 예. 오늘 노래하고 어울립니까?
1: 죄송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1: 순살감자탕님 예. 아, 닉네임이 제 마음에 딱 드네요. 뼈 발라먹기 싫은 순살감자탕님
0: 네.
1: 어쩌다 보니 요즘 주말까지 일하느라 거의 한 달 넘게 모신 것 같아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0: 오,
1: 제가 준비한 노래와 비슷합니다.
0: 비슷합니까?
1: 네.
0: 자, 기대하시고요.
1: 네.
0: 순살감자탕이란 게 뭐예요? 뼈가 없는 그냥 감 그런 게 있어요?
1: 발라주시는 서비스까지 포함된 감자탕인가요?
2: 아니요. 뼈가
0: 뼈가 없어요?
1: 아, 뼈가 없는.
0: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야?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었어?

0: 순살 감자탕님 어디에 가면 혹시 맛볼 수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순살 감자탕님이 지금 가장 유력하신데 한 분만 더 볼게요.
0: 네, 빵빵 권아님. 고등학교 절친이랑 2박 3일 거제도 여행을 가요. 전 기혼이고 친구는 아직 미혼이라 시간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라고 노래 선물 부탁드려요.
1: 자, 한 분을 골라주십시오.
0: 네, 저의 선택은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순살 감자탕님.
1: 잠깐 소리가 나왔어요. 순살 감자탕님.
0: 아, 준비해야 되는데.
1: 아니. 그래요.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이길래?
0: 네, 저희 이제 저를 소개해주신 우리 수인님께서 서리꾼이기도 하시지만 가야금 병창에 또 굉장한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1: 예, 예.
0: 저는 그 상반되는 검은고 병창입니다.
1: 아니 이게 진짜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몇 분 안 계시다고.
0: 정말 전국에 10분이 안 계세요.
1: 네. 어머나 세상에.
0: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검은고 병창의 정말 대표적인 곡이 팔도유람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의 명산과 명강을 구경하면서 우리 즐겁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어가지고 우리 순살 감자탕님께서 한 달 넘게 못 쉰 것 같다 하시니까
1: 네.
0: 제 소리를 들으시면서 전국 유람을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다. 자, 떠나 보겠습니다.
0: 자, 순살 감자탕님 버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0: 아, 좋다. 예, 너무 좋습니다. 나무님께서 아, 민속마을로 안내받는 느낌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개꿀님께서도 좋다 해주셨고요. 웨스턴가드님, 오, 검은고 소리가 이렇게 분명하고 풍부한지 처음 알게 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검은고 소리를 뭐 국악방송이다 보니
1: 맞아요.
0: 심심찮게 듣습니다만 네. 오늘 특별히 더 아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신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데
2: 신발이요?
0: 예, 예.
2: 네.
0: 아니 신발 그게 어떤 신발이에요? 그 고무신이에요?
2: 아, 저 고무신을 신고 왔어요. 네. 제가 고무신 신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눈썰미도 좋으시네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신발 6306님도 그렇고 신발이 아주 굿이네요 해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신발도 예쁘지만 오늘 네. 의상도 너무 멋지시고요.
1: 아 네.
0: 아니 진짜 아니 의상을 직접 디자인도 하신다고요?
1: 네, 제가 이제 한복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옷은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 아. 오늘 이 라디오에 나온다 해서 예. 제가 아침에 뜨끈뜨끈한 새 의상을 받아왔습니다.
0: 어머나.
1: 네.
0: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1: 네.
0: 어머.
1: 그래가지고, 세상에. 오늘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었고, 제가 입는 전통 한복과 서희철 가단의 전통 한복은 다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1: 소인 씨 한복도 다 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아니, 그 디자인도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한복 값이 원체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우리는 항상 입는 건데, 이걸 어떻게 조금 줄여볼까 하다가 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야, 여러모로 진짜 재주가 많으시네요. 예, 참 동그라미님께서 찐 애청자 의철님을 이제야 불러주시다니 다음엔 좋은 밤 라이브 초대해 주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1시간 반짜리로 통으로다가 그냥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1: 딱 좋습니다.
0: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김수인 씨가 지금 떨고 있겠다고 막 하시는데
1: 아 네 수인 씨 안녕히 가세요.
0: 수인 씨한테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우리 서희철님 또 김명준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니
1: 감사합니다.
0: 구사일사님도 오늘부터 서희철님과 1일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오늘 뭔가 테마가 금강산도 식후경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음식 타령으로 시작해가지고
1: 네.
0: 팔도 유람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1: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요. 우리 명준 씨는 사실 네. 오늘 이걸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 주셨어요. 이제 또 광주로 내려가세요.
0: 어머.
1: 근데 제가 이제 명준 씨를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같이 네네. 맞추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멀리서 와주신 우리 명준 씨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명준 씨가 여행에 다 맞춰주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광주에서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40분, 45분 정도로 그칠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1: 그러니까요. 그때 1시간 반 할 때도 명준 씨 데리고 올게요.
0: 그럼 그때 꼭 다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께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여우락 일단 그 공연도 잘하시고 늘 네. 건강하게 좋은 목소리로 좋은 악기로 많은 분들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그리고 한국 노래 골라주고 가셔야죠.
1: 아!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희 서희철 가단의 뱃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뱃노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월간 그 남자 오늘은 서희철 그리고 고수 김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희승 씨의 목소리로 그랬나봐. 유희승 씨? 예. 원래 김형중 씨 노래죠. 오늘은 유희승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7194님, 이세준 님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한때는 유리상자 콘서트도 찾아다니고 노래 들으며 위로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좋아하던 것들을 한참 잊고 살았다가 서희철님 방송 소식을 듣고 찾아오

하게 되었는데 세준님 목소리 다시 만나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오랜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난 것처럼 괜히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요. 자주 올게요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서희철님을 만났던 그 기쁨 중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었군요. 7914님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9734님께서는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산책했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네요. 소소하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산책해야겠어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요. 아니, 자주 느끼는 건데, 오늘은 뭐가 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사연도 있지만, 예, 이런 소소한 즐거움, 기쁨들, 잠시 잊고 지냈던 거 오늘 오랜만에 만끽했어요. 이런 사연들이 예, 은근한 울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잘 찾아내면서 또 잘 누리면서 사는 것도 소질인 것 같아. 소질이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갈고 닦아야겠죠. 자, 어떤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들 잘 챙기셨습니까?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도 좋고 뭐 그냥 뭐 중고 거래하려고 찍어놓은 사진도 좋고 어쨌든 지난 주말에 찍으신 사진 보내주십시오. 샵 0302로 받습니다.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들어요.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씨의 노래입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이승환 씨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 이렇게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429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내일 경북 칠곡에 있는 추모공원에 간답니다. 1년에 한번 엄마 만나는 날이네요.

말이에요. 가면 엄마가 반갑다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왜 아니시겠어요. 1년 내내 내가 너만 기다렸다 하실걸요 아마. 네, 잘 만나고 오세요. 자, 4458님 예, 주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집에 놀러온 조카들이랑 다트 게임 했어요. 저는 다트가 왜 이렇게 어렵죠? 다트를 손에서 놓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냥 힘으로만 던져서 벽이 난장판이 됐어요. 가만 있어봐. 저게 다트가 뭔가 전자식 다트인 것 같은? 그냥 그 뾰족한 부분으로 확 나무판에다 꽂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불이 들어와요 다트에. 와, 저렇게 멀리서 한다고요? 저렇게 멀리서 하면 누가 맞춰요? 저도 자신 없는데요. 예, 거기까지 날려 보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재밌겠다. 저거 탐나는데? 저거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9315님, 주말에 울산에서 김장훈님의 원맨쇼를 보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소나기를 라이브로 들었답니다. 예, 역시나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관객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선물해주는 김장훈님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시면서 김장훈씨하고 같이 찍으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김장훈씨가 아주 환하게 입을 그냥 쩍 벌리고 환하게 웃어주고 계시네요. 여전하시다. 김장훈씨 공연 재밌죠? 사실 뭔가 우리나라 공연에 좀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분인 것 같아요. 노래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 재밌으면 된다는 거, 공연 시간을 또 엄청나게 길게 늘여놓으신 분이기도 하고, 아주 예전에 유리상자 그 신인 때, 그리고 김장훈 씨가 소극장 공연을 주로 하실 땐 대학로에서 자주 공연도 같이 하고, 막 워낙 공연이 겹치니까 서로 게스트 하기도 힘들어서 같은 날 바로 옆에 소극장에서 공연하다가 시간 딱 맞춰서 약속해서 서로 뛰어가가지고 게스트하고 다시 뛰어와서 공연하고 2부 공연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조만간 김장훈 씨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왜 그랬지? 예, 김장훈 씨 노래 들어볼까요? 소나기.

김장훈 씨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자, 305 하나님. 예. 젠슨황 CEO가 어제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어요. 다들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저도 야구공에 사인 받고 셀카까지 찍었어요. 행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복권도 샀습니다. 하시면서 젠슨황 CEO와 셀카 찍으셔서 올려주셨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이은밤에 젠슨황이 등장하다니. 아, 그래요. 그 잠실 야구장에 와서 시구한다고 안 그래도 막 되게 화제였는데 시구 실력은 저보다 형편없으시더라고요. 예, 아주 뭐 타자 맞힐 지경이던데 괜히 약간 안도감이 시구까지 사람은 좀 그래. 이분이 가만 있어봐. 그 엔비디아라는 그 시가총액 1위의 CEO잖아요. 전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에. 근데 1등 부자는 아니죠. 1등 부자는 우리가 아는 그 머스크 형. 이분은 지금 찾아봤더니 8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연초순인데 이게 보통 이분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보통 옛날에 많으면 몇천억. 야, 이 사람은 조가 넘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냥 기본 몇천조예요. 이 아저씨도 천조가 넘더라고. 우와. 이러면 우리가 괜히 드는 실없는 상상 있죠. 나 1억만 주지. 아니 이런 사람들 1억이 없는지 없어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주머니에서 1,000원 없어져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 같지 않냐? 그래, 진짜 말 그대로 실없는 상상. 나 1억만 주고 가지. 어떻게 저기 1억 안 흘리고 갔는지 잘 찾아보시지. 305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세계 1등 부자 하면 빌 게이츠를 많이 떠올렸었는데 이 아저씨는 자기 재산을 계속 줄이고 있대요. 기부로. 너무 훌륭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빌 게이츠는 그게 뭐 몇십 년까지 자기 재산을 얼마로 줄이는 게 목표다, 계획이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나 이런 말 진짜

죄송합니다. 3733님, 입원한 지인이 먹고 싶어하는 총각김치 병원에 갖다 줬더니 고맙다고 선물로 보내왔어요. 소형 에어프라이어는 당근에 내놓았습니다. 응?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만 있어봐. 총각김치 갖다 줬더니 에어프라이어를 선물로, 저 가방하고 에어프라이어하고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그 에어프라이어 근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놓아도 괜찮나요? 입원하신 지인이 환자가 아이고 이거 가져가 하고 줬는데 내놨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하시려나? 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셔가지고 많게 돼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로이킴의 노래입니다. 휘파람.

헤이즈의 목소리였습니다. 밤하늘의 저 별처럼 까지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몇 분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6280님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호국원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본가 가서 집밥도 먹었네요. 6월은 국악의 날 그리고 현충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우리 손주 봤다고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5798님은요, 하동 친구네 친정에서 매실을 수확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저질 체력 완전 바닥났어요. 매실 두 자루 20kg은 친정 엄마 갖다 드렸더니 엄마께서 안 해도 될 고생했다고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하시는지, 엄마의 딸 사랑은 못 말려요 하시면서 매실 두 자루 사진 보내주셨는데 하나에 10kg구나. 아니 20kg은 친정 엄마 갖다 드렸다면 우리 또 5798님이 대구로 가져가신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만큼. 우와. 아, 근데 매실이 진짜 실하긴 하다. 예, 엄마, 그쵸,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뭐, 멀리 왔으면, 아우, 뭘, 멀리까지 왔어! 뭐, 가끔, 아우, 이런 걸 왜 갖고 왔어! 막. 딸이 고생하는 게 싫은 거지, 매실이 싫은 건 아니실 테니, 아우, 왜 왔어! 저걸로 뭘 해먹지? 속으로 막, 이제, 멀티 하셨을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 응? 저걸 장아찌, 저거 한 바구니 장아찌 하고 청 담그고 저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술을 담궈 뭐 이러면서. 야, 탐난다. 한 바가지 얻고 싶네요. 4322님 클로버 밭을 우연히 봤는데 네잎 클로버를 발견했어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죠. 두 개를

찾았으니 행운 두 배. 한 개는 쭌디 드릴게요. 행운 나눠 가져요 하셨는데. 와, 아직 뜯기 전에, 뽑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야, 저기 이렇게 딱 가까이서 근접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니까 알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데서는 저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못 찾고 못 뜯은 것 같아요. 다른 분, 나랑 같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막 뽑아도 저는 못 찾더라고요. 근데, 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선물은 받아봐가지고 그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저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또 누구 만나면 꼭 행운이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4322님, 예, 진짜로 주실 건지 아니면 사진으로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또 겟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인증 사진 예, 함께 나눠봤고요.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6280님, 6730님, 8366님, 3601님, 4278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문자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 우리 4322님이 주신 예, 네잎클로버 한 장 소중히 손에 쥐고 K클래식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배치기 또는 배치기 소리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인데요. 주로 서해안에서 조기잡이를 할 때 많이 불렀고 또 해마다 정초에 풍어제를 지낼 때도 불렀다고 하네요. 이 민요를 블루스와 결합시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웅산 앤 난장 프로젝트라는 팀이 바로 그런 곡을 선보입니다. 웅산 앤 난장 프로젝트.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재즈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죠. 자, 이들은 한국 민요와 재즈를 결합한 곡을 선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세 번째 싱글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배 블루스. 서도 민요 배치기에다가 웅산이 직접 만든 블루스곡 로우 로우를 결합시켰어요. 전통 블루스 형식에다가 우리 민요의 감수성 또 이런 토속적인 정서를 절묘하게 녹여 넣었습니다. 웅산과 난장 프로젝트의 배 블루스 들어볼까요?

아, 민요인가 하고 듣다 보면 재즈인 것 같고, 또 블루스인가 하고 듣다 보면 다시 민요인 것 같고, 예,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예,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서양

0: 과 동양의 만남, 우와 재즈와 국악이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루는군요. 우리 음가족들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K클래식 한장 웅산 앤 난장 프로젝트의 배 블루스 함께 했습니다. 예, 풍어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곡이었는데 만선에서 돌아오면 안 먹어도 배 부르겠죠? 2448님, 아직 중학생인데 주말마다 혼자 새벽 첫 기차 타고 영재원 수업 가는 딸. 처음에는 눈물로 보냈는데 이제는 쿨하게 보내네요. 언제나 응원해, 사랑해, 지유 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중학생이면 솔직히 우리가 보기엔 아직 애기인데, 예, 아주 어엿한 숙녀고 다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얼굴이 안 나와서 그런가? 대단합니다. 예. 그 공부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무엇보다도 참 대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혼자서 쉬하러도 못 가는 우리 애들 어떡하냐. 집에서도 무섭다고 봐주시면 안 돼요? 맨날 그러고 따라와 달라고 하는데. 아니 큰 애는 말고 작은 애가 그래요. 언제 크냐. 두근두근 유이스카입니다.
1: 나 그대를 보고 있자니

3733님께서 아까 그 에어프라이어는 지인분이 주신 게 아니고 본인 살림 그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내놓으신 거라고 다시 문자를 주셨어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의아했어요. 그럴 분이 아닌데. 예, 역시 아니었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5753님, 서울 증산역 불광천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아직 자연 친화적이어서 나비 천국이더라고요. 요즘 보기 힘든 꿀벌도 있고 두루미도 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이름 모를 새가 도망가지 않고 돌 위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인사도 나누었어요. 와, 야생에서 새하고 마주보고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는 게참 평생에 몇번 오지 않을 특이한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데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네요. 와, 뭘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예. 1554님, 커피 사러 빵집에 갔는데 군인 3명이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저씨께서 본인이 이미 결제하신 빵을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군인들 빵까지 계산해 주셨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리죠? 예, 이렇게 군인들 밥값 대신 계산해 주시는 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예, 너무나 고마운 그리고 기특한 청년들이잖아요. 잘해줘야지 우리가.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마칠 시간이군요. 내일 원래 수요일 코너인 좋은 밤 라이브 특별히 내일 만납니다. 예, 국악 FM에서 아침 시간을 책임지는 창호의 드린 햇살 진행자 겸 가수죠. 이한철 씨 모십니다. 앞서도 몇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우락 음악 감독으로 바쁘실 텐데 들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R. 켈리의 I Believe I Can Fly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예, 날아가는 꿈꾸시기 바랄게요.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에게 데미안으로 잘 알려진 작가 헤르만 헤세는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런 조바심은 우리의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된 지금의 현실 때문에 쾌락은

많아졌어도 즐거움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커다란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 하고 헤세는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기쁨이 쌓이면 커다란 행복이 된다는 사실, 오늘 월요일 산책길 남녀창 가곡 태평가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입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남녀창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문학의 기쁨을 선사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헤세는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바쁘게 움직이고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야 할 우리 삶의 태도라는 점에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건 분명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런데 그런 조바심이 우리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진정한 여가를 갖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많아졌어도 은은한 즐거움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세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사소한 기쁨,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예민한 촉수조차 사라진다면 헤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걸 텐데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사소한 기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쌓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할 텐데요.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날, 그런 기쁨들을 차곡차곡 적음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6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경풍년과 염양춘인데요. 오늘 이 음악은 평소 자주 듣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해금과 생황 두 대 악기의 어울림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림의 해금, 허지영의 생황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조합으로 된 연주였죠. 자진한 잎 중에 두 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해금과 생황병주였습니다. 김정림의 해금, 허지영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발매된 김정림 해금 독주곡 8집 김정림의 정악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천년만세 골랐습니다. 천년만세란 이름은 아명이죠. 원래 공명은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고요. 이 세 곡을 아울러서 천년만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만세는 천년만년이란 말과 같은데요. 길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영산회상의 한바탕을 연주한 뒤에 남은 여흥을 이 세 곡을 더 연주하면서 풀기도 하기 때문에 뒤풍류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들을 독립시켜서 독립된 음악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천년만세 듣겠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연가락도들이, 양총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한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지난 2008년에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대보름 명인전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풍류한마당 양주풍류란 이름으로 음악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114회 양주풍류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대취타 골랐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군악계열 음악인데요. 지난날 취고수가 연주하는 전통을 이어받은 음악입니다. 대취타에서 쓰이는 관악기는 태평소를 제외하고는 선율을 낼 수 없는 악기들이고요. 타악기의 경우 가죽악기와 쇠소리 악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평소가 주요 선율을 연주하고요. 나발과 나각과 같은 한 음만 내는 악기, 또 용고와 같은 혁부 타악기, 자바라나 진과 같은 금부 타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악기 중에 용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용고는 북통에 용이 그려져 있다 해서 용고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허리에 고정시켜 놓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치는데요. 북의 윗면을 내려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용고를 연주하는 사람의 복식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손에 흰색의 한삼을 착용해서 손을 가리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주할 때도 북을 치고 난 후에 북채를 든 손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북체만 아래쪽으로 쭉 떨어뜨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언제 대취이탈을 연주하는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그런 연주 동작도 하나하나 유심히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취이탈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12가사의 하나 처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사가는 속세의 삶을 뒤로 하고 세상 공명을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천생 아재 쓸데없어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양한 수명하여 울림처사 되오리라. 이런 1절, 2절 노랫말에 그런 정황이 잘 보이는데요. 타고난 나의 재주가 쓸데없어서 세상의 공명을 내려놓고 그저 몸을 보양하면서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서 처사로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울림처사가 되겠다 하는 자신의 결심이 2절에 나와 있죠. 아마도 세속의 삶과 맞지 않거나 세상의 이치에 편승하기 싫어서 그런 삶을 택한 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소박한 차림으로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자연을 즐기는데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강과 호수를 향해 갑니다. 그 노정에는 소나무 숲도 만날 수 있고요. 살구나무 동산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처사는 만나는 경치마다 감탄하는데요. 경계 무궁 좋을시고 경치가 한없이 좋다라고 합니다. 처사가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처사가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기록된 기행문 연원일록을 보면 당시 처사가를 감상한 소감문이 나와 있는데요. 소리가 더욱 맑아 마치 높은 산에 물이 흐르고 바람이 성근 소를 때려 능히 흘러가는 구름을 막는 듯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원일록의 기록에 처사가는 어느 여성 예인이 노래했는데요. 소리가 맑기가 마치 높은 산에 물이 흐르는 듯 바람이 성근 소를 때려 흘러가는 구름을 막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연원일록에 표현된 감상 소감과 유사한 그런 서정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금능 빛내 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러기꽃의 기러기는 말 그대로 기러기입니다. 치배들이 연주를 할 때 마치 기러기처럼 팔을 벌려서 옆으로 뛰면서 춤추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허허꽃은 허허하고 부르는 구호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쇠와 치배들이 연주할 때 서로 허허하면서 일종의 구호처럼 호응하는 순서고요. 쌍둥이꽃은 동작 중에 치배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원을 그리며 춤추는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판꽃은 판놀이죠. 여러 치배들의 개인 놀이를 펼치는 장면입니다. 금능 빛내농악 중에서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 듣겠습니다. 금능 빛내농악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능 빛내농악 중에 기러기꽃, 허허꽃, 쌍둥이꽃, 판꽃 들으셨는데요. 금능 빛내농악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끝부분 판꽃에서는 쇠와 징, 북과 장구제비들이 한 줄로 늘어서고요. 그 맞은편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소고제비들이 한 줄로 서서 각자의 놀이를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쇠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등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소리만 들었지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북도 큰 북과 소고 소리 구분이 돼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도 연상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능 빛내농악 중에 음악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농부가 들려드립니다. 조수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조수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가야금 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입니다.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 김창조의 손녀 따님인 김죽파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승된 산조입니다. 김죽파는 할아버지 김창조의 가락을 그의 제자 한성기를 통해 전수받아서 할아버지의 음악을 이었습니다. 김죽파가 7살 때에 할아버지에게 음악을 잠시 배웠지만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 한성기에게 음악을 배웠던 거죠. 오늘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박경소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이야홍 타령 들려드립니다.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민요 이야홍 타령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는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였죠. 헤세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위험한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바빠서 서두르고 급한 데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헤세의 이야기는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 분주함이라 하니 좀 천천히 뒤도 돌아보면서 느긋하게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월요일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헤세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금성 옥지 가고 봉선화를 따다가 우리 언니 뭘 얼른 보고

거라.

0: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허되
1: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나는 내일 내행 매시고 올라가라니 이를 장차 어찌 쓰면 좋겠느냐.
2: 도련님 댁은 경사나 쓰구려. 아, 절도로 가자 하면 아니나 갈까 하고 미리 방파막이로 오시는구려. 옆일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로 가고 말이라도 따로 가지요.
3: 아이고 저 말이 사람 뭐 아니 상할 말이로구나. 너를 데려가게 생겼으면 이리 하겠느냐. 네 애들아가 네 사정을 품고하니 미장된 아이가 부목을 따라와 기생작처보였단 소문이 원근에 남자하면 장가도 못 가고 사당 참여도 못하고 노령으로 늙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2: 후기라니?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1: 이별이야 저겄느냐마는 당분간은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 수가 없다.
0: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여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허여지며 이별을 쳐들을 내는디 바람!

그러더니 아무 물색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 들으니 울음소리가 나거늘. 아이고, 저것들 벌써부터 사랑 싸만해 그리야. 사랑 싸만 줄만 알고 싼 말로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 나와.

벌쩡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지어 따라 주르며 내 연연 썩 좋아.

어딘가 언어가 불순통가 답스럽고

0: 누구는 못 가리다. 양바로 자시우고 도련님 기가 막혀.
1: 여보소 장모 좋은 수 있네. 춘향만 달아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여요 배양시여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 안에 모시고 춘향이를 여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여요 안에 춘향에 타고 간다 헐라든가.
0: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직

필 조무라 으니 늙소망을 따로

0: 춘향과 돌격님 단둘이 앉어.
1: 아, 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마른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듯이 이기네요. 보아라.
0: 애써 돌연진 치환받어 여자 음영신 불만 치환빛과 갓싸우니 수백년

도련이! 어허 도련이 큰일 났소!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서 또 아려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것이 날이 떠나다 잘 간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게!

0: 할일 없어. 낙이 등에 올라지며
1: 춘향아.

아력하오 야 어두운 일이 날다

자기 정막 쥐어 들고 체질 톡 저돌려서니 피우같이 가는 말이 정상 목수 얼른 얼른 한모롱 두모롱 돌아가니 정상에 꼴들 워낙 자글지름 그 동이라 초냥이

넘어가니 조냥이 그 자리에

0: 그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디 서울 자학골 사는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디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관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하였겠다. 하루는 신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현 절차가 꼭 이렇겠다.
1: 신현 마주 내려온다. 신현 마주 내려올 때 불륜 빛이 참이 좋다. 한세금의 환자창 빼활개쩍 벌려 등하고 효람 닮아 동동 그렇게 세었다. 큰사정 정창옷 제집이다 힘을 주어 벌현빛 따르다 담배문박성 나서 자 우산처 바라봐 파란 춘성 바나방차 버들리 부릇 부릇 백사동작을 부근 너 승방골을 지내요 남타령 호기에 넘어 화천읍에가 중하오고 이튿날 발림을제 병방인사 칠발 열방군 주어대정 옥간자진 사당출 앞을 접어빼어 쓰고 재물읍에 급파방군 허이집신 재범부척에 할당권을 바쳤어 진남항낙자랑 절주 진자주 대우

가 마루를 타고 심지어 으다으다 바보야 내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정마 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이 지구장체 바상을 우러러 보며 고로저거라 저런습다 김영급 창고 동보소 기쿠고 길 잘 긁고 예쁘고 말 잘하고 영리한 천업장 석성망근대 무관자 인사 당근을 달았어 가는 양태 평보리 갑사각근을 늦게 달어 한 옆쪽에 비석 쓰고 보리 소주 방패 철룩 철룩 자락을 갖기 저 어디로 자처 잡아 비단 쌈지 전주머니 문장도 비석 차고 살아 도신을 언제 신고 저룩자류냥류 초록단님을 잡아내고 정창군 거쳐 잡고

동보소 통영가세다 힘기고 고광자들 교회방울 차이산에 갈라서서 에이지루어 이놈 저놈 개양거라 통일한사 천결림 마상비 급분이로다 충청강도를 지내어 전라산을 들어가 순상전 연병오고 이튿날 발행을 제도 우바우 임시술소 호기게 데려올 때 우리 정당도군이 광화들이 달아왔다 정도무기 방예며 인물 자리 호장이라 호정 자리 장경빛과 수잘로너 토소원 변서질서 토조일성 장현방 옹이하여 마성이 신동하여 그들 걸고 들어간다 청바쪽 조간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50명 통일

배대형 보고 60명 굴로 사령 두들러 들어섰대. 이러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장 첩결리 쌍쌍이 들어서 가진 육가

0: 껏 잡혀 남실주 험노라라니. 우배사령 차비를 썩금치 못한단 말이야. 척척바위에 하마부이상 이릇장 군들한 듯 객사이에 연명하고 동원에 자기여요 애퍼소 방포일송하라.
1: 자기초 허신 후에 사명수 운안받고 청수군관 임례받고 육방하인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 점고로 하고 영창 앞에 기한을 펼쳐놓고 차례로 불어난 뒤 사또 마음이 급해여 자주 불러드리라 명을 내려놓으니 호장이 멋이 있어 늑자 화두로 부르는디.

0: 자유왕이 금양이 왔느냐
1: 예능대허였소
0: 남담지상의 봄바람

0: 동홍당 삼불매도 차분하니 금나니
1: 예등대 허여소
0: 진주 명주 찰랑마다 지일보배

하며 주먹이 더디게 동동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부담하다라는 단어는 감각이 무디고 민첩하지 못한 느낌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유 참 둔감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히려 둔감한 것이 힘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둔감하다, 그러니까 둔감력이 단순히 눈치가 없다거나 미련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깊이 고민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괴롭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깊이 사로잡히지 않고 훌훌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둔감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둔감함이 좋다고 해서 뭐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행동하는 건 그건 뭐 둔감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겠죠.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인생의 지혜를 쌓아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삶을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때로는 둔감하게 흘려보냈던 것이 도리어 내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도잡가 자진육자백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외 여러분입니다.

남도잡과 자진육자백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요즘 많은 이가 공감한다는 그 둔감력, 문득 세상이 왜 둔감함에 주목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사회는 소통 창구가 너무나 빠르고 다양해진 만큼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이 늘 존재하죠. 그러한 초예민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내면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적절히 닫아두는 법을 둔감력에서 찾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피로감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사소한 반응을 과도하게 유추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비결 또한 나를 향한 날선 목소리들을 부드럽게 넘겨버리는 담대함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민하게 나를 세워 다치고 상처받기보다는 가끔은 넉넉하고 둔감한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변함없이 마련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부의 특화 코너죠. 옛 선조들의 기록을 들춰보며 그 시절 소박하고도 치열했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 조선 견문록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환잎 듣겠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들려드리죠. 연주의 장사훈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6년에 제작된

얼굴에 잔수농악입니다. 여기서 잔수라는 말은 졸졸 흐르는 물이라는 뜻인데요. 전남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의 옛 이름입니다. 즉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딴 우리 동네 음악인 셈입니다. 이 농악이 특별한 이유는 전문 연주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연주하던 음악이 아니라 농사 짓고 살던 마을 주민들이 셋이 또 절기마다 다 함께 모여 즐기던 순수한 마을 농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들으실 당산제 만굿은 해마다 정월 초사흗날 아침이 되면요. 농악대가 온 동네를 돌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던 음악입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기교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삶과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묻어나는 참 정겨운 음악인데요. 자, 그럼 구례 잔수마을 사람들의 훈훈한 정과 온기가 담긴 가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김용현 외 여섯 명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구례 잔수농악 중 당산제 만굿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쪽 당사님전 비나이다. 우리 부락의 북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의 행운과 건승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서쪽 당사님은 우리 부락의 이구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닥친 애군을 싹 다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 행운과 건승을 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남쪽 당상점 비난이다. 남쪽에서 불어닥치는 태풍 막아주시옵고 우리 문학의 재원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동쪽 당사님쯤 비난이다. 동쪽에서 불어닥치는 돌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에 행운이 함께 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중앙당산 할머니, 중앙당산 할아버지께 비난이다. 우리 부락의 재앙이 지금 도와주시고 항상 행운과 우리 부락 건승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난이다.

우리 음악 김용현우의 여섯 명의 연주로 구례 잔수능악 중 당산의 만굿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구례 잔수능악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작성해온 농악 관련 계칙과 재정문서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만큼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음악입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주풀입니다. 연주의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입니다.

0: 성주풀이었습니다. 연주의 한국민속음악연구회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언제부턴가 먹는 양보다 언제 먹느냐가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대충 때우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보상받듯 야식을 챙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식을 먹고 나면 배는 참 든든하고 좋은데 목덜미에 뭔가 갑갑함이 느껴지면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럴 때 있죠. 네. 바로 우리 몸의 불청객 역류성 식도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쉽게 말해서 위에 얌전히 있어야 할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와서 식도벽을 헐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보통 속이 쓰리다, 가슴이 타들어가듯 화끈거린다, 뭐 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0중 8구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고요? 그 원인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야식, 기름진 음식, 술 한 잔, 그리고 야속하게도 나잇살이라고 부르는 복부 비만도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요, 식도와 위 사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음식이 내려갈 때만 문을 열고 평소엔 닫혀 있어야 정상인데 자꾸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식도가 상하면서 결국 만성 염증이 되고 마는 거죠. 물론 병원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늦은 밤 야식은 조금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또 뭔가를 먹고 바로 대자로 눕는 습관도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식이라는 친구 정말 다정하죠. 네, 늘 외롭고 출출한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와 식도는요, 그 다정함을 버거워한다는 것, 힘들어해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흥보가중 흥보 밥 먹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전인삼, 북의 조용한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실황 음원입니다.
1: 어쩌게 따라 무서웠더니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 쌀이라.
2: 좋지.
1: 흥보가 좋아라고. 도난 구미를 그저 어깨에다 척 걸치고.
2: 좋지.
1: 절부 때 주물 주면서 한번 놀아보는. 후! 보가 좋아라.
2: 좋다.
1: 박은 보가 좋아라. 보난 꽃빛들 손에 닦아들고.

보자. 시구나, 여전 시구나. 박근혜까지 박흥부가 인정할 시골이 있어.

0: 마누래, 아가, 우리 평생의 원이라니 이 쌀 돈집은 말이야. 우리 밥이나 좀 깨먹읍시다.
1: 좋지.
0: 아, 그럽시다. 이 가만히 있자. 우리 권속이 몇이냐? 이 아리롱이, 다리롱이, 검은이, 노랑이, 뱃살. 이때야, 흥보가 자식 새끼들 이름을 모두 지었는데 쪽 강아지 새끼 이름으로 모두 지었으니까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합헌이 꼭 열 하나로구나. 응. 아가, 굶뜬 속에 하나 뱃살 한 섬 밥 못 먹겠느냐?
1: 그렇지.
0: 쌀 열한 섬 밥을 해라. 어찌로 약하냐? 동네 가마솥을 못 얻어다가 쌀 열한 섬 밥을 해체해 놓은 것이 밥 덩어리가 말이야. 너 모악산 아니야?
1: 알지.
0: 전주 모악산 덩어리 말이야. 이거이 모악산이야.
1: 모악산.
0: 이 덩어리 말이야. 해뜬문이야.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 놈들 굶주리도 속에 밥 먹다가 탈이 날까 싶어 방령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대답이야 이놈들 너 이놈들 죄송합니다 이놈들 내가 방령을 내릴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그냥 응? 이시하여 이놈들이 모두 꽝 채일라는 매몹자다 지갑이 영 내려두라 기다리고 있을 저거 흥보가 영을 내리는디도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팔거라 해놓은게 아 이놈의 자식들이 왜 아니 벌 날아가는 소리만 났지 온데간 데가 없다고 말이오 흥보 기가 막혀 아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로 싹 가버렸어 가만히 본 게, 아, 이놈들이 모두 꾀를 한심 먹고, 밥 속에 팍, 팍 묻혀갖고, 밥을 묻고 나오는데, 그저 송충이가 솔잎깔과 묻듯이 팍, 팍, 팍, 팍, 밥을 팍 묻고 나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지.
1: 좋다.
0: 흥보 기가 막혀. 놈들 밥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래. 내 평생의 원이라니 나도 그제 저 자식들 배로 깨를 한심 먹고 밥속에 팍 파묻혀갖고 밥을 한번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고 예. 자면 그러면 쓰간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그래도 남녀가 유별은
1: 그렇지 어?
0: 자네는 말이야 여기서 밥 먹는 규경이 나서 그리고 밥 쬐끔만 먹고 저거 누구같이 살찐게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어찌 먹는고 허이는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놈으로 훅 던져놓고 두껍이 파리 채먹듯 그저 깔깔깔깔 채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장단이 있으려마는 그저 휘머리로 다리를 흔히 말아놓고 한번 먹어보면 그거 먹어줘라 먹어줘라 먹어줘라 밥을 먹는다 Don't move, shut up!

0: 흥부가 밥을 먹지 말인 거지. 밥이 삼백이 차가지고 눈을 뒤집고 꼭꼭 죽여야 하는데 흥부 마루래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영감! 평생어 밥에 시방도 밥을 먹으려고 치마는 쌀 섞섞밥은 더 먹었다.
1: 아이고야.
0: 이럴 제가 이때 흥부 자식 놈들은 밥 먹이라고 지가 부지 죽는 걸도 못 먹었다. 흥부 큰아들 놈이 어디가 그러냐 저거 있었는데 아, 꼭 너같이 생겼어 이놈아.
1: 또 나요?
0: 어, 말도 안 듣고 꼭 너같이 생긴 놈이 싼 들어섬산 새끼밥을 뜯어낸 야 밥하는 거 어찌 이래서 웃다 이러다가 밥이 굶어지면 어떡하지 밥 잡수다 돌아가신다. 아 그럼 밥 먹다 죽는 놈을 네 아들놈한테 원망을 하단 말이야. 웃다 이러서가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아 그럼 밥 먹다 죽었으면 죽었자 시방 몸에 아이 근데 시방 이것이 아버지 배요? 요상스럽게 생겼네. 이때 흥부가 밥을 어찌 많이 먹어놨던지 배가 남삼아하게 불러가지고 배가죽이 장군가 떼어가지고 쭉 늘어져. 아 흥부 큰 아들놈이 턱 튕긴 게 쨍그라 쇳소리가 난다. 흥부 자식 놈들이 쨍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다 또 턱 저놈이 달라서 톡댕겠지. 아 그저 이렇게 장단이 맞게 되었던가. 흥보가 밥을 붓기는 많이 먹었던 모양이. 아 이놈의 배꼽이 말이오 노간 꼭지불 같이 이렇게 톡 붉어졌는데 그때 흥보가 궁은 살림에 지그 성집에서 쫓겨난 뒤로 목욕을 한 번도 못했던 값습니다. 아 이놈의 배꼽에 찜대가 말이야. 아 그냥 녹두 한 마시기나 아니 똘똘 뭉쳐가지고 막 먹어. 살 쏘는 소리를 냄새 튕기쳐 나가는데 그놈한테 맞았더라면 그냥 영락없이 가게 되었던 값습니다.
1: 그렇지.
0: 이놈들이 배운 데 없는 놈의 자식들이라 지방기를 엎어놓고 배를 빼보량으로 하리날 시 눌러놓은 것이 그때 흥보가 어디 살았는고 이는 남원 운봉서 경상도 함양 땅을 넘어가다 보면은 팔량치라고는 제가 있는데 그 얼음에 살았던 값입니다. 지그시 눌러놓은 게 아 이놈 흥부 똥줄이 흥부 탑을 안 타고 팔량치 쟤를 타고 와 흥봉 꼬으러 넘어들었는데 그때 들에서 일어나던 농군들이 흥부 똥줄을 보고 오메 황룡께서 승천을 하신다 합니다. 철을 오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 그의 흥봉 꼬을 농사가 흥부 똥줄 덕분에 대풍년이 들고 그냥 개팽으로 이 전주까지 풍년이 들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리꾼의 재담이고
2: 판소리 흥부가 중 흥부 밥 먹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전인삼, 북의 조용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머리에서 자진머리까지 들려드립니다. 아쟁연주의 이태백,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머리에서 자진머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아쟁의 이태백,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돌발한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한세월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전통무용음악연주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우리 판소리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서울 강남에서 열립니다. 바로 선릉 아트홀의 대표 기획 공연인 명창의 숨소리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염경의 명창과 윤진철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를 차례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13일에는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염경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날 염경의 명창은 김세종제 춘향가 가운데 이몽룡 과거장 이후의 대목을 들려줍니다. 옥에 갇힌 춘향을 중심으로 그 마음의 깊이와 절절함을 차분하게 풀어내는 무대가 될 텐데요. 제45회 전국 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준영 고수가 북반주를 맡았습니다. 이어지는 14일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 명창이 관객을 만납니다. 윤진철 명창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특징이 어우러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들려줄 예정인데요. 신년맞이부터 어사, 방자 만나는 대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릉 아트홀은 77석 규모의 자연 음향 소극장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 없이 소리꾼의 목, 고수의 북, 관객의 숨소리가 한 공간 안에서 가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창의 숨소리라는 공연 제목이 더 잘 어울립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명창의 소리 세계를 비교해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가 전해드리죠. 노래의 김일륜, 연주의 중앙 가야스트라입니다.

사랑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김일륜, 연주의 중앙 가야스트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의 향기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소리의 향기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놀이터였습니다.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가야금 창작곡 아이보게 들려드릴 텐데요. 이 아이보게는 연날리기, 행진, 제기차기, 귀가 이렇게 네 개의 짧은 장면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하루의 풍경이 가야금 선율 안에 아기자기하게 담겨 있습니다. 맑고 경쾌한 정서 속에서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섬세한 표현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아이보게 듣겠습니다. 연주의 황병기 외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지금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는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라는 전시인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관람객이 전시관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이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김홍도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보았던 씨름이나 서당 같은 정겨운 풍속화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래서 흔히들 그를 풍속화가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김홍도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미인도, 신선도, 산수화, 화조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한 단군 이래 최고의 화가라는 찬사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풍속화가로서 단원의 면모는 그야말로 거대한 예술 세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이 단원의 유년 시절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 궁중 소속 화가인 도화서의 화원은 집안끼리 자리를 물려주는 무척이나 폐쇄적인 계급이었는데요. 단원의 가문에는 화원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인 신분의 평범한 아이가 어떻게 그의 스승이었던 당대 최고의 문인 강세황 선생을 만나 대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외가에 있었습니다. 단원의 외조부인 장필주 선생의 가문이 대대로 화원을 배출했던 겁니다. 외가에 드나들던 그 어린 홍도의 천재성을 알아본 외삼촌들이 강세황 선생에게 소중한 징검다리를 놓아준 거랍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임금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조선을 그려나갔던 천재 화가 김홍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송화취생입니다. 연주의 서승미 외 여러분입니다.

송아치생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서승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조선 견문록 오늘은 단원 김홍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원 김홍도가 전리를 갈 무렵부터

그를 데려다 정성껏 화법을 가르치고 이끌어준 스승 강세황 선생. 그는 제자 김홍도를 향한 찬사를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단원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공부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인물, 산수, 신선, 불화, 꽃과 과일에 이르기까지 옛 사람과 비교할지라도 대항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 인물과 풍속을 잘 그려내어 공부하는 선비, 시장에 가는 장사꾼, 농부, 누에 치는 여자에 이르기까지 옛적에는 이런 솜씨가 없었다. 단원은 자연의 조화를 독창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천부적인 소질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스승의 지지 속에서 김홍도는 쑥쑥 자라납니다. 20대부터 이미 이름을 날렸고 그 천재성을 알아본 정조 임금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조는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라 라면서 30년 동안 모든 왕실의 그림을 단원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1788년 정조의 어명으로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단원은 수백 점의 그림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해동 명산도첩이 그날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후 김홍도는 공을 인정받아 충청도 연풍의 현감 관직까지 제수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요. 벼슬길에 나선 지 만 3년 만에 다른 관리의 시기와 모함으로 파직을 당해 한양으로 쓸쓸히 올라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조 임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단원의 노년은 급격히 가난하고 외로워졌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공공했는지 종이와 먹을 살 돈조차 부족했고 말년에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김홍도는 예순 한두 살 무렵에 쓸쓸히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가난하고 쓸쓸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붓 한 자루로 남긴 그림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소도잡과 관동 팔경입니다. 노래의 이문주입니다.

그리고 대천 치며 노래할 때 물에 조여 맑은 취미 3일 보라

서도잡과 관동팔경이었습니다. 노래의 이문주였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통해 재조명받고 있는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은요, 길이 막혀입니다. 노래의 안정화입니다.

안정화가 노래한 길이 막혀 오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괜찮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요,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구호 외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보리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 한겨울을 견디고 자라는 곡식이죠. 차가운 성질을 품고 있어서 예부터 보리밥은 더운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겨울을 견디면서 내년 여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보리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딱 보리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지향이의 노래였습니다. 꽃잎은 담는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보리 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보리밥, 보리차, 보리음료, 그리고 혹시 엿기름 뭔지 아십니까? 엿기름이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만 틔운 후에 바로 건조시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름과는 달리 기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엿기름으로 식혜나 조청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맥주의 원료가 되는 메가가 바로 엿기름이라고 해요. 술, 공업용 알코올의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데도 이 엿기름을 쓴다고 합니다. 자,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자라는 보리, 이 차가운 성질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리밥, 뭐 냉보리차. 아, 진짜 보리 그 보리차에다가 시원한 보리차에다가 밥 말고 굴비, 하하, 보리굴비라 하잖아요. 진짜 맛있는데 오늘 아침 문득 또 확 땡기네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 나눠보죠. 보리밥이나 보리 혼식 예전에 많이 했고, 보리차 요즘도 끓여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 많던데요. 보리밥과 보리차에 얽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리밥에 쓱싹쓱싹 열무김치 비벼 먹던 기억, 또 학교 도시락 에 보리 혼식 했었는데 친구들이 볼까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는 얘기도 또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보리밥, 보리차에 얽힌 이야기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에라와 박종훈이 함께 연주하는 보리밭 온더 테마 오브 아리랑 들어봅니다.

김에라 박종훈이 연주한 보리밭 온 더 테마 오브 아리랑에 이어서 살타 첼로의 옹헤야까지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은 보리밥과 보리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나눠봅니다. 5830님, 몇 년 전 시어머님께서 겉보리를 사서 집에서 만드시는 모습 아 떠오릅니다. 엿기름 이용해서 만든 식혜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저 엿기름 오늘 오프닝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찾아보고 좀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 실제로 엿기름 이렇게 이용해서 식혜 만드는 걸 옆에서 보셨네요. 그런가 하면 4643님 가난했던 시절 보리밥 참 많이 먹었죠. 보리 가득 안친 밥솥에 쌀을 한 주먹만 넣어서 그 쌀밥은 아버지가 드시고요. 우리는 보리밥만 먹었는데도 그럼에도 더 못 먹어서 안달이었죠. 다만 도시락이 가득한 보리밥이 딱히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쌀밥 사왔다고 혼나는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당당했는데요. 난 혼날 일 없다. 다리 쭉 뻗는다. 이런 기분으로 말이죠. 요즘도 보리하고 옥수수 볶은 것 함께 넣어서 옥보차 끓여서 날마다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마음 편한 게 부자입니다. 그죠? 옥보차 맛있겠는데요. 5987님 정수기가 있어도 저희 집은 여름만 되면 보리차 끓입니다. 보리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 초딩 아이들도 여름에는 보리차 즐겨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향도 좋고 그죠 목 넘길 때 그 기분 좋은 느낌까지 있으니까 다들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보리차 끓일까? 자 이런 사연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보리밥과 보리차에 얽힌 사연들 샵0302 문자로도 그리고 저희 덩덕궁 앱으로도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안예은의 노래 듣습니다. 우리 여기

0: 인간이 욕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1: 욕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그에 따라 괴로움을 낳는다.
2: 욕망이 없어진 편안한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한다. 즉,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노래는 끝났다. 안예은의 우리 여기에 이어서 상자루와 구민지가 함께한 태평가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리밥과 보리차에 얽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보리쌀은 요즘도 여러 잡곡과 함께 섞어서 밥에 넣어 함께 먹고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서 자주 먹게 돼요. 게다가 보리차, 우리 집 두 남자가 따뜻하게 마시는 걸 좋아해서 항상 끓여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보통 남자분들은 시원한 보리차 쪽을 더 선호하는데 따뜻한 쪽을 이 집 남자들은 좋아하시는군요. 구수하니 보리차 좋죠. 8156님, 어릴 때 보리밥 먹으면 왜 그렇게 배에 가스가 찼는지, 저녁 먹고 나면 밤새 식구들 방귀 세레나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빠는 뿡뿡뿡, 엄마는 뽕뽕뽕. 냄새는 뭐니뭐니 해도 오빠 방귀였죠. 뿡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 보리가 방귀를 만드는 어떤 재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겠죠? 아, 수님, 놀이동산이나 유원지에 가면 갑판대에서 파는 차가운 보리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번데기 소라가 옆에 끓고 있고 그 옆에는 큰 얼음이 든 보리차 통. 싸운 물이 있는데 왜 사 마시냐고 잔소리 하시면서도 한 잔 사주시던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사연 이렇게 몇 줄 보내주셨는데 유원지의 그 풍경이 눈앞에 착 그려지네요. 진짜 번데기, 우와, 번데기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유원지 갈 일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 같고요. 수현님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임현빈, 유태평양, 김준수가 함께 부르는 흥타령 들어보죠.

임현빈, 유태평양, 김준수가 함께 소리했습니다. 흥타령 듣고 왔어요.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57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창.

0: 한국간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먼저 국립창극단의 창극 효명인데요. 창극 효명은 칼 대신 예악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소리와 극적 서사, 궁중정제가 어우러진 무대로 국립창극단의 깊이 있는 창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6월 23일 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헤어룸에서 열리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티켓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인 고향인데요.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글로 사랑받는 전희수 작가의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6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청취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 선물로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효명 혹은 전희수전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봐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좀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0: 오 반가운 소식. 무슨 소식이길래?
1: 이따가 밤에 한철이 삼촌이 국악방송단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신다면서요.
0: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우리 창호는 모르는 게 없구나.
1: 네. 그래갖고 오늘은 그거랑 관련된 퀴즈를 가져왔어요. 바로 문제 드려요. 오늘 밤 10시 한철이 삼촌이 출연하는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뭘까요? 1번 FM 국악당, 2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3번 당신을 위한 노래, 4번 나는 솔로. 아 진짜 PD님 국악방송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이 낑겨 있잖아요. 암튼 국악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참에 알면 되죠.
0: 그래요 그래요. 자 제가 오늘 밤 10시 그러니까 약 14시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밤 프로그램 출연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FM 국악당, 2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3번 당신을 위한 노래, 4번 나는 솔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그 코너명이 좋은 밤 라이브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음악 듣는데요. 정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분의 노래 잘될 거야 함께 듣겠습니다.

자, 정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퀴즈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분의 노래 잘될 거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밤 10시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1번 FM 국악당, 2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3번 당신을 위한 노래, 4번 나는 솔로까지 보기 4개 드렸는데 정답이 다한 곳으로 모이네요. 0853님, 2번이죠. 밤 10시면 1시간 반 지하철 퇴근길에 한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6987님, 정답 2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 밤은 더 좋은 밤이 되겠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6695님도 정답 2번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일할 예정이라 깝깝했던 차에 설레며 밤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친절한 은자씨, 이음밤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려면

0: 방송 끝나고 방송국에서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한 구석에 침낭 깔아야 되나 이러고 있죠. 자, 제가 거의 정답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 발표는 창호로부터 들어봐야겠죠?
1: 오늘 정답은 2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도 꼭 본방사수 할 건데 지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볼게요.
0: 오, 재밌을 거야. 음악 작업한 이야기, 특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이야기 등등등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 아, 근데 창호야,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퀴즈 내야 되잖아.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 아, 괜찮아요. 한철이 삼촌 나와갖고 엄마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암튼 여러분도 오늘 밤 10시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479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6987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5259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7님은 전병 세트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795 범장기지 떡, 6987 어쩌다 못난이 김치, 5259 소금구이 막창, 1967 전병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정강상불 소울지기에 이 밤이 가기 전에 함께 듣는데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제가 밤에 국악방송 출연하는 거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정강상 불 소울지기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세 분의 목소리가 아주 비단결처럼 곱네요. 거기에다가 쿠스틱 기타 그 울림 덕분에 더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데요. 아,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 오늘 밤 이은 밤에 출연해서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꽁맹꽁님, 오늘은 한 뒤를 두 번이나 라디오에서 만나게 되는 날이네요. 기대됩니다 하셨고, 9315님도 어머머머 대구까지 소문이 났네요. 오늘 밤 이은 밤에 나오신다고요.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이한철의 창호이 들이네 쌀 2부 첫 곡, 서희철 가단의 연주와 소리로 퀴즈나 칭칭난의 옹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4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이한철의 창호이 들이네 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레이블 대표가 된 스텔라 장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텔라 장이 2023년 소속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자신의 레이블을 직접 운영하면서 음악 발표하더라고요. 레이블 이름이 재밌습니다. 슈나우저 블랑주리. 슈나우저 왜 그러냐면 그 스텔라 장의 앞머리에 흰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슈나우저 그 강아지들도 좀 그렇잖아요. 거기서 슈나우저 따오고 빵집을 좋아해서 빵을 좋아해서

블랑주리 그 빵집 이름으로 이렇게 레이블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소소하고 귀여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뮤지션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도 귀여운 아이디어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컬러스란 노래를 이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나열한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오렌지색을 빠뜨린 거죠. 그래서 그 노래 댓글에 왜 오렌지색이 빠졌나요? 이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오렌지 You're not a joke to me 입니다. 오렌지 왈 내가 우스워 왜 날 빼놓은 거야 뭐 이런 의미라고 하지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오렌지 You're not a joke to me. 1, 2, 3

스텔라장의 오렌지 You're not a joke to me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국악만 들으면 기가 꽉 막힌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코너 국악이 귀가 막혀 함께 들어가 보죠.

0: 음악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귀뚫람 김유석 씨 오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화요일 퀴즈 때문에 준비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1: 네. 우리 그 창호의 퀴즈 퀴즈.
0: 네. 네,
1: 창호가 퀴즈를 내 주었잖아요.
0: 맞아요.
1: 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오답이 나오신 거예요.
0: 아마도 정답이 산조였던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산조였는데 뭐 병창, 시조 이런 오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헷갈리신 건지 일부러 틀리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오답을 보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가야금 병창입니다.
0: 와, 이 가야금 병창 이거 얘기 좀 해야 돼요. 사실 저희 금요일 코너 하는 생선 작가도 지난 방송에서 병창하고
1: 네.
0: 명창하고 이거 헷갈리더라고.
1: 아,
0: 정말 국알못.
1: 그 오타로 하셨군요.
0: 오타가 아니라 진짜 찐 모르던데요.
1: 아, 정말로요?
0: 예. 아하. 그래서 병창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가야금 병창, 이 가야금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우리 한디는 문제 없습니다.
0: 저는 기타 병창을 합니다.
1: 그런 셈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아우를 병자를 쓰고요.
0: 아, 아우를 병.
1: 네, 노래 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와 아울러서 함께 더불어 하는 음악 장르 이쯤으로 볼 수 있는데요.
0: 오.
1: 거기에 이제 가야금으로 하니까 네. 가야금 병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가야금 병창 외에도 뭐 거문고 병창, 해금 병창, 아쟁 병창도 있잖아요.
1: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0: 네,
1: 그래서 거문고 병창 이 경우는 가야금 병창만큼은 아닌데
0: 예.
1: 그래도 비교적 근근히 연주가 되고 있고요.
0: 예.
1: 뭐 해금 병창, 아쟁 병창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0: 아, 예,
1: 모탈이란 법은 없죠. 예, 기타 병창도 하시는데
0: 가능은 하다. 기타 병창이 제일 쉬운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해금 병창, 가야금 병창은 진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가야금 병창인 거네요.
1: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0: 예.
1: 병창이라는 장르가 우리 곁에 뭐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1: 한 10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0: 오.
1: 네, 그 전통음악으로 본다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인 거죠.
0: 그렇죠.
1: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산조 역시도 기껏 한 100년 남짓 정도입니다.
0: 예.
1: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음악이라는 게 우리 그 음악의 어떤 요구사항 또는 우리 그 사회에서
0: 예.
1: 아 이런 음악들이 필요로 한다 했을 때에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0: 만들어지는 거군요.
1: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시기가 좀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가야금 이렇게 연주하다가 소리 한번 얹어보고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좋습니다. 자, 퀴즈를 준비하셨네요. 이 시점에서.
1: 그게 이제 갑분퀴라고요.
0: 갑분퀴요? 갑분퀴?
1: 네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0: 갑자기 분위기 퀴즈 이겁니까?
1: 네. 요새 그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요즘 혹시 학생들한테서 배우신 말일까요?
1: 네. 예전에 갑분국 그러더라고요.
0: 갑분국이요?
1: 분위기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갑분국 예. 갑자기 분위기 국악?
0: 아, 갑분국.
1: 예. 그래서 갑분기 생각난 길에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1: 뭐 갑자기 퀴즈 그러니까 또 긴장하시는 거 아닐까요?
0: 저 긴장됩니다. 예. 아는 거 나와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을.
1: 아니 일부에 창호가 낼 때는 되게 그냥 기분 좋게 가볍게 가시는데 꼭 제가 퀴즈를 갖고 오면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0: 교수님이니까요. 교수님.
1: 제가 오히려 더 쉬울걸요 문제.
0: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인지.
1: 제가 예전에 그 교양 과목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0: 아, 실제로 대학교 교양
1: 네네네.
0: 과목에서요?
1: 네. 전공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0: 예, 예.
1: 다음 중 병창을 할 수 없는 종목은 1번 가야금 병창, 2번 거문고 병창, 3번 대금 병창, 4번 해금 병창, 5번 아쟁 병창.

0: 오, 요거 비슷한 퀴즈를 창우가 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 정답 3번. 대금병창, 입은 하나인데, 대금 불면서 노래를 할수 있다면, 그건 정말 명인이죠.
1: 그렇죠. 예.
0: 이렇게 반으로.
1: 그 우리 근데 비슷한 장르는 있었습니다.
0: 아,
1: 지난주에
0: 그래요?
1: 했던 봉장치.
0: 아,
1: 네,
0: 맞다.
1: 뭐 뻐꾸기 이런
0: 봉장치.
1: 거다. 뻐꾸 뻐꾸 이렇게.
0: 맞네요.
1: 예. 근데 그건 병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 네.
1: 그런 식의 뭐 어떤 그 퀴즈 자체가
0: 예.
1: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질문입니다.
0: 오.
1: 하나는 악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0: 아, 맞네요. 어떤 악기, 뭐,
1: 가야금.
0: 발현 악기인지, 찰현
1: 그렇죠.
0: 악기인지, 부는 악기인지.
1: 네. 그래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뭐 이런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0: 그렇고.
1: 있고요. 그다음에 병창에 대한 개념을 또 동시에 묻는 개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할수 있는 장르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뭐 문제는 되게 간단할 수 있지만
0: 예.
1: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뭐 우리 수능식
0: 네,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 네네 그런 질문이라고 할수
0: 문제인데
1: 있습니다.
0: 궁금해요. 그가 국악 전공생이 아닌 그냥 교양 과목을 듣는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풀었을지.
1: 물론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꽤 많이들 풀었는데 그래도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0: 예.
1: 아니 창호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0: 그냥 모르는 게
1: 네,
0: 없어요.
1: 모르는 게 없고 오늘 뭐 밤에 라디오 출연하시는 것까지 다 알고
0: 아,
1: 있던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출연자 명부까지 다 가지고 있나 봐요.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1: 네,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국에 계셔야 된다고 얘기
0: 네.
1: 들었습니다.
0: 잠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밤에 들어오기로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가야금 병창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궁금합니다.
1: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오, 사실은 여기 대본에 있어가지고.
1: 그쵸? 네. 너무 우리 짜고 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1: 자, 가야금 병창 무엇을 노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가야금 병창의 레퍼토리 세 분류. 첫
1: 네.
0: 번째.
1: 첫 번째, 판소리의 일부분을 가야금 반주에 얹어서 연행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네,
0: 아하.
1: 요렇게 하나의 부류를 잡을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소리 비슷한 노래지만 이제 그 완창하기 전에 앞에 잠깐 목을 푸는 용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0: 단가,
1: 예,
0: 예,
1: 단가를
0: 사철가
1: 부를 때
0: 진공명산 뭐 이런 거 있죠.
1: 맞습니다. 그 단가를 가야금 반주 선율에 얹어서 부를 때 요런 경우도 하나의 가야금 병창의 레퍼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야금 병창에도 당연히 창작곡이 있겠죠.
0: 오,
1: 네.
0: 판소리 대목도 가야금 반주와 곁들여서 할수 있고 또 단가도 할수 있고 새로운 창작곡 이 가야금 병창에 딱 맞는 그런 음악을 창작한 분들도 계신가 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꽤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아, 그런데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곡들은 길이가 좀 짧은 편인 것 같던데요.
1: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야금 병창 곡들이 뭐 짧게는 한 3, 4분, 길어도 10여 분 이내 정도로 보통 이렇게 잘라지죠.
0: 예.
1: 보통 판소리의 한 대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0: 예.
1: 어쩔 때는 두세 대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0: 오호.
1: 그래서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0: 예.
1: 어떤 곡은 막 18분, 20분 이렇게
0: 오호.
1: 되는데 그 경우는 여러 대목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0: 예.
1: 뭐 이렇듯 그럭저럭 시간이 지날 적에라든지
0: 어허.
1: 뭐 그때여 이도령은 뭐 이러면서 이제 안일이를 하게 되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독립된 어떤 곡들로 분리할 수 있는 곡들이 하나의 긴 트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하. 안일이를 통해서 두세 대목을 붙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건 되도록 좀 짧은 그 길이의 레파토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가야금 소리, 음가가 이렇게 막 곁들여지니까 국민이들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레퍼토리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아무래도 뭐 그냥 저희 표현으로 생짜로 듣는 네, 판소리보다는 뭐 이렇게 반주가 좀 깔려 있으니까 훨씬 좀 부드럽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 먼저 들어보면 좋을까요?
0: 한번 이제 우리 그 판소리 중에 한 대목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0: 판소리 춘향가 중에 그 이제 이도령이 막 춘향이를 보고 와서 그 너무너무너무 춘향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나다라를 막 이상하게도 읽고 뭐이 전후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글자로 이제 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있으니까 끝에 춘향이랑 나랑 한테 되면 좋고 좋고 하면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천자 뒤풀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걸
1: 아하.
0: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1: 좋습니다. 이영신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가 고수를 맡았고요.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듣고 오겠습니다.
2: 그때요, 도련님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시난 뒤 글귀마다 춘향이가 주렁주렁 열렸겄다.

0: 이영신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국악이 기가 막혀 가야금 병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하면서 소리를 하는 것인데요. 레파토리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다가 이렇게 판소리 대목을 가야금 연주하면서 부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함께 하니까 훨씬 아기자기하고 듣기 편한데요.
1: 그러시죠?
0: 네, 네. 중간에 또 소리를 잠깐 쉬고 네. 간주하듯이 가야금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1: 그렇죠.
0: 땅다다디다딩다디당딩다디댕다다당
1: 막 이래서
0: 맞습니다.
1: 간주도 네. 나오고 네.
0: 판소리 대목 중에 가야금 병창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0: 아, 그래요? 네,
1: 그래도 이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나름인 거죠.
0: 예.
1: 그래서 뭐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대목 같은 경우는 뭐 심청가 중에 고고천변.
0: 고고천변.
1: 네, 그 자라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그 장면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뭐 흥보가 중에 돈타령.
0: 네,
1: 얼씨구나 절씨구 너무 네, 신나는
0: 예.
1: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뭐 춘향가의 그 사랑가,
0: 사랑가도
1: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0: 춤 다 눈 대목들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흥보가 제비노정기, 뭐 적벽가 조자룡 활쏘는 대목 이런 식의 예. 눈 대목 위주가 아무래도 많죠.
0: 그런 게 많고 또 앞서서 그 세 분류로 가야금 병창의 레퍼토리를 나눠주셨는데 단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단가는 어떤 곡들을 연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단가도 꽤 여러 곡들이 있는데요. 뭐 진국명산, 명기명창, 만고강산, 사철가, 호남가 뭐 꽤 여러 곡들이 있어요. 한 50여 곡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1: 요새 자주 불리는 거는 한 20곡 내외 정도가 그 대체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 중에 한번 녹음방초 한번 들어볼까요?
0: 녹음방초, 네. 녹음방초 승화시라 할 때도 녹음방초네요.
1: 맞습니다. 오. 녹음방초 하고 시작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간단히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
1: 그 자연 풍광을 노래하면서 뭐
0: 예.
1: 인생의 흥취, 풍류 이런 걸 담은 단가입니다.
0: 우리
1: 단가 보시면 대부분이 끝날 때
0: 네.
1: 뭐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세.
0: 오.
1: 네, 뭐 헐일을 하면서 놀아보세. 친구와 벗님들과 뭐 오음육류를 찾아보며 놀아보세요.
0: 놀아보세.
1: 이런 게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즐기면서 우리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자. 이런 노래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야금 병창, 가야금 선율을 얹어서 예, 같이 하니까 훨씬 뭐랄까요 듣기도 좋고 편안하고 예,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박귀희 명창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병창 녹음 방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한 숲속은 내 겨울이 찾으려구요.

내가 이겨 난 오시적어린 줄 모르는 누나 그 날 그

광광 가루란 차리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급해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흙어 시로 지게 메우고 구부구구

0: 박기명창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소리와 함께하니까 단가의 풍류가 더 또렷하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가야금 병창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레파토리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판소리, 눈대목 혹은 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금 병창을 위해서 만든 창작곡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오늘 마침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야금 병창, 뭐 지금 방금 들으신 박귀희 명창이 거의 발전, 가야금 병창 발전에 있어서 거의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가야금 산조 우리 얘기할 때 김창조 명인을 얘기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김창조로부터 오태석 명인 으로 거쳐 오고요. 예. 그리고 박귀희 선생님을 통해서 뭐 지금의 이제 강정숙, 안숙선 뭐 등등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후배들이 길러 나와진 상황인 거죠.
0: 예.
1: 잠깐 오태석 명인을 소개를 해드리면 순천 나간 출신이세요.
0: 예.
1: 그리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오수관이라는 명창이시고 결국 판소리 집안이었던 거죠. 네, 그분이 이제 김창조 선생님으로부터 가야금 산조를 배우고 여기에서 그냥 가야금 산조로 끝난 게 아니라 노래를 얹은 거죠.
0: 오.
1: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대 예술로 점차 이 가야금 병창이 많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0: 예.
1: 바로 그분의 제자분이 박귀희 선생님이십니다.
0: 아하.
1: 예. 그래서 오태석으로부터 이어진 가야금 병창의 맥을 계승하고 또 창작 민요 그리고 기존의 병창 레퍼토리를 굉장히 확대하신 분이세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창작 작곡을 하신 거죠.
0: 와, 네. 진짜 열정적으로 국악을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분이 이제 만드신 곡이 지금도 남아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 님그린회포, 범벅타령, 복숭아꽃, 봄노래, 야월삼경, 상사천리몽 뭐 등등등 꽤 많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그 곡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시켜 주셨고 오늘날의 가야금 병창 레퍼토리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0: 예.
1: 그중에 이제 굉장히 지금으로서 우리가 레퍼토리 또는 저변 확대 이런 거에 있어서 덕을 보는 그런 명인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0: 네, 박귀희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 한 곡 들어봐야겠는데요.
1: 그렇죠. 네. 네.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1: 범벅타령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0: 범벅타령이요?
1: 네. 1월부터 12월까지 풍습과 음식을 담은 노래입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범벅이 나오겠죠.
0: 그러네요.
1: 네.
0: 좋습니다.
1: 들어보시면 또 가야금 병창의 새로운 맛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은 정예진, 이선, 서태경의 소리로 듣습니다. 박귀희 명인이 작곡하신 범벅타령.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국악이 기가 막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둘람 김유석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음악 듣죠.

자, 정해진 이선, 서태경 세 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범벅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야금 병창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구성한 팀의 음악입니다. 더 미소의 노래와 연주로 그저 사랑, 부제가 창부타령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이

0: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듯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달을 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부산과 성남에서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무대들이 마련되는데요. 먼저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선 풍류, 여름을 열다가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처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원하고 흥겨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의 정작용과 박혜선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선 성남시립국악단의 기획연주회 들락날락이 열립니다. 들락날락이라는 제목처럼 귀는 즐겁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악합주 유초신지곡, 민속악합주 대풍류, 대금 및 거문고 독주곡, 조선팝 등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류 여름을 열다는 6월 18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성남시립국악단의 들락날락은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공연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이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씻김굿은 전라남도 진도를 비롯

0: 비슷한 서남해안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의식인데요. 망자가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이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대표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식김구세 음악과 춤을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엔 특별히 서울을 찾아와 관객들과 만납니다. 공연에선 애군을 막아주는 송굿, 복을 기원하는 제석굿,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고풀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길닦음 등 식김구세 주요 장면들을 90분 동안 압축해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래와 춤, 연주가 어우러지며 전통의식이 지닌 깊은 의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삶과 죽음, 떠남과 남음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세 음악과 춤, 그리고 남도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식김굿 6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 음악의 흥을 즐기는 축제부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까지 6월 서울 곳곳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6월 19일 금요일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제8회 서울국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인데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선 전통 명인부터 젊은 국악인, 시민 동호회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공연 2026 다시 보는 공연 봄날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먼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불세출의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공연됩니다.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우리 소리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어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요. 연희점 추리의 참여형 연희극 사자특공대 백수지왕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전통 사자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악축제와 공연 봄날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연의 초록빛이 더없이 아름다운 즈음인데요. 초록은 단순한 색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위로의 빛깔 초록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요즘 6월 초에 전형적인 날씨가 회복돼서 충만한 초록빛 자연을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치유, 긍정의 에너지를 무한 선물처럼 주는 자연은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노래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요즘 북한산의 초록빛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 자연을 노래하고 나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진국 명산 만장